0: 그 저기 push the water?
1: Push?
0: 응. 그
1: I'll
0: 저기.
1: put it in the water.
0: Yeah.
1: Yeah.
0: I
1: Yes.
0: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1: Listen,
0: 응.
1: don't worry.
0: 응?
1: I'm holding you tight.
0: 아, holding?
1: Don't worry.
0: 에?
1: I'm holding you tight.
0: 아,
1: Okay?
0: 오케이.
1: Okay?
0: 아,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1: What's the problem? Now, another problem? What?
0: I have a problem.
1: Okay.
0: 그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1: In your mouth?
0: Eat this drink this
1: 아,
0: water.
1: no. Listen, listen.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아.
1: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Hold.
1: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0: 그럼 숨을 언제 쉬죠?
1: Another problem?
0: 예.
1: What?
0: 그 홀드 말고 후 하는 거 언제? When?
1: Just
0: When?
1: do it.
0: 응?
1: Just do it.
0: 내가 무섭다.
2: 네.
0: 아,
2: 자, 오늘 내용이
0: 네.
2: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0: 맞아요.
2: 생각에는. 그죠?
0: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2: 아, that's right.
0: 예.
2: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완전
0: 어허.
2: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0: 그죠,
2: 그죠?
0: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2: 자, 한번 나눠볼게요.
0: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2: 여기서
0: 물 아래에.
2: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0: 네.
2: 한번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0: 그래요. I'm scared까지.
2: 그렇죠.
0: 아, 나 무서워요.
2: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0: 아,
2: 그렇죠?
0: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2: 오케이.
0: 머리니까요.
2: 머리.
0: 네.
2: 어디에? Under water.
0: Underwater.
2: 오케이.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That's
0: Yes.
2: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0: 두려운 감정?
2: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Right? So
0: 네.
2: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0: 네.
2: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0: 맞아요.
2: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0: 네.
2: 이런 식으로. I'm scared.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평소에
0: 네.
2: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0: Yeah.
2: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0: 예.
2: 여러 이유가 될수 있잖아요.
0: Yeah.
2: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0: Talk with.
2: To, with 써도 돼요.
0: 네.
2: 근데 to를 덧붙여네요.
0: Talk to.
2: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0: I'm scared
2: To.
0: to talk to her.
2: 그렇죠.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쵸?
0: Yeah.
2: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0: Yeah.
2: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난 그들
0: Oh.
2: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0: 보는 거요. 만나는 게 아니고. 예. Yeah. I am
2: 어,
0: scared.
2: 과거형으로?
0: I was scared to,
2: 그들을 보는 거?
0: see them.
2: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0: 그렇죠.
2: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I
0: 오.
2: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2: 할 수가 있겠죠,
0: 아,
2: 그죠?
0: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2: 와우.
0: 긁은 적 있거든요.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2: See my mother.
0: 예.
2: 바로 적용됩니다. 이래서
0: 와.
2: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예.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0: 예.
2: 아,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0: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2: 그렇습니다.
0: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죠.
2: 오케이. 자, 가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am scared to talk to her.
2: I was scared to see them.
0: I was scared to see them.
2: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0: above.
2: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0: 네.
2: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2: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0: 멋있어.
2: 걱정 마.
0: 어머.
2: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
0: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2: 아.
0: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막.
2: 막 짝사랑하고.
0: 프로포즈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2: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0: I'm holding you tight. 어?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2: Yes.
0: 와.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예
2: 걱정.
0: 이거 사실 한국말로 걱정만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2: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0: 예, 예.
2: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0: 맞아요.
2: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0: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2: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0: 예, 저 연마식으로
2: 좋아요. 워리워리 돈워리
0: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2: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Yeah.
2: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입 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So worry,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2: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0: worry. Worry.
2: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0: 네.
2: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hold가 잡는 거죠.
2: 맞아요.
0: 응.
2: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0: held.
2: held?
0: 예.
2: PP형은 뭘 것 같아요?
0: hold, held, held.
2: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0: 오.
2: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0: 예, 예.
2: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0: tight.
2: tight가 뭐 한 거예요?
0: tight가 우리 왜 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tight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2: 맞아요.
0: 꽉 조이거나
2: 뭔가
0: 그쵸.
2: 맞아요. 네.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네.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0: 그쵸.
2: Okay,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0: 잡고.
2: Yes, there you go.
0: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2: That's right. Alright, so tight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0: 네.
2: 이런 거 할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0: 네.
2: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0: 어.
2: 나를 꽉 잡아라.
0: 꽉 잡아. Hold me tight.
2: 그렇죠. Hold me tight.
0: 아, 이거 우리 소찬이 언니, 언니 노래요.
2: 아.
0: Hold me tight.
2: 아.
0: 이런 노래 있어요.
2: 뭔가 어디서.
0: 네, 노래 제목인가 뭐 그래요.
2: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0: 아.
2: Okay.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0: Rope?
2: Rope, 그죠?
0: Rope.
2: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0: Hold the rope tight.
2: Beautiful. 이렇게 해서 tight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0: 네.
2: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0: Hold me tight.
2: Hold the rope tight.
0: Hold the rope tight.
2: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0: 내가 수영 선생입니다.
2: 아, 선생님입니다.
0: 예.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5: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2: 뭐죠?
1: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아, 그러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2: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1: 와이.
2: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 그런 걱정 때문에.
2: 예. What if I some water by mistake?
1: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2: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Alright.
2: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1: 덩어리로?
2: 예.
1: 오케이.
2: What if를 끊고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2: What if? 그러면.
1: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2: 그러면,
1: 내가 뭐 하면?
2: 어, I, 조금의 물을.
1: 뭘 하면?
2: 삼키면.
1: 그렇죠.
2: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이잖아요.
1: 그렇죠.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하진 않죠.
2: 그렇죠. 근데, 삼키다.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1: 오, 근데, we know this.
2: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1: 아, 드링크요?
2: 네.
1: 드링크는 뭐예요?
2: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1: 아, 음료수죠.
2: 네.
1: I don't know. Just, you know.
2: 아이, 근데 드링크.
1: 많은 분들, 어, 잠깐만, 이거 뭘 써야
2: 그쵸?
1: 되지?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2: 어,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1: 드링크죠.
2: 드링크 맞죠?
1: 맞습니다.
2: 그럼 드링크.
1: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2: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Drink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1: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2: 아유. 아유,
1: 최근에
2: 일찍 갈게요. 씨가 속상해요.
1: 단이요.
2: 나 가요.
1: 아니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좋았어요.
2: 아, 그렇죠.
1: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2: 확신이 안 서요.
1: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1: 아, 그래도요.
2: 예.
1: 자, 보세요. 드링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죠? 아.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없지만
2: 약간 thirsty해서 마시는
1: 그쵸?
2: 느낌.
1: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 이거를 실수로 아, 실수로, 어,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드링크 한다 할 때는
2: 아,
1: 드링크로
2: 그쵸.
1: 가능하겠죠.
2: 예, 예,
1: 오케이?
2: 예.
1: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2: 오, 오, 오,
1: 그죠?
2: 오.
1: 그걸 우리가, 그죠?
2: 물에 빠졌을 때.
1: 물에서 빠졌는데.
2: 예, 예.
1: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2: 마침 목마른데 잘 됐네.
1: 어, 잘 됐어. 안에서. 그거 아니니까 꿀꺽 들어가는 거예요.
2: 그쵸.
1: Right, so swallow는 아, 삼키다. 스월로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2: 실수로.
1: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2: 네.
1: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2: 이야, 너무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1: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2: 야.
1: 어떡할까요?
2: 어떻게.
1: 나 그 케이크 떨어뜨렸다?
2: I
1: 실수로.
2: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2: Fall down.
1: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2: Fell down.
1: Fell down.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
2: Oh,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2: By mistake.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1: 일부러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려고.
2: 아, 그럴 수 있겠다.
1: 뭐 아프지는 않을까요?
2: 저 많이 해요.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2: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2: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2: 네.
1: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2: 어허.
1: 근데 문장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2: What if?
1: What if?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2: 그죠.
1: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2: 아~
1: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 아, 뭐 하면 어떡하지?
1: 네, 항상은 아니지만
2: 네.
1: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2: 예.
1: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2: 아.
1: 저 평소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저 주어부터 출발했죠?
2: 예.
1: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Yeah.
1: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0: no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1: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0: 허락을
1: 하는 거죠.
0: 안 하면. What if Mayu says no?
1: 그거예요.
0: What
1: if Mayu says no?
0: Oh.
1: You know what I mean?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0: Make a mistake?
1: Make a mistake.
0: Wow.
1: 이게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0: Oh, what if I make a mistake?
1: That is it.
0: Ooh.
1: What if I make a mistake? Ooh. 그러면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0: Okay.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All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을 거야.
0: 해야 돼요. 진짜로. 네. 네.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로 할게요. 우리 또
1: I'm fine 막 이거요?
0: 예.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1: 오케이. Okay.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0: 예.
1: You'll be fine.
0: 오.
1: You'll be okay.
0: Okay.
1: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0: Yes.
1: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0: Hold your breath?
1: Yes.
0: Uh-huh.
1: All right. Hold one's bread.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0: 잡아.
1: 잡는 예.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0: Breath.
1: Breath. 자, breath.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0: Breath. Breath.
1: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숨 참을 수 있니? 너 숨 참을 수 있어?
0: Can you hold your breath?
1: 그렇죠.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0: 예.
1: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0: 아니죠.
1: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숨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0: 네.
1: 어떡할까요?
0: 오케이, 오케이. 굿굿.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뭔가 요가를 하거나.
0: 그렇죠.
1: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0: 근데 30초 참는 요가.
1: 그런 요가는 없죠. 알겠습니다. 3초로 할걸요.
0: 예.
1: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0: held.
1: 이런 거 쓰면
0: 아하.
1: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0: Can you hold your breath?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Okay.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0: 네.
1: 그 중에 요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0: Catch one's breath.
1: Okay.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를게.
0: 네.
1: 숨을 좀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Yeah.
1: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0: 네.
1: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0: 예.
1: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0: You'll be okay보다.
1: You'll be fine. You'll be fine. 오. Okay.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하고 있다거나 뭐
0: 네.
1: 친구가 그렇다든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0: Okay? 예.
1: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0: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3: 네.
2: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3: I was scared to see them.
2: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3: I'm scared to talk to her.
2: Oh, I'm scared to talk to her.
3: Yeah.
2: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3: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2: You got it.
3: Wow.
2: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3: yeah.
2: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3: She fell down by mistake.
2: 그렇죠. She fell down by mistake.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3: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2: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3: 네.
2: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2: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그렇죠?
3: 오케이.
2: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5: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4: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5: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Yeah. No. What's wrong?
7: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6: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7: Holding?
6: Okay.
7: Okay.
6: What's wrong?
7: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6: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7: Okay.
6: Okay? You can do it.
2: 예스!
3: 와우, 와우.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2: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네.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3: 아이고 아이고.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3: 또 같이 가야죠.
2: 그럼요. 네. 하나 겟 타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덕분에요.
2: That's right.
3: 네.
2: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고통스러운데도 멈출 수가 없는 매운 음식.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는 영어로 I have a spicy food addiction. I'm poisoned by spicy foo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할게요.
1: Wow, you can still eat this?
2: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not full yet.
1: We're not finished yet.
2: Not done.
1: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2: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1: Oh, no, no. We call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2: Oh, that's interesting.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3: Yes, what can I get you?
1: Please fry 3 bowls of rice.
3: Of course, coming right up.
2: 3 bowls? Shouldn't we get 5 bowls?
1: 5? Oh my gosh, Kriste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운 음식입니다. 크리스틴이 맵다면서도 너무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만 보면 크리스틴은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은 모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카툰 속에 놓치기 아까운 영어 표현들 너무 많았죠. 우리 한 장면씩 다시 한번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아, 매워! 를 연발하면서도 연신 맛있는 음식, 물, 맛있는 음식, 물. 매운 음식을 계속 먹는 크리스틴을 보고 케빈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먹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네요.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이 문장은요. I'm, 나는 뭐뭐야 이러이러해. Addicted to. Addicted가 중독된이라는 뜻이에요. To 해야지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중독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Addicted to 무엇무엇에 중독된 그리고 spicy food. Spicy가 매운, food가 음식이죠. Spicy food, 매운 음식에 나 중독됐어. I'm addicted to spicy food. 우리 이 문장 함께 말해볼게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자, 이번에는 말할 때 노란 부분에 강조해서 말해보세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한 번 더. I'm addicted to spicy food. 좋아요. 이어서 같은 볼게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막 먹고도 뭔가 좀 더 먹었으면 좋겠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매운 음식 먹고 나면은 반드시 맞아요.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It's time to eat fried rice.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It's time to eat fried rice는요, 볶음밥을 먹을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It's time to 동작이라고 하면 time이 시간이잖아요. 또는 때라는 뜻도 됩니다. It's time 할 때인데요.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서 이런 이런 동작, 이런 이런 행동을 할 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t's time to.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It'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야. 또는 It's time to go to bed.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 라는 뜻이잖아요. It's time to go to bed.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볶음밥을 시키면서 이모 라고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이모? Aunt? 너네 이모 여기서 일하셔? 하고 크리스틴이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문화죠. 케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 한국에서는 여기 일하시는 분 부를 때 aunt, 이모 또는 mom,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크리스틴이 되게 재밌어하죠. Interesting.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할까요?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excuse me 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다. excuse me 많이 들어보셨죠? excuse me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곳에서 저기요 우리 이렇게 부를 때도 excuse me 부를 수 있고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거나 이렇게 실수했을 때도 excuse me 할 수 있고요. 실수로 재채기 같은 거 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excuse me 라고 하면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네요. 다양한 의미의 excuse me 잘 익혀두세요. 이모, 엄마 불렀더니 종업원분이 오셨습니다. What can I get you? 뭐 드시겠어요?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밥을 세 공기나 볶아달라고 하네요. Please fry three bowls of rice. 세 공기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Of course! 그런 분들이 많나 보죠. Coming right up. Coming right up. 이 바로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음식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Coming right up.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한 장면씩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비슷한 표현 또 재밌는 표현 같이 배워보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으로 고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I'm addicted to spicy food.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진짜 좋아해 말할 수 있잖아요.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Enough of spicy food는 매운 음식을 충분히 can't get, 먹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요? 아무리 먹어도 나에게는 매운 음식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한 번 더.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아, 오늘도 매운 음식이 당기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어제도 먹었잖아. 나 매운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반대 표현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라면 이제 질렸어. enough를 사용했지만 I've had enough of 벌써 충분히 먹었다 라는 뜻이에요.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오늘도 매운 음식 먹으러 가자는 친구. 야, 난 이제 질렸어. 어떡해?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Great. 오늘 카툰도 정말 재밌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영어 표현 살아있는 재밌는 카툰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P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볼 발음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스템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도 쉽고 재밌게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Glove. Where's my glove? Dress. I like your dress. Speech. Her speech was so moving.
0: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보셨죠? 자, 이 세 단어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뭘까요? 선생님, 딱히 뭐 공통점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스펠링도 다르고요. 단어 길이도 다 다른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요, 바로 박자입니다. 다 모두 딱 한 박자의 발음이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물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총이 빵 하고 물이 한번 나가죠. 이렇게요. 빵! 자, 이 박자 안에 모든 발음을 다 끝내줘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의 단어들이. 물총은요, 빠방 이렇게 두 번 쏠 수도 있고 빠바방 세 번 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단어는 몇 번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빵! 단 한 번! 딱 이 한 번 안에 모든 발음 내는 법 한번 우리 같이 연습해 볼게요.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장갑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글러브 이렇게 세 글자처럼 들려요. 글러브. 자, 그런데 우리 물총 그렇게 빵빵빵 세 번이나 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에 발음을 하려면요, 이 빨간색 그 모든 걸 한 번에 glo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Glove. Glove. 이게 아니라 여러분, glove.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죠? Glove. 마지막 이 v 부분은 굉장히 살짝 해달라는 겁니다. Glove. 장갑. 자, 예를 들어서 내 장갑 어디 있지? 장갑 한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Where's my glove?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v 좀 정확하게 소리를 내주면 매우 어색하다는 거. 영어답게 Where's my glove? Where's my glove? 물총 빵 소리 기억하시면서 glove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 이 단어도 여러분 스펠링과 상관없이 단어 길이와 상관없이 물총 빵 한 번의 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빵 dress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역시 dress 이렇게 세 글자 아니라 dress. 영어에서는 이게 한 글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dress. 원피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네 원피스 예쁘다. 친구가 예쁜 옷 입었을 때 그거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면요. 이런 말을 쓰시면 됩니다. I like something. 이 구조 원어민들이 칭찬할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게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다. So, I like your dress. 아니죠. Dress.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오케이,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speech입니다. 이 단어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역시 물총 발음 빵 안에 speech 다 들어오면 돼요. speech 아니고요. speech. 마지막에 이 부분은 살짝 속삭여만 줘야 돼요, 여러분. speech. 연설, 강연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녀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Her speech was so moving. moving이라고 하면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녀의 연설이 정말 내 마음을 움직였대요. 감동했었대요. Her speech She was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Her speech was so moving. 이렇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 물총 발음 좀 확실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이거 이제 같이 큰 소리로 연습해보러 갈게요. Okay?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지금부터 우리 이 물총 발음들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완벽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단어는 장갑이었죠? 여러분, 이거 glove 아니고 glove 이렇게 단 하나의 박자로 듣고 따라해보세요. Glove. Glove. Great job.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단어 역시 dress 이렇게 아니고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Dress. Dress.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단어 가볼까요? 이거 연설이라는 뜻이죠? 갑니다. Speech. 한 번 더. Speech. 자, 이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큰 소리로. Speech.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문장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내 장갑 어디 있지? 마지막 이 glove 음절 박자 신경 쓰면서 Where's my glove? 선생님이랑 속도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알죠? 다시 한번 Where's my glove? Wonderful.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네 원피스 예쁘다. 내 마음에 드는데 라는 거. I like your dress. Dress 마지막 부분 dress까지 잘 완벽하게 발음 안 되도록 한 번 더. I like your dress. Great job.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그녀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Her speech was so moving. Great. One more time. Her speech was so moving. Awesome.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Glove. Glove. Where's my glove? Where's my glove? Dress. Dress.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Speech. Speech. Her speech was so moving. Her speech was so moving.
0: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이 물총 발음은요.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의 정말 중요한 비결이랍니다. 내 영어가 왠지 뭔가 영어처럼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면 이 물총 발음 확실하게 연습해주세요. 오케이?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0: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영 단어를 아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arent. P-A-R-E-N-T. Parent. Parent.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father.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바로 my family, 나의 가족 이 편이에요. 우리 가족에는 누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arent, 부모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를 부모라고 하죠. parent. 그 다음 단어는 할머니, grandmother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grandmother. 그 다음은요, 우리 할아버지, grandfather예요. 보세요, 이렇게 사진 속에 우리 할아버지랑 놀면 아주 신나고 재밌어요.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같이 발음으로 연습해 볼게요. 부모, parent. Parent. 할머니, grandmother, grandmother. 할아버지, grandfather, grandfather.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보세요.
1: Parent, parent.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father.
0: 자, 그럼 예문으로 같이 배워볼게요. I went on a vacation with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이랑 휴가를 갔어. 친구들, 아까 써니가 parent, 부모라는 단어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parents라고 돼 있네요. S가 붙으면 엄마, 아빠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럼 같이 듣고 따라해 볼까요? I went on a vacation with my parents. Good job! Here is our next sentence. My grandmother likes to cook. 우리 할머니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 아까 나온 할머니 기억나죠? Grandmother.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y grandmother likes to cook.

0: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here is our next sentence. My grandfather lives in Seoul. 우리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셔. 아까 나온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네요. Grandfather. 자, now it's your turn. Let's say it together. 같이 말해볼까요? My grandfather lives in Seoul.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Grandparent. G-R-A-N-D-P-A-R-E-N-T. Grandparent. Grandparent. Twin. T-W-I-N. Twin. Twin. Sibling. S-I-B-L-I-N-G. Sibling. Sibling.
0: 이번 단어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rents예요. 친구들, 이렇게 보세요. 마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어로 grandparent. 그 다음은요, 쌍둥이, twin이에요. 보세요, 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쌍둥이는 twin. 그 다음은 형제, 자매, sibling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족 간에 sibling 있나요? Sonny는 younger brother, 남동생이 있는데 친구들은 누구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같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rent, grandparent. 쌍둥이, twin, twin. 형제, 자매, sibling, sibling. Very good.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Grandparent. Grandparent. Twin. Twin. Sibling. Sibling.
0: 이제 예문을 볼 시간이에요. How often do you meet your grandparents? 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만나? 아까 나왔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계시면 끝에 S가 붙어서 grandparents라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같이 따라해 볼 시간이에요. How often do you meet your grandparents? Very good. Okay, let's try this one. The twins are wearing the same shirt. 쌍둥이는 똑같은 셔츠를 입고 있어. 봐봐요, 쌍둥이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모자, 똑같은 옷. 자, 쌍둥이 twins 보이죠? 우리 같이 그럼 따라해봐요. The twins are wearing the same shirt. Good job. Okay, here is our last sentence.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너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니? 아까 써니가 말한 sibling 기억나나요? 써니는 누가 있게요? That's right, a younger brother.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를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Parent. Parent.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

0: Parent. Grandparent. Twin. Twin. Sibling. Sibling.
1: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함께 영단어를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Unit 33, AE. Let's go! Phonics AE. A. A, bake.
1: A, bake.
0: A, cake.
1: A, cake.
0: A, gate.
1: A, gate.
0: A, face.
1: A, face.
0: A, grape.
1: A, grape.
0: A, snake.
1: A, snak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써니가 아주 새로운 거를 알려줄 거예요. 자, 단어 가운데 A가 들어가고 단어 끝에 E가 들어가면 그 단어에 A 소리가 나요. 자, 듣고 따라해볼까요? A A Very good! 그럼 A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굽다, bake이에요. A 소리 들렸죠? 우리가 빵을 굽거나 쿠키를 오븐에 굽죠? 굽다, 영어로 bake. bake, bake.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cake, cake이에요. 우리가 생일날에 아주 맛있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죠. 케이크, 영어로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Good job! 다음 단어는 울타리, gate예요. 보통 집이나 건물 앞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로 막죠. 울타리, 영어로 gate. gate. gat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바로 얼굴, face가 있네요. A 소리 들리죠? 우리가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얼굴, 영어로 face. face. face.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포도, grape예요. 우리가 마트 갈 때 많이 볼 수 있죠. 보라색으로도 나오고 초록색으로도 나오는 맛있는 과일, 영어로 grape. grape. grape. Very good. 오늘의 마지막 단어, 뱀, snake도 A 소리가 나요. 몸이 길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뱀, 영어로 snake. snake. snake. 너무 잘했어요. 와, 이렇게 A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안녕, 로건.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A와 E가 만났을 때 나는 발음 A 소리를 배웠어요. 로건, 어떤 발음이라고요?
3: A, A, A.
2: Very good. 자, 첫 번째.

0: 단어 우리가 굽다를 배웠는데요. 굽다 영어로 뭐예요?
1: Bake.
0: Yes. 자, 로건이가 이렇게 굽죠. 자,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A bake. A bake. A bake.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로건이가 생일날에 먹는 달콤한 케이크. 영어로 뭐예요?
1: Cake.
0: Yes, that's correct. 자, 그럼 짠! 이 케이크 그림을 로건이가 맛있게 색칠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Let's color the cake. 써니도 같이 red로 색칠해볼게요. 아, 딸기를 빨간색으로 색칠하는구나. 아, 초까지. 자, 로건아, 우리 친구들한테 빨리 보여줘요. 짠! Very good! 자, 로건, 그러면은 케이크 세 번 말해볼까요?
1: A cake, A cake, A cake.
0: Very good! A랑 E가 만났을 때 A 소리가 나는 이 단어는 울타리. 영어로 뭐예요?
1: Gate.
0: Very good. Gate. 자, 이제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A gate. A gate. A gate.
0: Excellent. 다음 단어는 얼굴인데요. 어, 로건, 얼굴이 영어로 뭐예요?
1: Face.
0: That's correct. Face. 자, 그래서 써니가 face를 가지고 왔는데, 어? 표정이 없어요. 자, 로건이가 눈, 코, 입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네, 눈을 그렸고요. 와우! Everyone, look at this! 너무 잘 그렸어요. 자, 얼굴, 로건,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A face, A face, A face.
0: Good job! 다음 단어는 맛있는 과일, 포도였어요. 영어로 포도가 뭐죠?
1: Grape.
0: Correct. Grape. 자, 그런데, 알파벳이 하나 빠졌네요. 로건, 뭐가 빠졌죠?
1: Magic E.
0: 지난번에 배운 Magic E가 빠졌어요. 이제 로건이가 찾아서 붙여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That's right. 너무 잘했어요. E가 빠졌네요. 자, 이제 로건이가 세 번 읽어줄게요.
1: A grape. A grape, A grape.
0: Great job! 오늘의 마지막 단어, 낼름낼름거리는 뱀. 영어로 뭐였죠?
1: Snake.
0: That's right. 뱀, snake. 그래서 짠! Snake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예쁘게 색칠해 줄 거예요. Snake. 어떤 색깔을 쓸까요?
1: Red.
0: Red. 빨간색. Oh, here you go. 로건이도 같이 색칠해볼까요?
1: Gray.
0: Gray. 자, 회색. Here you
1: gray
0: go.
1: Gray and white.
0: Gray and white. 흰색. 자,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색칠을 해볼게요. 자, 보여줄게요. 3, 2, 1. 짠! 와우, 너무 멋있어요. 자, 로건. 뱀, 우리 세 번 말해줄까요?
1: A snake, A snake, A snake.
0: Great job! We did it! Wow! 자, 이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A-E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오늘은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표현을 쓸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ask about someone's job.
0: Let's do warm-up first. 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et's look at this picture. 우리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누나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여자친구는 오빠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They're talking about each other's brother and sister's jobs. Well, first, let's start with the boy. 우리 남자친구의 누나의 직업은 뭔 것 같아요? She has an Italian restaurant.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나 봐요. 셰프인가요? 우와, 맛있는 음식이 많겠네요. 그쵸? Then what about the girl? What does her brother do? 우리 여자친구의 오빠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네요. 수의사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수의사가 영어를 뭔지 혹시 아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All right, then. We did warm up. Now it's time for the dialogue.
2: What does your sister do?
1: She's a baker.
2: Oh, does she bake cakes?
1: Yes, her cakes are yummy.
2: I want to be a baker, too.
0: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what does 누구누구 do?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뭘 해? 직업이 뭐야? 라는 뜻이에요. Your sister는 너의 누나 혹은 뭐 너의 여동생, 언니 다 되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What does your dad do? 아빠는 뭘 하셔? 라는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잖아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몇 학년이야? 아니면 몇 살이야? 몇 년도생이야?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뭘 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학생이야.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hat does your dad do?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What does your brother do? Sister 대신에 또 brother 넣을 수 있겠죠? 우리 배웠죠? Brother는 오빠, 형, 남동생 다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dad, brother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해? 라고 할 때는 he만 넣어줘도 되겠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she's a bak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What does your sister do? 에 대한 대답이었죠. She's a baker 라고 했는데 여러분 baker는 바로 빵을 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bak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행동을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빵을 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많이 닮았죠. are만 붙여주니까 직업

0: 됐어요. 자, 이렇게 동사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래서 er를 붙여주면 돼요. 물론 아까 baker는 r만 붙여줬지만 기본적으로는 er를 붙여줘요. 자, teach 하는 사람이 teacher가 되는 거죠. paint는 페인트칠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혹은 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화가를 페인터라고 합니다. er 붙였죠. 자,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영어로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수는 뭘 하죠? 노래를 부르죠. 노래 부르다는 sing. 거기에 er 붙여주면 singer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아까 bake처럼 이렇게 e로 끝나는 단어들. dance, 춤추다인데 춤을 추는 사람은 dancer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dancer. e가 이미 있잖아요, dance에. 그럴 때는 e가 중복이 되니까 하나만 써주고 r 붙여주는 거라 그냥 r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ake도 이미 e가 있어서 r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직업군을 또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알면 좋겠네요. 오, 베이커라고 하니까 Does she bake cakes? 이렇게 물어봤죠. 빵을 구워? 베이커야? 그러면 혹시 케이크도 구워?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쵸? Does she bake cakes? 라고 했는데, 요 bake cakes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낸 단어를 넣으면 그녀가 뭐뭐를 해? 라는 또 질문이 되겠죠. 그녀는 학교에 가요? Does she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es she go to school? 또, 그녀는 요리를 하나요? Does she cook? Does she cook? 그녀는 일찍 잠을 자나요? Does she sleep early? Does she sleep earl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요, 빨리 자야지 키도 크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될수 있대요. Does she sleep early? 자, yes, does she bake cakes? 라고 했더니, yes, her cakes are yummy. 이렇게 대답을 했죠. Yummy는 맛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케이크들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직역을 하면. 케이크에 S 붙는 거꼭 잊지 마세요. 왜냐면 그녀가 딱 하나의 케이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Her cakes are yummy. I want to be a baker too.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케이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나도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뭐뭐. 우리 기억나죠? 뒤에다가 그냥 그 직업만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to까지 붙였죠. to는 또한 나도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I want to be a baker too. 라고 하면 나도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aker인 우리의 언니 혹은 누나 혹은 여동생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What does your sister do?
2: She's a baker.
1: Oh, does she bake cakes?
2: Yes, her cakes are yummy.
1: I want to be a baker too.
0: It's level up time! 자, level up 한번 해볼게요. Oh,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누나와 오빠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처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다 알고 있죠? 오빠는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해?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오빠는 뭘 할까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He's a

vet라고 했는데 요 vet가 바로 동물병원 의사라는 뜻이에요. 수의사가 바로 vet입니다. 물론 원래는 좀 긴 단어이긴 해요. veterinarian.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veterinarian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줄여서 vet라고 해요. 자, he's a ve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하네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치료해 주나요? Does he treat many animals? 이렇게 물어봤어요. Treat가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치료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Does he treat many animals?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그렇게 해. He is a nice vet. 정말 친절한 수의사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만약에 강아지가 있으면 꼭 저 동물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봤죠. What does your sister do? 너의 누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호, she's a chef. chef라고 대답을 했죠. chef가 바로 셰프, 네, 요리하는 사람을 뜻하죠. Does she make Korean food? 자,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을 요리해? 라고 물어봤어요. make가 만들다이지만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Does she make Korean food? 근데 보니까 Italian restaurant인데 No, 이번엔 답은 No네요. 그쵸? 그녀는 Italian food를 만들어 She makes Italian food. 이렇게 대답을 했죠. 보니까 피자도 맛있게 생겼고 스파게티도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쵸? 이탈리아의 라는 표현이 바로 Italian이에요. 그래서 Italian food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오빠와 누나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위 있는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let's chant to the beat. What does your sister do? What does your sister do? She's a baker. She's a baker. Does she bake cakes? Does she bake cakes? Her cakes are yummy. Her cakes are yummy.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He's a vet. He's a vet. Does he treat many animals? Does he treat many animals? He is a nice vet. He is a nice v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about someone's job. 누군가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Check. What does 누구누구 do? 요 질문만 알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Wednesday. I hurt my knee. I can say how I got hurt.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She is crying. She is crying. 왜 울고 있을까? 아, 보니까 무릎이 까졌어요. 그쵸? Her knee is scraped. She scraped her knee. 무릎이 영어로 knee거든요. 무릎이 까졌어요. 굉장히 아파 보인다. 그쵸? 자, 선생님이랑 단어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Hurt. Hurt. 자, hurt는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Hurt. Hurt.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Bleed. One more time. Bleed. 피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릎에 보니까는 아이가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It's bleeding. 피가 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볼까요? 빠밤. Bruise. Bruise. 자, bruise 하게 되면 멍입니다. 왜 우리가 다치고 나서 멍이 파랗게 들잖아요. 그쵸? Bruise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Bruise. Bruise. 나 멍 들었어. 라고 한다면 I got a bruise.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titch. Stitch. 바로 꿰매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 가면은 꿰매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자, 꿰매다 할 때는 stitch. 단어까지 꼭 기억할게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단어 꼭 기억하고요.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올게요.
2: Oh no! How did you hurt your knee?
3: I fell on the playground. It bleeds a lot. And I got a big bruise.
2: You might need a stitch.
0: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문에서 선생님이랑 중요한 거를 하나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자, 첫 번째 단어 나왔어요. Hurt. Hurt. 다치다, 아프다란 뜻인데요. 자,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Hurt 아니고 heart도 아니야, 얘들아. Hurt입니다. 선생님 모양 잘 따라해봐. Hurt. Hurt. 모여졌어요. 그리고 R이기 때문에 혓바닥은 뒤로 갑니다. Hurt. Hurt.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바밤. How did you hurt your knee? One more time. How did you hurt your knee? 무슨 뜻일까? 자, hurt가 일단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K-N-E-E. 이거 뭘까? 무릎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쌤 발음 잘못했어요. 저거 knee라고 읽어요. 라고 한 친구들 혹시 있었나요? 자, knee. 여기 무릎을 할 때 knee는요. K가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silent예요. 그래서 K 소리가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knee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knee? 근데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질문이겠죠? 너 어떻게 무릎을 다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릎 다치셨어요? How did you hurt your knee? 해보겠습니다. How did you hurt your knee?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I hurt my knee. One more time. I hurt my knee. 자, 이런 무슨 뜻일까? hurt는 다치다, 아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무릎 다쳤어요.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I hurt my knee. 근데 얘들아, hurt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게요. 자, 현재형이랑 과거형 둘 다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hurt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hurted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hurt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저 무릎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해석

해석할도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Hurt, hurt. Alright? 자, 그리고 또 볼게요. My knee hurts. My knee hurts.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 저 무릎 아파요 라는 뜻이에요. 저 무릎이 아파요. My knee hurts 해볼게요. My knee hurts. 좋습니다. 무릎 아파요. My knee hurts. 사용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Bleed. One more time. Bleed. 피나다라는 뜻이에요. 어우, 피나는 거 너무 싫어요. 선생님, 피가 싫어, 싫거든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My finger is bleeding. One more time. My finger is bleeding. 자, bleed에다가 ing가 붙여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현재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피가 지금도 주르륵 주르륵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finger, 내 손가락이지? 저 손가락 피나요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친구들이 한 시간에 한 3명 정도 맨날 손가락에서 피난다고 보건실 간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되죠. My finger is bleeding. 해볼게요. My finger is bleeding. 좋습니다. 또 해볼까? 봐봐. My nose is bleeding. 이거 진짜 많이 쓰이겠다. 그쵸? Nose는 코죠? 코피란 뜻이에요. 저코 피나요, 지금. My nose is bleeding. 해볼까요? My nose is bleeding. 좋아요. 이것도 좀 무시무시한 단어지만 기억하면 참 좋은 단어겠죠? 자, 그 다음은 bruise. One more time. Bruise, 멍이에요. 새파란 멍. 아우, 멍 아파요, 그쵸?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got a big bruise. I got a big bruise. 무슨 뜻일까? 저큰멍 들었어요. Big이니까 큰이란 뜻이겠죠? 저큰멍 들었어요. 해볼게요. I got a big bruise. Okay. 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stitch 나왔습니다. 꿰매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가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 가면 꿰매야 되잖아. 그쵸? 자, 나 다섯 바늘 꿰맸어. 뭐세 바늘 꿰맸어요. 이런 친구들이 속상하지만 있었어요. 자, stitch가 그 바로 꿰매다란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stitch. stitch. 좋습니다. 문장에서 볼게요. 봐봐. The doctor gave me five stitches. 이거 무슨 뜻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다섯 바늘 꿰매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ive stitches.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doctor gave me five stitches.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Oh no! How did you hurt your knee? 어머 세상에, 무릎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fell on the playground. 저 놀이터에서 떨어졌어요. It bleeds a lot and I got a big bruise. A lot. 피가 많이 bleeding 하고 있대요. It bleeds a lot. 피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멍도 들었어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might need a stitch. 아마 꿰매야 한것 같아요. 꿰매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친구들은 꼭 조심해서 다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신나고 좋아하는 chant time입니다. 쌤이랑 같이 불러줘야 돼, okay? Drop the beat! How did you hurt your knee? Your turn. How did you hurt your knee? Good job! My knee is bleeding. Your turn. My knee is bleeding. Good job! I got a big bruise. I got a big bruise. I got five stitches. I got five stitches.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신나고 신나는 Cartoon Talk Time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기억나요? 여자애가 엉엉엉엉, she was crying, right? 엄청 울고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무릎이 되게 심하게 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선생님이랑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she is crying 그리고 이렇게 무릎

0: 많이 까졌어요. 그쵸? She scraped her knee. 무릎이 많이 까져서 지금 it's bleeding.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짜잔! 자, doctor,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Oh no! What happened? Oh no! What happened? 어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Oh no! What happened? 왜 다쳤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네요. I fell off the slide. It hurts a lot. 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다쳤구나. 자, 일단 fell off 하면은 떨어지다란 뜻입니다. 근데 떨어지다. fall off가 아니라 fell off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형으로 쓰러졌죠. 자, 어디서 떨어졌대요? slide에서 떨어졌대요. slide는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대요. I fell off the slide. It hurts a lot. 라고 그러죠. hurt는 아프다, 다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이 아파요. It hurts a lot. 라고 하네요. 얼마나 아파, 그치?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s bleeding and I have a big bruise. 라고 하죠. 자, bleed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bleed 하면 피나다죠? 근데 it's bleeding. ing가 붙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it's bleeding 하면은 피가 나고 있어요. 지금 피가 나요라는 뜻이 되겠죠. It's bleeding and I have a big bruise라고 합니다. 피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a big bruise도 있대요. bruise 무슨 뜻이야? 피멍입니다. 그래서 피나고요. 저 지금 엄청 큰 멍도 생겼어요라고 해요. 아유, 얼마나 아플까, 그쵸? bleed. Bruise 꼭 기억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랬더니 doctor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합니다. 자, may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뭐 해야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So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하는 거니까 stitch가 꿰매다라는 뜻이죠. 아마 당신은 꿰매야 될 거예요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stitch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바늘을 꿰매야 되나 봐. 그래서 stitch에다가 es가 붙였습니다.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하세요. 아우,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 때, 슬라이드, 미끄럼틀 탈때 절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가 카툰 톡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I can say how I got hurt. 나는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디가 다쳤을 때, 뭐 무릎이 까졌거나 피가 날때쓸수 있는 표현들 선생님이랑 배워봤었죠? 꼭 기억하고, 만약에 다쳤을 때꼭 사용하길 바래요. 그렇지만 다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신나게 영어 공부해요. 바이바이, butterfly.
1: TV 국민연금요일이랑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를 안 뜬 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꽈배기를 먹고 난 후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무슨 소나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냐. 오래 아니야. 우리 꽈배기 사서 먹고 빵집에서 나오기까지 딱 5분 걸렸어. 설마 우리가 무슨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What time is it now? It's 4 o'clock. 진짜네. 비 그칠 때까지 상가 구경이나 할래? 여기 문구점도 있고 서점도 있어. Sounds fun. Let's go. 우리는 상가 제일 끝 구석에 있는 문구점으로 갔다. 문구점은 작은데 물건이 많아 마치 동굴 같았다. 신기한 거 많네. What's this? It's a pencil. 로봇 열면 안에 연필 들어있어. 오, what's that? Is it a small TV? It's an eraser. TV 모양 지우개야. 요즘 인기지.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문구점 주인 할아버지셔. 아, 안녕하세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나신 거지? 문구점도 주인 할아버지도 범상치가 않다.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의 그림 얘기는요, 뭔가 이렇게 좀 수상한 느낌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우리 은우랑 지우가 빵을 다 먹고 비가 안 그쳤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온 게 아니고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빵 먹는 동안에도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문구점에 구경을 간 거예요. 근데 문구점이 조그만데 그 안에 물건이 촘촘하게 엄청 많아서 약간 동굴 같은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이렇게 잘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물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어쨌든 은우랑 지우가 문구점에 가서 탐험을 하는 이야기고요. 이 문구점 탐험 이야기는 내일도 그 다음날도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참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drawing quiz 정답 찾았나요? 좀 쉬웠죠 친구들? 빵 냄새가 나는데 I smell bread가 정답이었어요. 맞힌 친구들? Very good. 자, 오늘은 문구점 탐험 일기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가 보이네요.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Time. Time. T. 소리로 시작했죠? 여기. 두 번째 단어는 pencil. pencil. 소리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pencil. 세 번째 단어는 small. small. sm. 소리 시작했죠? 여기 있네요. 마지막 eraser. eraser. 하나 남은 단어 바로 찾았어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쓱쓱쓱쓱. 우리 친구들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연필이에요. 연필 찾을 수 있나요? That's right. Pencil. Pencil. 두 번째, 쓱쓱쓱쓱 그리다가 글씨 쓰다가 틀리면 지워줘야죠. 지우개. 지우개 위에 벌써 써 있어요. 여기. Eraser. Eraser. 시간 또는 몇 시 하는 시각 나타낼 수 있죠. Time. Time. 마지막, 농구공에 비해서 테니스공은 작아요. 그죠? 작은 small. Small. Small. Very good. 자, 이제는요 친구들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 거예요. 빨간 점 이제 눈에 쏙 들어오죠. 박자 맞춰서 강조할 부분 강조하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time. time. 우리말로도 타임 하기 때문에 두 박자로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한 박자예요 친구들. time. time. 두 번째, pen. Pencil 두 박자죠. 앞부분에 강조주라고 되어 있네요. Pencil. Pencil.

세 번째는 small. small. 마찬가지로 small 이렇게 두 박자 아니에요. small. 마지막 단어는 eraser. 세 박자인데요. ray 부분에 강조주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eraser. eraser. Well done. Okie dokie. 자, 이제는 일기에 있는 영어 표현들 하나씩 배워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What time is it now? 선생님은 일기에서 이 부분이 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비가 왜 이렇게 오래 오는 거야? 막 투덜투덜하니까. 은우가 그러잖아요. 아니, 올해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빵을 빨리 먹어서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안 지난 거다. 그랬더니 지우가 아, 몇 시인데?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물어봤죠. Now 빼고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봐도 What time? 몇 시니? 라고 물어보는 거긴 한데요. 여기에 now까지 붙이면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줘요? 응, 몇 시야?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친구들 조금 전에 What time is it?에도 있었고요. 몇 시야? 라고 시각을 말해줄 때도 it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날씨 얘기할 때나 시간, 시각 얘기할 때도 it 쓸 수 있다는 거, 이시 쓰임이 되게 많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은우의 대답이 it's 4 o'clock 이에요. 몇 시? 4시야. 한 5분쯤 전에 들어와가지고 빵 사고 빵 먹고 우유 마시고 아, 다 한 게 4시밖에 안 된 거예요. It's 4 o'clock. 4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정각이라는 말 강조하려면 o'clock. o'clock 붙여서도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시간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고 비는 계속 오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 맞고 집에 가기 싫어서 상가에 있는 문구점에 가자고 은우가 제안을 했어요. 문구점에 가볼래? 그랬더니 뭐래요? Sounds fun. Let's go. Sounds fun. 익숙하죠, 친구들? Sounds great. 알잖아요. Sound는 원래 소리라는 뜻이고요. 어떠어떠한 것처럼 들린다. 즉, 뭐뭐인 것 같아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ounds fun이라고 했으니까 재밌을 것 같네 이런 뜻이 되겠죠. Let's go. 가자. Let's 뭐뭐 하자. 뒤에 동작 go 붙여서 가자 만들었어요. Let's go. 그래서 이제 문구점으로 간 거죠. 문구점에 구경할 게 되게 많아요. 막 보면서 야 저건 뭐야? 이거는 뭐야? 막 지우 신이 났어요. What's this? 이건 뭐야? This는 가까이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죠. 그랬더니 It's a pencil. 연필이야 라고 은우가 답을 해줬어요. 연필인지 왜 몰랐게요? 뭔가 로봇 안에 이렇게 연필이 숨어 있어서 이걸 촥 펼치면 안에 연필이 나오는 뭐 이런 거였나 봐요. 로봇 열면은 안에 연필이 있다고 말해줬죠. It's a pencil. 이번에는 지우가 멀리 있는 걸 물어봐요. What's that? 저거는 뭐야? Is it a small TV? 물음표 있으니까 물어보는 말이죠. Is it? 있잖아요. Is it? 원래는 우리 it is 하는데 is it 했으니까 물어보는 말. 뭐라고 물어봐요? 저거는 a small TV? 조그만 TV인가? 뭔가 이렇게 TV처럼 생긴 조그만 게 있나 봐요. 저건 뭐지? 작은 TV인가? What's that? Is it a small TV?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문구점 할아버지가 하고 나오셔가지고 It's an eraser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 TV같이 생긴 거 뭐라고요? TV 모양 지우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고 on 쓴 것도 친구들 잘 봐주세요. 우리 셀 수 있는 물건의 이름이 A, E, I, O, U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소리로 시작할 때는 on 붙여준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 선생님이랑 몇 번 배우게 될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A eraser 아니고 an eraser이구나. 요거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It's an eraser. 요렇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많고 많은 영어 문장 중에서 딱 네 개만 뽑아서 리듬도 살려서 읽어보고 신나게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읽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What time is it
now예요.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봤어요. 여기서 친구들 세 개만 강조해 볼게요. 세 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쵸? 몇 시? 지금. 이게 중요하죠,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몇 시? What time? 그리고 is it 부분은 그냥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정도예요. 뜻이 크게 있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고 now,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What time is it now? 한 번만 더. What time is it now? 좋아요. 이렇게 리듬 살려서 읽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장은 대답이네요. It's 4 o'clock. It's 4 o'clock. 여기는 어디 강조해 볼까요? 두 군데? 아, it's만 빼면 되겠네. 요런 게 친구들 딱 떠오르죠. 4시 정각이야. 니깐 it's 4 o'clock. It's 4 o'clock. 친구들도 it's 4 o'clock. It's는 들릴 듯말 듯하게 발음해 주면 돼요. 세 번째 문장은 is it a small TV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어 중에서 두 개만. 두 개만 강조하면 어디? 이제는 감이 오죠, 친구들. 작은 텔레비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Is it a small TV? Is it 아는요? 친구들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 해보세요. Is it a small TV? Is it a small TV? 한번 더. Is it a small TV?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It's an eraser. 어디? 하나만 강조. 그쵸? 지우개. It's an eraser. It's an eraser. 한번 더. It's an eraser. 좋아요.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젠트로 마무리해 볼게요. Here we go. What time is it now? It's 4 o'clock. Is it a small TV? It's an eraser.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 일기 중에서 한 문장 골라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맞춰주는 거죠. 오늘은 조금 간단한 거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친구가 있고,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두두두두 뭘 보고 있냐면 너무 그렇다고 저 친구들 동그라미 그럼 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긴 바늘은 여기, 작은 바늘은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띵동. 이 시계를 보면서 이 친구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응?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서 써주세요. 쓰는 곳은 어디? 우리 홈페이지 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정확한 문장 적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문구점 탐험이라는 제목의 일기 읽어봤죠? 속에 있는 단어나 표현들 한 번씩 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쌤과 함께요. 예이! 잘 왔어요. 친구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오, 많이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맛있는 게 눈앞에 딱 보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딱 갑자기 어, 맞다. 내 손 더럽지? 어휴, 손부터 씻어야지. 그쵸? 맞아요. 여러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겠죠. 자, 오늘의 미션 문장도 그것과 관련 있습니다. 땡! 그래요.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손 씻어. 잠깐만, 먹기 전에 손 씻어. 아우, 이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잠시만 기다리면 그 정답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단어 누구인지 만나봅니다. 나와라! 쫑! 아우, 잠깐만, 이거는 단어가 아니라 보니까 문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대로 굳어진 채로 잘 써요. 그래서 나왔구나. 여러분 일단 이 사진 좀 보세요. 세상에나. 이거 뭐지? 뭘까요? 피자인가요? 그라탕인가요? 뭐예요?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자니아인가요? 뭔가요? 자, 아무튼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당장 먹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사진 보는 순간 입에 군침이 돌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입안에 군침이 돈다. 요 말을 My mouth is watering. 이렇게 말해요. 보면 내 입이 is watering. Water 하면 물인데 물이 생기는 거니까 즉 그게 군침이 도는 거죠. 오케이. 자, 천천히 따라서 말해보세요. My mouth is watering. My mouth is watering. My mouth is watering. My mouth is watering. Very good. And next. Wash. 오, 여러분, 이 단어 꼭 아셔야지 오늘의 미션 문장도 말하실 수 있어요. Wash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씻다 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Wash. Wash. Wash. Very good. And next. End. 우리 영화 볼 때 다 봤어요. 그러면 끝나고 이렇게 The end. 이러한 말이 턱하니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끝을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끝이라는 명사도 되고 뭔가가 끝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End. End. End. Very good. And next. 아, take a walk. 자, 사진을 보아도 여기에 요 두 사람이 take a walk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산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변에서 산책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 여러분 동네 그냥 길에서 그쵸?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Take a walk. 덩어리째 알아주세요. Take a walk. Take a walk.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또 중요한 어휘들 쫙쫙쫙 배워봤습니다.
1: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0: Mom, what's for dinner? We'll have some bulgogi and japchae. Wow, my mouth is watering.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여러분, 이거 저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불고기하고 잡채는 정말 맛있겠네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라. First, A says like this. Mom, what's for dinner? 이렇게 묻죠. 엄마, what's for dinner? 잠깐만요. 여러분,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what's for dinner? 이렇게 for dinner 하면 저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엄마, 저녁으로 뭐가 나오나요? 즉, 저녁 뭐예요? 저녁 우리 뭐 먹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구나.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까요?
1: Mom, what's for dinner?
0: Mom, what's for dinner?
1: What's for dinner?
0: 했더니, 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We'll have some 불고기 and 잡채. 와, 우리는 불고기와 잡채를 먹을 거야. 여기서 have는 여러분, 가지다 라는 해석보다는 먹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불고기와 잡채를 먹을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some은, 그쵸, 약간의 라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양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불고기랑 잡채를 먹을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We'll have some 불고기 and 잡채.
1: We'll have some 불고기 and 잡채.
0: (웃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랬더니 A가 아유, 그래요. 사실 불고기하고 잡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1: Wow, my mouth is watering
0: 이라고 합니다. 저 입에 군침이 돌아요. (웃음) 와, 여러분.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불고기하고 잡채가 있을 때 둘 중 하나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를 드시겠나요? 뭐를 더 좋아하세요? 얘기해봐요.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불고기, 그렇죠? 샤이니쌤은 고기보다는 사실 이런 면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잡채 먹을 거야. 저라면 잡채를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먹어야죠. 입안에 이렇게 군침이 도는데. 자, 말해볼게요.
1: Wow, my mouth is watering.
0: 와우, my mouth is watering. 잘했어요. 자, 그래서 막 먹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잠깐.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이라고 하시죠. Wash, 우리 단어에 나왔던 거다. 그쵸? 씻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Wash your hands, 손 씻어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Before eating 이라고요. 잠깐, before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전에, 뭐뭐 이전에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eating, 먹기 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먹기 전에 손 씻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뭐 전에 라고 하는 before 이용해서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 건데요. 일단 이 문장 두 번 따라 하고서 그 문장들 만나봅니다. 자,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말해볼게요.
1: 아유, 손이 굉장히 더러워, 여기 아이가.
0: 야, 먹기 전에 손 씻어. 응?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1: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Uh-huh.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0: 잘하셨어요. 자, 이제 문장들도 나옵니다. Like this. The class will end before 3. 그 수업은요. 3시 뭐예요, 여러분? 전에 끝날 것이다. 그쵸? 뭐뭐 전에, 뭐뭐 이전에 라는 거니까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The class will end before 3.
1: The class will end before 3.
0: The class will end before 3.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아침 식사하기 전에 산책을 한대요. He takes a walk before breakfast.
1: He takes a walk before breakfast. He takes a walk before breakfast.
0: He takes a walk before breakfast.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맞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몸에 땀도 나고, 아우 좀 꾀지지하고, 그쵸? 그러니까 샤워하면 좋겠죠?
1: I took a shower before bed. I took a shower before bed.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before something 그것 전에, 그것 이전에라고 하는 것까지 많이 많이 연습해 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 보세요.
2: 엄마, 저녁 식사 뭐예요?
1: Speak. Mom, what's for dinner?
0: 우리 불고기랑 잡채 먹을 거야.

붐붐붐 영화의 만화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문제 잘 맞춰보세요. 세 문제 나갑니다. 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아니 이거 우리 미션 문장 아닌가요? Wash your hands. Eating.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Time's up. 자, 여러분 정답 빨리 말해보세요. 바로 That's right. Woo. Before, 그렇죠. 뭐뭐 이전에, 전에 말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그래요? 자, and the next question. 나는 잠자리 들기 전 샤워를 했다. 아, I took a shower 하고 여러분 빈칸이 약간 기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 2, 1, 띵! Time's up. 자, 정답 말해보세요. 맞아요. 정답은 before bed. 그래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영어로 I took a shower before bed. I took a shower before bed. Very good. And the next question. Oh.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끝! 여기에도 잘 보면 정답이 나와 있다. 3, 2, 1, 띵! Time's up. 자, 여러분, 어떤 단어 끝 또는 끝나다. That's right. Woo! The end. Wonderful.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뭐뭐 전에, 그쵸? 순서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떤 거 하기 전에라고 하는 before이라고 하는 단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 before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강세가 for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be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소리가 나서 before 아니고 before, before 이런 식으로 자주 발음되니까 그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쭉 현재 시제에 대해서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실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 있을 텐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자고요. 자, 오늘도 총 세 문제가 나갈 겁니다. 몇 문제나 오늘은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문제 주세요.

0: 문제를 풀다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좀 나나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시험 출제 유형도 좀 짚어볼 겸 복습을 해봅니다. 자, 현재 진행형의 형태는 be 플러스 동사원형의 ing가 되겠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 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진행형 가르쳐 줄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고 싶을 때, 지금 그 일이 막 일어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현재 진행형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죠. 자,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선생님, 근데요. 오고 있다는 오는 중이다는 아니니까 현재 진행형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고 있다. 도 현재 진행형의 공식 해석에 들어갑니다. 이 해석에도 익숙해지셔야 하고요. 자,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뭐가 정답일까요? 바로 직전에 선생님이 답을 말씀드린 거나 답이 없음. 말씀드린 거잖아요. 비 동사 플러스 ing니까 정답이 이거겠죠. 그죠? 자, 답은 바로 나왔고요. 자, 동사가 is인 이유는 앞에 주어가 it.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사용하고 뒤에 rain에 ing를 넣으면 지금 현재 진행형을 잘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좋아요.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는 중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회의를 하는 중이다. 둘다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입니다. 자, 근데 하나는 are, 다른 하나는 is네요. 이거는 뭐가 의도죠? 그쵸. 자, 주어에 맞게 비동사를 쓰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they라는 주어를 보면 비동사 뭐가 어울리나요? They are, they is. They are.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거는 현재 진행형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동사 문제이기도 한 복합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주어에 비동사를 맞춘다는 거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놓치는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they are 잘 골라주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켈리는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중이다인데요. 자, 이번 거는 하나는 is drinking. 다른 하나는 was drinking입니다. 오호라. 이거는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시제 차입니다. 자, 하나는 is 현재고요. 다른 하나는 was 과거네요.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가 현재의 비동사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s drinking을 써야겠죠. 지금 요 한글 해석도 봐보세요.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중이다지. 마시던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is drinking. 현재 진행형을 쓰셔야 되고요. was drinking 같은 경우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해석. 마시던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시제적인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겠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grammar 모두 마치고요.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까요?
1: Listening point one. It is raining right now. It is raining right now. Listening point two. They are having a meeting. They are having a meeting. Listening point three.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0: 오늘의 chunk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겠죠?

0: is raining. 요게 하나의 묶음, 현재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Is raining. Is raining. It is raining right now.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t is raining right now. It is raining right now.
0: Are having. They are having a meeting. They are having a meeting. 그들은 회의를 하는 중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are having a meeting. They are having a meeting.
0: Is drinking. 한 묶음이에요.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켈리는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0: Speaking point입니다. 이제 말해야겠죠, 여러분. 자, 말할 때도요, 현재 진행형은 한 번에 잘 묶어서 말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만한 말이죠. 우와, 야, 지금 비 와. It is raining right now. 이렇게 원어민처럼 말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선 is raining. 여기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is raining. 자, is raining 하지 말고 is 쓰는 살짝만 is raining. is raining. very good. it is raining right now. 한 번 더요. it is raining right now. 조금 더 원어민처럼 톤 살려볼까요? It is raining right now. 좋아요. 자, 만약 눈이 오고 있다면? 눈은 snow니까 따라할게요. It is snowing right now. It is snowing right now.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그들은 회의를 하는 중이다 인데요. 자, 앞에 they, 그 다음에 뒤에가 are having입니다. 요 현재 진행형부터 한번 해보죠. are having. 한 번 더. are having. 마지막으로 are having. full sentence 갈게요. they are having a meeting. 자, 그들은 회의를 하는 중이다. They are having a meeting. 한 번 더요. They are having a meeting. 오호,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켈리는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중이다 인데요.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 현재 진행형 파트부터 해보죠. is drinking. 한 번 더. is drinking. 너무 좋은데요. 자, 켈리는 마시는 중이다. Kelly is drinking. 켈리는 마시는 중이다. Kelly is drinking. 우유 한 잔을 a glass of milk. 좋아요. 붙일게요.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한 번 더요. 켈리는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중이다. Kelly is drinking a glass of milk. 너무 좋은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피킹 포인트였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이제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1: My dog is running in the backyard. She looks very happy. I hope she doesn't meet a wild animal. My dog loves playing fetch. I wonder where her favorite ball is.
0: 아무래도 미국이나 땅이 넓은 곳에서 자라는 개인가 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my dog, 나의 개는 is running. 현재 진행형이죠.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달리고 있는 중이다. In the backyard 하면은 뒤뜰에서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She looks very happy.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자, 여기서 she를 사용한 이유는 my dog의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여자 개구나. 뭔가 암컷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가 열심히 뒤뜰에서 뛰고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인대요. I hope 한 다음에 쭉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모를 만한 단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릴게요. 아래 나와 있죠? wild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생의 라는 뜻이에요. 우리 막 와일드하다 막 이런 것도 콩글리시처럼 쓰는데 wild 야생의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wild 좋아요. I hope 나는 희망한다. She doesn't meet 그녀가 즉 나의 개가 만나지 않기를 a wild animal 야생 동물을 만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쵸? 뭐 야생의 막 멧돼지나 이런 친구들을 개가 만나면 무서울 테니까요. 자, 그 다음 문장인데요. 자, 첫 문장부터 모를 만한 단어가 있어서 단어 짚고 갈게요. Play fetch. 처음 보죠. 이거는 어른들도 처음 볼 수 있는 단어인데 매우 매우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play는 놀다이고요. fetch는 공을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도 쓰고요. 그래서 play fetch를 합하면 공 가져오기 놀이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랑 공을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할 순 없잖아요. 개가 공을 던질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는 보통 내가 공을 던지면 그걸 물어서 가지고 오죠. 그거를 play fetch라고 표현을 합니다. My dog, 나의 개는 loves, 사랑한다. 즉, 너무너무 좋아한다. Playing fetch, 공 가져오기 놀이라는 것을. I wonder,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네요. wonder, 궁금하다. 나는 궁금하다. Where her favorite ball is.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공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playing fetch를 해주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공이 어디 있나 찾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전체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My dog is running in the backyard. She looks very happy. I hope she doesn't meet a wild animal. My dog loves playing fetch. I wonder where her favorite ball is.
0: Writing입니다. 총 세 문장 영작해 볼 건데요. 오늘도 주어 동사 순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비동사의 ing 이걸 잘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영작을 합시다. 자, 나는 배구를 하는 중이다입니다. 자, 일단 주어는 나는이고

동사는? 하는 중이다인데, 뭔가 배구를 하는 중이다니까 동사가 play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스포츠 할 때는 play니까요. 자, 그래서 주어 I, 그 다음에 play인데, 자, 그냥 play 쓰면 안 되겠죠? 자, 비동사 ing니까 I am playing. 슬슬 나오네요. I am playing. 한 다음에 배구니까 volleyball.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volleyball. 요게 배구예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하하, 즐거워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즐거워하고 있다. 요거 have fun 이라는 수거 표현을 가지고 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주어는 they고 동사는 have 일 텐데. 일단 주어 그대로 쓰고요. have는 어떻게 써야겠어요? They are having fu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가는 중이다인데요. 자, 이것 이게 주어고 가는 중이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it is going 그렇죠. Very fast.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진행형 실전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 열심히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조동사에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준조동사에 해당하는 표현들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문제는요, 대화를 듣고 English Book Club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듣기 유형입니다. 대화 내용 불일치에 대한 유형인데요. 자, 이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눈은 선택지에 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번에 영어로 된 시를 읽기도 한다. 2번은 만화책을 읽기도 한다. 3번에 이 선생님이 토론을 지도한다. 4번은 한 달에 한번 수요일에 모인다. 5번은 2층에 있는 북클럽 센터에서 모임이 열린다라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거든요. 선택지에 눈을 가지고 있다가 귀에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Listen up.
1: Liz, will you join our English book club?
2: Yes, I'd love to. Do you also read English poems?
1: Sure. Sometimes we read comic books too.
2: Sounds fun.
1: Yeah, and our English teacher, Mr. Lee, leads the discussion.
2: That's nice. By the way,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meet?
1: Once a week, every Wednesday. Why don't you come this Wednesday?
2: Okay. Where should I go?
1: Come to the School Book Club Center on the second floor.
0: 자, 정답 잘 찾았을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쌤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Liz, will you join our English book club?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새 단어는 Will you join? 들으셨죠? 다시 Will you join our English book club? 그러면서 리즈야, 우리의 영어책 동아리에 English book club에 함께하지 않을래?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2: Yes, I'd love to.
0: 그러고 싶다, 이런 얘기죠.
2: Do you also read English poems?
0: 자, 요거 단어 알아들으셨나요? English poems 이렇게 들렸는데 우리 시를 영어로 poem이라고 합니다. S 붙여서 복수 형태 만들었고요. Do you also read English poems? 그랬으니까 너희들 영어 시도 읽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1: Sure. Sometimes we read comic books too.
0: Sure. Sometimes we read comic books too. 자, 앞에 들어갈 한 단어는 sometimes 였습니다. S 붙여야 되고요. 때때로란 뜻이고 뒤에는 we read comic books too. 그래서 우리 때로는 만화책도 읽어 라는 표현이죠. 그쵸? 자, 그래서 1번에 영어로 된 시를 읽기도 한다. 아마 지워졌을 거고 두 번째 2번에 바로 만화책을 읽기도 한다라는 선택지도 지워져야겠죠?
2: Sounds fun.
1: Yeah, and our English teacher, Mr. Lee, leads the discussion.
0: 자, 이거 빈칸 채우셨나요? Mr. Lee leads the discu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한 단어는 lead였어요. 근데 s를 붙여서 let's the discussion 이렇게 들렸고 중간에 the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탈락이 완전 돼버렸습니다. 대신에 좀 길게 발음했죠? Mr. Lee leads the discussion. 그래서 discussion이 토론, 뭐 토의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 선생님,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신 이 선생님이 토론을 이끄셔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택지에 토론을 이 선생님이 지도한다라고 하는 선택지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2: That's nice. By the way,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meet?
0: That's nice. By the way,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meet?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 세 단어는 by the way. 명확하게 들렸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나저나, 그런데 라고 하면서 화제를 좀 전환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그러면 몇 번이나 라는 뜻이고요. A week?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Do you meet? 너희는 만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4번 선택지에 눈이 갔어야 되고요. 선택지에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들리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Once a week, every Wednesday.
0: 자, once a week 그랬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란 뜻이죠. Every Wednesday.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수요일마다 만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선택지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once a month라고 들렸어야겠죠. 요게 일단 답인 것 같은데요. 계속 들어볼게요.
1: Why don't you come this Wednesday?
0: Why don't you? Why don't you? 자, 우리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Why don't you come this Wednesday? 우리 너 이번 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게 어떠니? 오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2: Okay. Where should I go?
0: Okay. Where should I go? Should I? Should I? 이렇게 들렸습니다. Should I? 예요. 여는 되면서 Where should I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라는 뜻이 되겠죠?
1: Come to the school book club center on the second floor.
0: Come to the school book club center on the second floor. On the second floor. 그래서 2층에 있는 학교 book club center로 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택지 5번에 2층에 있는 book club center에서 모임이 열려. 라는 말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이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 오늘의 조동사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합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단어들은 앞에 for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는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F-O-R-E. 발음으론 for라고 주로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뭐 앞에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forehead인데요. for가 앞에였죠. 그리고 head는 우리의 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앞쪽에 있는 부분 여기죠. 그래서 forehead 그러면 이마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foremost. 역시나 for 하면 앞에 라는 뜻이 있고요. Most는 우리 최상급에서 가장 최고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oremost 하면 가장 앞에.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의 가장이라는 의미가 살려서 가장 앞에 가장 먼저의 라는 의미가 되면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란 뜻도 있지만 선두의 말 그대로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죠. 맨 앞의 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oresee입니다. for이 앞에였고요. 그 다음에 see는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 미리 보다 라는 뜻이 되면서 미리 내다보는 거는 우리가 예견하다, 예지하다 라는 뜻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forefather인데요. 우리 father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보다 for 앞에 계셨던 분이라고 해서 forefather라고 하면 우리의 선조 또는 조상이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조동사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조동사처럼 취급되는 표현 기억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완벽한 조동사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투부정사와 다양한 형용사 표현이 섞여있는 준조동사격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해석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자, 네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be willing to, be likely to, be about to, be supposed to.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뜻이거든?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맞춰볼게요. 밑줄 친 우리말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1번, we ought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 Thanks. 이때 ought not to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You were not supposed to smoke in the building. 자, 밑줄이 be not supposed to 뭐뭐 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3번에 They are willing to pick up the garbage. 자, 이때 be willing to 부분이 기꺼이 뭐뭐 하다 라고 되어 있고 4번에 People in higher social classes are more likely to marry late. 여기서는 are more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은 he was about to speak but she raised a finger to her lips. 자, 이때 be about to 부분이 막 뭐뭐하려고 하다. 자, 여러분들 다섯 가지 중에서 알맞지 않은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보죠. 자, 그러면 be willing to, be likely to, be about to, be supposed to 의미를 알아야 방금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텐데요. 한번 정리해보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be willing to. 그럼 무슨 뜻?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꺼이 뭐뭐하려 하다, 기꺼이 뭐뭐하다. 자, 두 번째는 be likely to.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뒤에는 다 얘네가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붙게 됐고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be about to. 얘는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얘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에 be supposed to. 얘도 진짜 중요하죠. 듣기 평가, 뭐 듣기 우리가 해볼 때도 몇 번 등장했었던 표현인데 여기가 꼭 ed 형태, pp 형태를 써줘야 되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방금 한글 해석을 보면 이런 다른 영어 표현으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려하다였잖아. 그래서 be pleased to. 이때 pleased가 기쁜이란 뜻이거든요. 기꺼이 기쁘게 to 동사 원형을 한다. 이런 의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be likely to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할것 같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Attend to 얘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어서 역시나 비슷한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고요. 자, be about to 뭐였죠? 그렇지, 막 뭐뭐 하려 하다였는데요. 이 표현은 be on the point of ing라는 해석과도 동일한데요. 자, 이것도 on the point of 얘는 이제 중요한 게 of가 전치사라서 투포정사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얘는 동명사의 형태를 꼭 써줘야 되고요. 요렇게 할것 같은 지점에 딱서 있다. 그래서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be supposed to 정말 중요한 뜻이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요런 표현들로도 바뀌어서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그 선택지 정답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We ought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자, 요거는 참고로 무슨 뜻이냐면 이 ough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정문이 not이 붙어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장이고요. 맞죠? 자, 이번에 You are not supposed to smoke in the building. 자, 요게 무슨 뜻이었다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자, be supposed to는

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맞겠죠. 뭐뭐 하려 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과는 좀 동떨어지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한번 제대로 해석해보면 당신은 건물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맞겠습니다. 자, 3번에 they are willing to pick up the garbage. 그들은 기꺼이 쓰레기를 주려 한다. 자,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맞는 해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people in higher social classes, 좀 높은 사회적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marry late, 좀 더 결혼을 늦게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으로, 자, be likely to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였는데 여기 more이 붙으면서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많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마지막 5번은 he was about to speak but she raised a finger to her lips. 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맞죠? 그쵸? 그래서 he was about to speak. 그가 막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런 뜻이 되고 she raised a finger. 그녀가 손가락을 들었어요. 어디로? To her lips.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라는 표시를 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정답은 아까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출제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be supposed to,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때 be supposed to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해석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뜻은 아까 전에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그냥 의무를 나타내는 즉 owe to, 해야 한다, must,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도 이 be supposed to가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을 나타낼 때는 여기에 낫이 붙었고요. be supposed to는. 자, 그리고 ought to의 부정은 ought not to예요. 그래서 여기에 낫을 붙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ust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낫입니다. must not 이렇게 써서 자, 이렇게 낫이 붙게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볼 텐데요. 같은 뜻이 되도록 바꿔 쓴 문장들입니다. 그쵸? 바르지 않은 거 하나, 같은 의미가 아닌 거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he tree was about to fall. The tree was on the point of falling. 자, be about 다시 등장했는데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나무가 막 쓰러지려 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랑 우리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be on the point of 그리고 ing 이러려고 하는 시점에 있다. 즉, 곧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도 나무가 막 쓰러지려 한다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I'm not willing to waste my time. 그래서 우리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지만 낯이 붙으면서 기꺼이 뭐뭐 하지 않다. 나는 내 시간을 막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요. 자, 밑에 unwilling 하면 이렇게 앞에 단어에 o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I'm unwilling to waste my time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자, 3번은 women are likely to live longer than men. 그래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 라는 해석인데 자, tend to로 바꿨을 수 있었죠. 아까 표에서 정리했죠. So women tend to live longer than men.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You were supposed to clean the room. 그럼 무슨 뜻? 너는 방을 청소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말은 You ought to clean the room. 너가 방을 청소해야 돼.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쵸? 두 개 같은 의미 맞는 것 같아요. 네, 5번 보면 The students ought to hand in their report. 그러면 그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었죠. ought to는. 네, 밑에 보면 The students don't have to hand in their report. 자, 이건 무슨 뜻이니?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였죠. 그쵸? 그래서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조동사는 여기까지 출제 포인트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여줄게요. 선생님도 오늘 하얀색 옷으로 입어봤는데요.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말 그대로 백, 흰 백자, 화이트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이런 백악관을 영어로는 The White House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주로 사는 곳은 The Blue House, 청와대라고도 하지요. 자, 다음 단어, The United States America는 미합중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America, 아메리카라고 하는데요. 실은 아메리카는 대륙의 이름이죠.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에 있는데 에이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뭔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merica라는 그런 말보다는 미국을 뜻할 때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줄여서 US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줄여서 미국이라고 하죠. 원래 의미는 미합중국이란 뜻이고요. 자, 우리 앞에서 state라는 단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state는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50개의 주가 연합이 되어서 한 나라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합중국이라고 합니다. President. President는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있죠. Guard. Guard가 동사로는 지키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물론 명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우리 조금 이따 본문에서는 동사로 볼 겁니다. 자, 다음 단어, day and night. day and night라고 하면요. 마치 하나의 어떤 문구로,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밤낮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floor. floor는 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first floor, 2층은 second floor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뭔가 하얀색 집, 이런 미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ves in the White House. You can see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Policemen always stand by the door to the White House. They guard it day and night. There are three floors in the White House. The first floor is for the president to work. The other two floors are for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to live. They love their country and its people very much. And they are proud of the White Hous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렸는지 우리 텍스트로 함께 독해 볼게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ves in the White House. 자,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에서 문장의 맨 앞글자

문자는 capital letter, 대문자로 쓰는 게 영어에서의 규칙인데, 영어의 문장 안에서 굳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인다라는 것은 고유명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유하게, 특정하게 하나밖에 없는 걸 뜻할 때 이렇게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앞에서 봤던 미국의 뜻이었죠. 미국의 대통령은 lives, 삽니다. 어디에 살아요? In the White House. In the White House라는 이런 상징적인 곳에 산대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White House에 W도 대문자, House에 H도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선 지금 이렇게 뭔가 특정한 것을 언급을 하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백악관이라고 하죠. 자,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 삽니다. You can see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자, Washington, D.C.는요, 미국의 수도, capita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곳에서 White House를 볼수 있습니다. Policemen always stand by the door to the White House. 경찰들이요, 항상 서 있는 거죠. 자, 어딜 지키고 서 있어요? 맞아요. 백악관의 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They guarded day and night. 문맥상 day는 당연히 policeman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The White House가 되겠죠. 경찰들이 밤낮으로 백악관을 지킵니다. There are three floors in the White House. 백악관에는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대요. The first floor, 1층은요, is for the president to work. 아, 대통령이 작업을 하는,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래요. The other two floors are for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to live. 자, 그리고 위에 2층, 3층이 있겠죠. 자, 3개의 층 중에서 다른 2개의 층에는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이 삽니다. They love their country and its people very much. 자, 그들은요, 그들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And they are proud of the White House. 그리고 그들은 이 백악관을 자랑스러워해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곳? 아, 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아, 언어는 문화잖아요. 문화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 그 파생돼서 미국에 대한 문화도 함께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The White House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했는지 True or False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Number one, The White House is in Washington, D.C. 백악관은요, Washington, D.C.에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True, 참이죠. 2번, Policemen always stand by the door of the White House. 경찰들은 항상 백악관에 지키고 서 있어요. 맞아요. 정답 역시 true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스펠링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policeman이라고 해서 man이라고 하면 단수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men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복수형의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Policeman 이렇게 지금 복수형으로 보았을 때는 경찰들이라고 복수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뒤에 일반 동사도 역시 S가 붙지 않고 stand라는 동사로 이렇게 쓰였네요. 자, 3번 볼게요. There are four floors in the White House. 백악관에는요, 몇 층이다? Four floors, 4층으로 되어 있대요. 4개의 층이 있답니다. 이제 true or false? 맞아요. 정답은 세 개의 층이었죠. 정답은 false, 거짓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독해 지문에서 이와 같이 숫자 정보가 나오면요. 선생님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내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왜 우리 앞에서도 there are three floors라고 해서 숫자 정보 있었죠? 총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글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4가 아니라 with 3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마지막 4번 볼게요.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live on the first floor.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산다? 아, 1층에 삽니다. 자, 그 사람들 1층에 살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1층은 뭔가 집무실, 뭔가 일하는 공간이었었고, 다른 2, 3층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 false예요.

0: 자, 우리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발음 연습도 해볼게요. 자, 이번 스피킹 클리어에서 연습할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Policemen always stand by. 잘 들어봐봐. Always에도 s 사운드로 끝나고요. Stand에서 당연히 앞 글자도 이 s 사운드입니다. 자, 우리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굳이 always stand. Always stand라고 이렇게 굳이 나눠서 발음할 필요 없이 always stand, always stand, always stand 이렇게 연음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Always stand by, always stand by. 전체 문장 발음해 볼게요. Policeman always stand by the door to the White House라고 해서 Always stand by, always stand by라고 해서 the 사운드와 이 by도 by의 부 사운드도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확인해 볼게요.
1: Policemen always stand by the door to the White House.
0: 네, 정말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always stand by로 들렸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상식도 쌓이고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문화도 함께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백악관이 워싱턴 DC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 워싱턴 DC가 어딘지 선생님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미국의 이 부분이 서부고요. 동쪽에 있는 동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워싱턴 DC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DC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District of Columbia라고 해서 마치 서울특별시처럼 뭔가 특별시에 해당하는 특별자치구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워싱턴 DC는 백악관, 아, DC는 이쪽 동부 쪽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단위의 지폐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1,000원짜리 단위, 그다음에 5,000원, 10,000원, 50,000원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에서는 2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쉽게 한 2만 원 정도, 2만 원좀 넘는 그 정도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폐의 뒷면에 보면 이렇게 뭔가 집이 보이죠. 자, 이 집이 뭐다? 맞아요.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The White House 백악관의 그림이 20달러 지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메리카라고 하지 않고 뭔가 공식적인 명칭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것. 그래서 줄여서 US라고도 한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0달러 지폐 앞에 보면요. 앤드류 잭슨이라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의 사진이 또 그림이 있기도 해요. 자, 참고로 20달러가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내용 어법 정리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번 볼게요. A번에서는 leave를 쓸 건지 아니면 leaves를 쓸 건지. 맞아요. 이 문제 역시 수의 일치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leave라고 하면 살다라는 뜻이 있죠. 살다 혹은 살고 있다라는 건데 앞에 주어를 보니까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케이. 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미국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겠고요. 주어의 부분, 자, 우리 주어라는 거 어떻게 할수 있죠? 맞아요. 영어에서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자연스럽게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인데 주어가 한 단어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 of로 이렇게 엮였네. 아, 이런 경우에 A of B, A of B로 볼수 있고 매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A of B의 형태로 주어를 쓸 때에는 앞에 있는 단어와 수를 맞춘다더라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해석은요. 뒤에서부터 가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형태로 lives를 이렇게

3인칭 단수 형태의 일반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는요, 수일지 문제였었고요. B번 볼게요. There is or there are three floors in the White House. 자, B번에서의 출제 의도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자, there라는 아이예요. 자, 기본적으로 there라는 것은 그곳에 라는 부사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사람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물이 있다, 무언가가 있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there를 써서 그리고 비동사와 함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혹은 there are 라는 이런 비동사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말해 단수 형태의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복수형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뭐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빈칸 뒤에 three floors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Three floors. 당연히 층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층이니까 복수형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당연히 뭘 쓴다? 비동사 중에서도 are를 쓰시면 돼요. 그 정답은 There are three floors in the White House. 정답은 뭐다? 백악관에는 3층이 있습니다. 세 개의 층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비동사 are를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 우리 C번 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요. The first floor is for the president to work. 1층은 어떤 공간? 대통령이 일을 보는 그런 공간이래요. C번, another or the other two floors are for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to live. 자, 볼게요. 선생님이... 얘들아, 이게 뭐 같아, 지금? 맞아요. 선생님의 그림을 이렇게밖에, 이게 최선입니다. 자, 이게 백악관인데요. 백악관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대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먼저 앞 문장에서는 1층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two floors, 이 나머지의 두 개의 층에 누가 살고 있다? 나머지의 2층과 3층에는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another와 the other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흔히 이런 아이들을 그냥 어법적인 용어로요. 부정대명사라는 용어를 써요. 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이두 개를 뭉뚱그려서 이 나머지 있는 것들을 함께 총칭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another가 아니라요, the other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원문에서도 the other two floors are for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to live라고 나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것들을 같이 총칭해서 이야기할 때 the other라고 묶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층을 하나하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one i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other is, 마지막은 the other로 이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하나가 얘기가 됐었고 이두 개의 층을, 2, 3층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the other로 받는 게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ABC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주어가 A of B의 형태. 자, 오늘의 OX 퀴즈는 이건데요.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고 표현할 때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을 쓸수 있다. 자, 정답이 O인.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Thanks for taking me to the bus stop, Kevin.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서 고마워, Kevin. 그러자 케빈이 My pleasure. 천만에. I want to support you today. 나 오늘 너 응원할 거야. So you can have the best first day of work. 그래야 너가 오늘 첫 출근길 잘할 수 있도록.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I'm going to work really hard. 나 진짜 일 열심히 할 거야. 그러자 케빈이 Go, go, 크리스틴. 크리스틴 화이팅! I want to give you this gift on your first day of work. 너의 첫 출근 기념 선물로 이걸 준비했어. 짜잔! What's this? A hoodie! Thank you so much. I love it. 이게 뭐야? 어, 후드티. 어, thank you. 너무 고마워. I love it. 마음에 들어. 그러자 케빈이 Hoodie? In Korea, we say 후드티. 후디? 한국에서는 이걸 후드티라고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콩글리시 발견! 빠밤! 후드티. 네,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후드티.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요. 후디라고 하셔야 됩니다. 후드티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후드티라고 하면 어? 무슨 티? What kind of tea? 뭐 홍차, 뭐 차루, 네, 헷갈리겠죠? 후드티 아닙니다, 여러분. 후디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자 케빈이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from my English teacher, Miss Kristen Cho. 아, 오늘도 정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From who? 누구한테? English teacher.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선생님. Miss Kristen Cho. Hoodie, that's interesting. 어, 정말 웃기다. Hoodie, I'll wear it every day. 나 이거 매일매일 입을 거야. 그러자 케빈이, By the way, are we at the right bus stop? 그나저나 우리 정류장, 버스 정류장 여기 맞는 거 맞아? 여기 맞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Yeah, bus number 300. 300번 버스 will take me to my office. 우리 사무실로 데려다 줄 거야. No need for transfer. 갈아탈 일도 없어. I researched the fastest route last night. 내가 어젯밤에 제일 빠른 루트를 찾아놨거든. It took me ages, but I finally found it. 정말 오래 걸렸지만 찾았다구. 오늘의 핵심 표현, It took me ages. 정말 오래 걸렸어. It took me ages.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Took me ages. 정말 오래 걸렸어. 그러자 케빈이, You're so good with details. 정말 섬세해. The bus is here. 버스 왔다. I'll see you later. 이따 봐. Have a nice day. I'm rooting for you. 내가 응원할게. I'll see you at home. 집에서 봐.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뭔가요?
1: It took me ages.
0: 그렇죠. 정말 오래 걸렸어. It took me ages. 한번 따라해볼까요?
1: It took me ages.
0: 한번 더.
1: It took me ages.
0: One more time. Very good. 비슷한 표현도 있죠? It took me so long. 너무 오래 걸렸어. 따라해볼까요? It took me so long.
1: It took me so long.
0: One more time.
1: It took me so long.
0: Very good. 또 다른 비슷한 표현 또 있죠? Took a lot of time for it. 진짜 오래 걸렸어.
1: Took a lot of time for it.
0: 따라해볼까요? Took a lot of time for it.
1: Took a lot of time for it.
0: One more time. Very good.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It took me age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 took me ages.
1: It took me ages.
0: One more time. One last time.
1: It took me ages.
0: Very good. Very good, Jamie.
1: Thank you.
0: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카툰 다시 볼게요. Let's go.
1: Let's go.
2: Thanks for taking me to the bus stop, Kevin.
3: My pleasure. I want to support you today so you can have the best first day of work.
2: I'm going to work really hard.
4: Go! Go, Christian!
3: I want to give you this gift on your first day of work.
2: What's this? Oh, a hoodie? Thank you so much. I love it.
3: Hoodie? In Korea, we say hoodie.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from my English teacher, Miss Kristen Cho.
2: Hoodie tea? That's interesting. I'll wear it every day.
3: By the way, are we at the right bus stop?
2: Yeah, bus number 300 will take me to my office. Mm-hmm. No need for transfers. I researched the fastest route last night. Oh, it took me ages, but I finally found it.
3: You are so good with details.
2: Oh, the bus is here. I'll see you later.
3: Have a nice day. I'm rooting for you.
2: I'll see you at home.
3: Bye.
2: Bye.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만 꼭 외워주세요. 뭐였죠? It took me ages. 정말 오래 걸렸어. It took me ages. 좋습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최연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믹스앤매치 표현들을 알아볼 건데요.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I'd better get started on my project. 나 내 과제 시작하는 게 낫겠다. Yeah, you might have a hard time staying awake if you start any later. 맞아. 너 만약에 지금보다 더 늦게 시작하면 계속 깨어있는 게 어려울 거야. You're right. Thanks for that. 네 말이 맞아. 그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 오늘은 이렇게 두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뭐야 선생님 뭐가 이렇게 길어요? 뭐죠?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기존의 믹스앤매치 예문들에서 이미 선생님이 여러 번 보여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정리해본다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둘 다 have 관련된 표현이라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had better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요 have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맞지만 have better는 그런 표현은 안 써요. had better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had better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better 자체의 의미가 더 나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had better be 하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조동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had better, 그러니까 조동사들의 특징이 can,

must, should 이런 친구들이 뒤에 동사 원형이 붙잖아요. 그치? had better도 뒤에 동사 원형이 붙고요. 요 동사 원형의 뜻을 더해줘요. 동사 원형 하는 게더 낫다. 그러니까 뭔가 조동사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dialogue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had better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줄여서 써요. 그래서 I'd bet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특히나 원어민들 소리 처음에 listening 할 때, 선생님 저게 잘안 들려요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실제로 선생님도 저 I'd better, I'd 하는 요 소리를 듣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하는 거고요. 저 I'd 할 때, the가 had 할때그 the를 줄였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would를 줄여서 I would, I'd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had better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tter 다음에 get 동사 원형이 나왔죠. 내 과제를 지금 시작하는 게더 낫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You'd better go home soon. 너 지금 집에 가는 게더 낫겠다 라는 뜻입니다. 집에 가라 라는 거예요. should 보다도 조금은 더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니? 어떤 조언의 의미보다 조금 더 센? 하지만 must보다는 세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친구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you had better 이렇게 쓸 수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요거는 해석하면 you had better go to bed now. 지금 당장 자러 가는 게 낫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자러 가라 요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have a hard time ing인데요. 사실, have a hard time 자체는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have, 가져요. a hard time, 힘겨운 시간을 가져요. 아, 힘겨운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어려움을 겪는 거 똑같은 말이야. 사실, 힘겨운 시간을 가지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ing가 온다는 게 중요해요. have a hard time ing. 그 우리 얼마 전에 can't help ing 요거 ing 붙는 표현들 그거 말고도 꽤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ing가 붙는다는 그 팩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팩트.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왔죠, 아까. 너는 그럴 수도 있어, might. 뭐뭐 할지도 몰라. have a hard time staying awake. 깨어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 깨어 있는 게 힘들지도 몰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예문 있을 수 있습니다. Most kids, 대부분의 아이들은 have a hard time paying attention. 어려움을 겪는다, 집중하는 데에 to the teacher, 선생님께 집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알같이 pay attention to 배웠던 표현이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had, better, 동사원형 쓰셔야 되고요. 뭐뭐 하는 게더 낫다! 라는 뜻입니다. had, better 자체를 조동사구나 인식하시면 편할 거고요.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란 뜻이고, 뒤에 ing가 나오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두개꼭 기억하시면서요. 퀴즈 한번 풀러가 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갈게요. 아만다에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안 하는 게 나을 거야? 자, 나을 거야 라는 표현이 나왔죠. 앞에 the가 있고요. 그쵸. better 넣으셔야 합니다. you'd better가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요. 뭐뭐 하는 게더 낫다? 초동사로서의 의미. 그래서 저 뒤에 보면 not to tell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not tell 이렇게 동사원형 나왔죠. 습관적으로 not to tell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한 번만 읽어보자. You'd better not tell Amanda about what just happened.

0: You'd better not tell Amanda about what just happened.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차로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지 않으려면 지금 떠나는 게 낫겠어. 자,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Had better. 이렇게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죠. 난 책을 읽는 동안 깨어있는데 어려움을 겪어.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책만 펴면 잠이 오네. 아이고 졸려라. 자, 힘든 시간을 보낸다? Hard time 넣으시면 되겠고요. 뒤에 staying ing가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ing 포인트 기억하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지난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자, get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완성해보세요. 그쵸? Did you have a hard time getting? 그렇지. Did you have a hard time getting? 요 뒤에 ing까지 챙기는 게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요거 꼭 잊지 말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d better get started on my project. Yeah, you might have a hard time staying awake if you start any later. You're right. Thanks for that.
0: 자, 이렇게 오늘 또 열심히 표현 두 개 배워봤다, 그쵸? 오늘은 뭔가 have라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하나, 첫 번째 거는 have로 절대 안 쓰고 had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고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개 꼭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영 단어를 아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arent. P-A-R-E-N-T. Parent. Parent.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father.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바로 my family, 나의 가족 이 편이에요. 우리 가족에는 누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arent, 부모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를 부모라고 하죠. parent. 그 다음 단어는 할머니, grandmother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grandmother. 그 다음은요, 우리 할아버지, grandfather예요. 보세요, 이렇게 사진 속에 우리 할아버지랑 놀면 아주 신나고

0: 재밌어요.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같이 발음으로 연습해 볼게요. 부모, parent, parent. 할머니, grandmother, grandmother. 할아버지, grandfather, grandfather.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보세요.
1: Parent, parent,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father.
0: 자, 그럼 예문으로 같이 배워볼게요. I went on a vacation with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이랑 휴가를 갔어. 친구들, 아까 써니가 parent, 부모라는 단어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parents라고 돼 있네요. S가 붙으면 엄마, 아빠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럼 같이 듣고 따라해 볼까요? I went on a vacation with my parents. Good job. Here is our next sentence. My grandmother likes to cook. 우리 할머니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 아까 나온 할머니 기억나죠? Grandmother.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y grandmother likes to cook.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here is our next sentence. My grandfather lives in Seoul. 우리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셔. 아까 나온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네요. Grandfather. 자, now it's your turn. Let's say it together. 같이 말해 볼까요? My grandfather lives in Seoul.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1: Grandparent. G R A N D P A R E N T. Grandparent. Grandparent. Twin. T W I N. Twin. Twin. Sibling. S-I-B-L-I-N-G. Sibling. Sibling.
0: 이번 단어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rents예요. 친구들, 이렇게 보세요. 마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어로 grandparent. 그 다음은요, 쌍둥이, twin이에요. 보세요. 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쌍둥이는 twin. 그 다음은 형제, 자매, sibling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족 간에 sibling 있나요? 써니는 younger brother, 남동생이 있는데 친구들은 누구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같이 발음 연습 해볼까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rent, grandparent, 쌍둥이, twin, twin, 형제, 자매, sibling, Sibling. Very good.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Grandparent, grandparent, twin, twin, sibling, sibling.
0: 이제 예문을 볼 시간이에요. How often do you meet your grandparents? 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만나?

0: 아까 나왔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계시면 끝에 S가 붙어서 grandparents라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같이 따라해 볼 시간이에요. How often do you meet your grandparents? Very good. Okay, let's try this one. The twins are wearing the same shirt. 쌍둥이는 똑같은 셔츠를 입고 있어. 봐봐요, 쌍둥이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모자, 똑같은 옷. 자, 쌍둥이 twins 보이죠? 우리 같이 그럼 따라해봐요. The twins are wearing the same shirt. Good job. Okay, here is our last sentence.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너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니? 아까 써니가 말한 sibling 기억나나요? 써니는 누가 있게요? That's right, a younger brother.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를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Parent, parent.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parent, grandparent. Twin, twin. Sibling, sibling.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함께 영단어를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사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오늘의 미션 같이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이용하여 현재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He blank three dogs. 그는 세 마리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이빈 칸을 어떻게 채우면 되는지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친 후에 같이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러 갈까요? 여러분, 동사에는요, 총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비동사. 두 번째는 일반 동사, 세 번째는 바로 조동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를 알아볼 건데요. 일반 동사는 뭐뭐 하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반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원형 끝에 s 또는 es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 3인칭 단수 주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3인칭.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를 가리키고요. 단수는 수가 딱 하나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3인칭 단수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명 혹은 다른 사물 한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he, she, it, Paul, my friend가 주어일 때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동사원형 끝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것이 일반 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동사는요,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 혹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예문 한번 볼까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또는 she is hungry. 그녀는 배고프다.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He is at home. 그는 집에 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이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일반 동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예를 들어,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내가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like가 바로 일반 동사입니다. They play baseball every day. 그들은 야구를 한다, 매일. play baseball에서 play. 자, play 뒤에 운동명이 오면 그 스포츠를 하다라는 뜻이죠. play도 뭐뭐를 하다, 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주고,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의미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쓸까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원형 끝에 뭘 붙여요? s나 es를 붙여줘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 주어가 1, 2인칭이거나 아니면 3인칭 복수일 때, 그럴 때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s를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eat, 먹다에 s를 붙여서 eats라고 해주면 3인칭 단수 현재형 일반 동사가 됩니다. 다음 drink, 마시다. s를 붙여서 drinks라고 써주고요. read, 읽다. 역시 s를 붙여서 reads. sleep, 자다. s를 붙여서 sleeps. like, 좋아하다. s를 붙여서 likes.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s나 x, sh, ch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s를 붙이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s가 아니라 es를 붙여줍니다. pass. 통과하다에는 es를 붙여서 passes. fix, 고치다. es를 붙여서 fixes. finish, 끝내다. 역시 es를 붙여서 finishes. watch, 보다. es를 붙여서 watches. go, 가다. es를 붙여서 goes.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이때는 y가 짜잔! 하고 변신합니다. 뭘로? I로.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나서 ES를 붙여줘요. Fly, 날다. Y 앞에 L 자음이 왔죠.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Flies라고 해줘요. Try, 시도하다. Y 앞에 R 자음이네요. Y를 I로 바꾸고 ES, Tries 이렇게 적어줍니다. study, 공부하다. 마찬가지로 y 앞에 자음 d가 왔죠.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studies라고 적어줍니다. cry, 울다. 역시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cries라고 적어주시면 완성.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y 앞에 자음이 아닌 모음, 아에이오우가 올 때는요, y를 i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s를 붙여주시면 돼요. play, 놀다. 그냥 s 붙여서 plays라고 해주고요. buy, 사다. s를 붙여서 buys라고 해줍니다. enjoy, 즐기다. 역시 s를 붙여서 enjoys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y 앞에 a, y 앞에 u, y 앞에 o. 모음이 올 때는 y를 i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규칙 변화형도 있는데요. have,
가지다 동사의 경우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불규칙하게 변화해요. 그래서 has라는 이 형태를 따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퀴즈 풀어볼게요. Jessica blank English on Tuesdays. 자, 우리 주어진 단어는 study, 공부하다입니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s나 es를 붙이고 3인칭 단수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Jessica.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가 맞네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study 같은 경우에는 y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 아닌 자음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studie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Jessica studies English on Tuesdays. Jessica는 화요일마다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2번. My dad blank to work by bus. 우리 아버지께서는 버스를 타고 일에 가신다. 여기서는 동사 go를 쓰라고 하는데요. 주어가 my dad,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죠. 역시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러니 s나 es를 붙여줄 건데요. 오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my dad goes to work by bu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he played the piano very well. 그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친다. 자, play. play는 y로 끝나는데요. 어라? 앞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있죠.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s를 써줍니다. 주어가 역시 3인칭 단수니까요. 그래서 he plays the piano very wel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 they blank lunch at 12. 그들은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주어가 3인칭 복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동사 원형 써주면 되고요. you. 역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러면 동사 원형 그대로 써서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He blank three dogs. 이때 have는 불규칙 변화해서 has로 바꿔주세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자, 이렇게 오늘 일반 동사 현재형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문, 의문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8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특성들을 영어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특성들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것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은 누군가에게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 편안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세 개의 선물 상자와 하나만 다릅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트 필기에서 중요한 내용에 별표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 너무 편안하죠? 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쌤이랑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pecial. special.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pecial 이렇게요. 따라해 볼까요? Special. 한번 더. Special. So special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Special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여러분이 스펠링 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써봅시다. Special, S, P, E, C, I, A, L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Special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Today is a special day.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Special day라고 했으니까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겠죠. 생일이거나 뭐 기념일이거나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 a special d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is toy is very special to me. 이 장난감은요, 매우 뭐한 거예요? 특별하죠. 나에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장난감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겁니다. Special, 특별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important. Important.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입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요, 강세를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mportant. 써볼게요. I am P O R T A N T. 길이가 조금 있지만 여러분이 스펠링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oday. 나는 오늘 시험이 있는데, important exam이 있어. 어떤 시험일까요? 중요한 시험이죠? 매일 보는 쪽지 시험 이런 거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It's really important to bring your passport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bring your passport 라는 것은 여권을 가져오다예요. 여권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해외여행 갈때 여권 없으면 갈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권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important 하면 중요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omfortable, comfortable 인데요. 얘도 길이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comfort 하면요. 편안함, 위로 이런 의미예요. 뒤에 able을 붙여서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말은요. 앞에 반대를 의미하는 on만 붙여줘요. 그러면 uncomfortable, 불편한이 되는 겁니다. 자, comfortable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comfortable의 순서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같이 써볼게요.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comfortable. 강세는요,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mfortable 이렇게요. 자, 예문 볼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riends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랑 함께 있으면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편안하다.
I feel comfortable 하면 나는 편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과 있으면 편안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amily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ese chairs are very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 의자들은 아주 어떤 거예요? Comfortable. 편안한 거죠?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하고 편안한 이런 느낌이 바로 comfortab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말해 주세요. 자, 먼저 다른 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Special. Special. 그리고 노트 필기할 때 중요한 것에 표치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영어로 important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편안한 영어로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영단어들 쓰는 법과 함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표현들과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 영어 일기를 써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역시 저희의 친구 James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오늘은 어떤 일기를 James가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It was my first time. It was a new experience. I had lots of fun. Dancing is my new hobby.
0: 아, 제임스한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네요. 바로 댄스입니다. 정말 훌륭한 취미죠? 그래서 오늘 배울 새로운 단어는 바로 취미, 허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의 일기를 쓰기 전에 먼저 제임스의 취미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로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갑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여기서 went는 가다, go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댄스 수업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댄스 수업에 갔습니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my first time. 여기서 was는 뭐뭐이었다. be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t was my first time. first는 첫 번째, time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my first time. It was my first time. James의 첫 번째 댄스 수업이었죠.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a new experience. 자, 굉장히 긴 단어가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자, new, 새로운, 새 것이죠?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다음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was a new experience. It was a new experience. 다음 문장 볼게요. I had lots of fun. 여기서 had lots of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had는 가졌다, have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lots of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이라는 단어예요. fun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재미이죠.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문장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had lots of fun. 이렇게 문장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볼까요? Dancing is my new hobby. 오늘 배운 단어 나오죠? 바로 hobby입니다. 취미예요. 그래서 James의 새로운 취미가 된 거죠? 춤은 나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Dancing is my new hobby. 같이 읽어볼까요? Dancing is my new hobby. 그렇게 James의 취미 일기가 끝났는데요. 한번 퀴즈로 복습해 볼까요?
2: hobby 취미, hobby, 취미. Lots of, 수많은, lots of, 수많은. experience, 경험. dance, 춤, 춤을 추다. dance, 춤, 춤을 추다. class, 수업, 반. class, 수업, 반. first time, 첫 번, 처음으로 해보는. first time, 첫 번, 처음으로 해보는.
0: 자, 퀴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Today I went to a dance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수업, class죠.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오늘 나는 댄스 수업을 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It was a new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experience, 경험이란 단어죠. It was a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t was a new experienc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had blank fun. 자,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수많은 이란 단어, lots of 이죠. I had lots of fun. 같이 읽어볼까요? I had lots of fun.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Dancing is my new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오늘 새로 배운 단어, hobby, 취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Dancing is my new hobby. 댄싱은 새로운 취미입니다. 자, 이렇게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일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It was my first time. It was my first time. It was a new experience. It was a new experience. I had lots of fun. I had lots of fun.

0: I had lots of fun. 정말 재밌었어요. Dancing is my new hobby. 춤은 나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오늘은 제임스의 새로운 취미와 댄스에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여러분들의 취미에 관련된 일기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써봐도 좋아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일기를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1: '대한민국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멈출 수가 없는 매운 음식.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는 영어로 I have a spicy food addiction. I'm poisoned by spicy foo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할게요.
1: Wow, you can still eat this?
2: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not full yet.
1: We're not finished yet.
2: Not done.
1: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2: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1: Oh, no, no. We call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2: Oh, that's interesting.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3: Yes, what can I get you?
1: Please fry 3 bowls of rice.
3: Of course, coming right up.
2: 3 bowls? Shouldn't we get 5 bowls?
1: 5? Oh my gosh, Kriste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운 음식입니다. 크리스틴이 맵다면서도 너무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만 보면 크리스틴은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은 모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카툰 속에 놓치기 아까운 영어 표현들 너무 많았죠. 우리 한 장면씩 다시 한번 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아, 매워! 를 연발하면서도 연신 맛있는 음식, 물, 맛있는 음식, 물. 매운 음식을 계속 먹는 크리스틴을 보고 케빈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네요.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이 문장은요, I'm, 나는 뭐뭐야, 이러이러해. Addicted to. Addicted가 중독된이라는 뜻이에요. To 해야지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중독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Addicted to 무엇무엇에 중독된, 그리고 spicy food. Spicy가 매운, food가 음식이죠. Spicy food. 매운 음식에 나 중독됐어. I'm addicted to spicy food. 우리 이 문장 함께 말해볼게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자, 이번에는 말할 때 노란 부분에 강조해서 말해보세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한번 더. I'm addicted to spicy food. 좋아요. 이어서 같은 볼게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막 먹고도, 뭔가 좀더 먹었으면 좋겠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매운 음식 먹고 나면은 반드시, 맞아요.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It's time to eat fried rice.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It's time to eat fried rice는요, 볶음밥을 먹을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It's time to 동작이라고 하면 time이 시간이잖아요. 또는 때라는 뜻도 됩니다. It's time 할 땐데요,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서 이런 이런 동작, 이런 이런 행동을 할 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It's time to.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It'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야. 또는 It's time to go to bed.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잖아요. It's time to go to bed.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볶음밥을 시키면서 이모라고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이모? Aunt? 너네 이모 여기서 일하셔? 하고 크리스틴이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문화죠. 케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 한국에서는 여기 일하시는 분 부를 때 aunt, 이모 또는 mom,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크리스틴이 되게 재밌어하죠. Interesting.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할까요?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excuse me 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다. Excuse me 많이 들어보셨죠? Excuse me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곳에서 저기요, 우리 이렇게 부를 때도 excuse me 부를 수 있고요. 누군가의 발을 밟았거나 이렇게 실수했을 때도 oh, excuse me 할수 있고요. 실수로 재채기 같은 거 했을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excuse me 라고 하면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네요. 다양한 의미의 excuse me 잘 익혀두세요. 이모, 엄마 불렀더니 종업원분이 오셨습니다. What can I get you? 뭐 드시겠어요?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밥을 세 공기나 볶아달라고 하네요. Please fry 3 bowls of rice. 세 공기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Of course! 그런 분들이 많나 보죠. Coming right up. Coming right up. 이 바로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뜻입니다. 음식점에서 많이 쓸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Coming right up.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한 장면씩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비슷한 표현, 또 재밌는 표현 같이 배워보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으로 고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I'm addicted to spicy food.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진짜 좋아해 말할 수 있잖아요.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Enough of spicy food는 매운 음식을 충분히 can't get 먹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요? 아무리 먹어도 나에게는 매운 음식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한번 더.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아, 오늘도 매운 음식이 당기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어제도 먹었잖아. 나 매운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반대 표현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라면 이제 질렸어. Enough를 사용했지만, I've had enough of. 벌써 충분히 먹었다란 뜻이에요.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오늘도 매운 음식 먹으러 가자는 친구. 야, 난 이제 질렸어. 어떡해?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Great. 오늘 카툰도 정말 재밌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영어 표현 살아있는 재밌는 카툰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말하기 실력 늘리기에 집중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친구가 집에 놀러 오라고 나를 초대했어요. 아, 엄마한테 허락 먼저 받아야지. 엄마, 친구 집에서 놀아도 돼요?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엄마 대답은 뭐가 될까? 그래, 괜찮아. 클릭!
1: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2: Sure you can.
1: How long can I stay?
2: 3 hours.
1: Thank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대화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늘 빈칸은 놀다, 동작이네요. 물론, 그리고 긴, 이렇게 세 개의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냐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놀다 생각하고 At my friend's house? At은 어떤 좁은 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My friends. Friend, 친구 뒤에 apostrophe s 붙어서 누구누구의 란 뜻이죠. 친구 집은 친구의 집이니까요. My friend's house 이렇게 물어봤어요. 놀다 채워볼게요. 그렇지. 많은 친구들 잘 알고 있죠. Play.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저 친구 집에서 놀아도 돼요? 엄마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엄마의 대답은 물론 되지 였어요. 물론 우리 배웠는데 그렇지. Sure. Sure you can. Can I 저 해도 돼요? 응 너 해도 돼. 이렇게 대답하니까 you can 이라고 대답해줘요. Sure you can.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보네요. How 긴? Can I stay?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 놀 수 있어요? 언제까지 놀아도 돼요? 얼마나 놀아도 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How? 얼마나? 긴. 긴. 그렇지. Long. Long. Long은요. 물건 같은 거에 길이가 긴 것도 되고 시간이 긴 것도 long 쓸 수 있거든요. How long?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죠. How long? 얼마나 긴 시간 동안 can I stay? Stay는 머무르다예요. 친구 집에 머무르는 거겠죠. 친구 집

0: 집에 얼마나 오래 있어도 돼요? How long can I stay? 그랬더니 엄마가 3 hours. 3시간 동안 놀아도 된대요. 3 hours. hour이 1시간이니까요. 3시간 동안 놀아도 된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thanks. 고마워요, 엄마. 하고 신나게 놀러를 갑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만든 문장을 리듬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물어보는 말이요. 저요. 친구 집에 가서 놀아도 돼요? 어디 친구들 강조하고 싶어요? 중요한 말 뭘까? 그렇지. 노는 거. 노는 게 중요해. play. 그럼 어디서 노는지도 중요하죠. 친구의 집. 그러니까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여기를 강조해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여기 강조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해 줘야지 리듬이 생긴다.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해 볼게요.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좋아요.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엄마 대답은 어때요? Sure you can. 물론 되지니까 sure 강조하면 되겠죠. Sure you can. 좋았어. 이번엔 아이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나요? 어디 강조? 당연히 얼마나 오래 머무르다. How long can I stay? 친구들도 How long can I stay? 이렇게 리듬 만든다고요. 다음 대답은 3시간 동안이래요. 3시간은 어디 강조할까요? 둘다 강조죠. 3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3 hours. 3 hours. 이렇게 강조해 준다고요. 3 hours. 마지막으로 아이가 고맙습니다, 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하나니까 thanks.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thanks. 자, 이제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스피킹 눌러 들어가서요. 가족 고르고 씬8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그대로.
1: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0: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1: Sure you can.
0: Sure you can.
1: How long can I stay?
0: How long can I stay?
1: 3 hours.
0: 3 hours.
1: Thanks.
0: Thanks. 와, 선생님 오늘도 잘했어. 친구들은요?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말하기 더더더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볼 이 중심, 기본 문장은요. Can I예요. 우리 벌써 여러 번 보기는 했어요. Can I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말이에요. Can I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오늘 대화에서는 좀 길기는 했어. Can I play at my friend's house? 저 친구 집에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쓴 거예요. Can I play? 요게 중요하겠죠. 동작. 알았죠? 그럼 친구들도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돼요? 문장 만들기 도전!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 이거 먹어도 돼요? Can I는 그대로 두고요. 이것을 먹다. Eat 하고 this도 괜찮고요. 그냥 it으로 표현해도 돼요. Can I eat it? 이거 먹어도 돼요? Can I eat it?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거는 어때요, 친구들? 저 여기에 앉아도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Can I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앉다를 할 거예요. 앉다 동작은 sit. 여기는 here. 그러면 sit here 붙이면 되겠죠. 저 여기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좋아요. 마지막은 저 게임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말 아닌가요? 게임을 하다를 표현해주면 돼요, 동작으로. 우리 그냥 노는 것도 play지만 게임하는 것도 play거든요. play, game, games. 이렇게. 저 게임해도 돼요? Can I play games? Can I play games? Awesome.

0: 이번 시간에는 우리 허락받는 대화 해봤어요. 엄마 저 뭐뭐 해도 돼요? Can I? 하고 동작 넣는 거 기억하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앱에 들어가면은요, 물론 되지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답 말고 안 된다고 대답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거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대화하기 한번더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오늘은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ask about someone's job.
0: Let's do warm-up first. 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et's look at this picture. 우리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누나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여자친구는 오빠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They're talking about each other's brother and sister's jobs. Well, first, let's start with the boy. 우리 남자친구의 누나의 직업은 뭔 것 같아요? She has an Italian restaurant.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나 봐요. 셰프인가요? 우와, 맛있는 음식이 많겠네요. 그쵸? Then what about the girl? What does her brother do? 우리 여자친구의 오빠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네요. 수의사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수의사가 영어를 뭔지 혹시 아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Alright then, we did warm up. Now it's time for the dialogue.
2: What does your sister do?
1: She's a baker.
2: Oh, does she bake cakes?
1: Yes, her cakes are yummy.
2: I want to be a baker too.
0: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what does 누구누구 do?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뭘 해? 직업이 뭐야? 라는 뜻이에요. Your sister는 너의 누나 혹은 뭐 너의 여동생, 언니 다 되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What does your dad do? 아빠는 뭘 하셔? 라는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잖아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몇 학년이야? 아니면 몇 살이야? 몇 년도생이야?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돌려

0: 가서 뭘 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사실 직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 학생이야.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hat does your dad do?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What does your brother do? Sister 대신에 또 brother 넣을 수 있겠죠? 우리 배웠죠? Brother는 오빠, 형, 남동생 다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Dad, brother,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해? 라고 할 때는, he만 넣어줘도 되겠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she's a baker라고 대답을 했어요. What does your sister do에 대한 대답이었죠? She's a baker라고 했는데, 여러분, baker는 바로 빵을 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bak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행동을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빵을 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두 개의 단어가 많이 닮았죠? are만 붙여주니까, 직업이 됐어요. 자, 이렇게 동사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래서 er를 붙여주면 돼요. 물론 아까 baker는 r만 붙여줬지만, 기본적으로는 er를 붙여줘요. 자, teach 하는 사람이 teacher가 되는 거죠. paint는 paint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혹은 뭐 paint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화가를 painter라고 합니다. er 붙였죠. 자, 그리고 design. design은 디자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영어로 design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수는 뭘 하죠? 노래를 부르죠. 노래 부르다는 sing. 거기에 er 붙여주면 singer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아까 bake처럼 이렇게 e로 끝나는 단어들, dance, 춤추다인데 춤을 추는 사람은 dancer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dancer. E가 이미 있잖아요, dance에. 그럴 때는 E가 중복이 되니까 하나만 써주고 R 붙여주는 거라 그냥 R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ake도 이미 E가 있어서 R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직업군을 또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알면 좋겠네요. 베이커라고 하니까 Does she bake cakes? 이렇게 물어봤죠. 빵을 구워? 베이커야? 그러면 혹시 케이크도 구워?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쵸? Does she bake cakes? 라고 했는데 요 bake cakes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면 그녀가 뭐뭐를 해? 라는 또 질문이 되겠죠. 그녀는 학교에 가요? Does she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es she go to school? 또, 그녀는 요리를 하나요? Does she cook? Does she cook? 그녀는 일찍 잠을 자나요? Does she sleep early? Does she sleep earl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요, 빨리 자야지 키도 크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될수 있대요. Does she sleep early? 자, yes. Does she bake cakes? 라고 했더니, yes. Her cakes are yummy. 이렇게 대답을 했죠. Yummy는 맛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케이크들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직역을 하면. 케이크에 S 붙는 거꼭 잊지 마세요. 왜냐면 그녀가 딱 하나의 케이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Her cakes are yummy. I want to be a baker too.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케이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나도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뭐뭐. 우리 기억나죠? 뒤에다가 그냥 그 직업만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to까지 붙였죠? to는 또한 나도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I want to be a baker too 라고 하면 나도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aker 인 우리의 언니 혹은 누나 혹은 여동생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What does your sister do?
2: She's a baker.
1: Oh, does she bake cakes?
2: Yes, her cakes are yummy.
1: I want to be a baker too.
0: It's level up time! 자, level up 한번 해볼게요. Oh,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누나와 오빠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처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다 알고 있죠? 오빠는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해?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오빠는 뭘 할까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He's a vet. vet라고 했는데, 이 vet가 바로 동물병원 의사라는 뜻이에요. 수의사가 바로 vet입니다. 물론 원래는 좀긴 단어이긴 해요. veterinarian.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veterinarian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줄여서 vet라고 해요. 자, he's a ve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하네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치료해 주나요? Does he treat many animals? 이렇게 물어봤어요. treat가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Does he treat many animals?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그렇게 해. He is a nice vet. 정말 친절한 수의사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만약에 강아지가 있으면 꼭저 동물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봤죠? What does your sister do? 너의 누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호, she's a chef. chef라고 대답을 했죠. chef가 바로 셰프, 네, 요리하는 사람을 뜻하죠. Does she make Korean food? 자,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을 요리해? 라고 물어봤어요. make가 만들다이지만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Does she make Korean food? 근데 보니까 Italian restaurant인데? No. 이번엔 답은 no네요. 그쵸? 그녀는 Italian food를 만들어 She makes Italian food. 이렇게 대답을 했죠. 보니까 피자도 맛있게 생겼고 스파게티도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렇죠? 이탈리아의라는 표현이 바로 Italian이에요. 그래서 Italian food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오빠와 누나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beat. What does your sister do? What does your sister do? She's a baker. She's a baker. Does she bake cakes? Does she bake cakes? Her cakes are yummy. Her cakes are yummy.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He's a vet. He's a vet. Does he treat many animals? Does he treat many animals? He is a nice vet. He is a nice vet.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about someone's job. 누군가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Check! What does 누구누구 do? 요 질문만 알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urrenc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urrenc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Wednesday. I hurt my knee. I can say how I got hurt.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She is crying. She is crying. 왜 울고 있을까? 아, 보니까 무릎이 까졌어요. 그쵸? Her knee is scraped. She scraped her knee. 무릎이 영어로 knee거든요. 무릎이 까졌어요. 굉장히 아파 보인다. 그쵸? 자, 선생님이랑 단어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Hurt. Hurt. 자, hurt는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Hurt. Hurt.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Bleed. One more time. Bleed. 피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릎에 보니까는 아이가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It's bleeding. 피가 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볼까요? 빠밤. Bruise. Bruise. 자, bruise 하게 되면 멍입니다. 왜 우리가 다치고 나서 멍이 파랗게 들잖아요. 그쵸? Bruise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Bruise. Bruise. 나 멍 들었어. 라고 한다면 I got a bruise.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titch. Stitch. 바로 꿰매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 가면은 꿰매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자, 꿰매다 할 때는 stitch. 단어까지 꼭 기억할게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단어 꼭 기억하고요.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올게요.
2: Oh no! How did you hurt your knee?
3: I fell on the playground. It bleeds a lot. And I got a big bruise.
2: You might need a stitch.
0: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문에서 선생님이랑 중요한 거를 하나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자, 첫 번째 단어 나왔어요. Hurt. Hurt. 다치다, 아프다란 뜻인데요. 자,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Hurt 아니고 heart도 아니야, 얘들아. Hurt입니다. 선생님 모양 잘 따라해봐. Hurt. Hurt. 모여졌어요. 그리고 R이기 때문에 혓바닥은 뒤로 갑니다. Hurt. Hurt.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바밤. How did you hurt your knee? One more time. How did you hurt your knee? 무슨 뜻?

뜻일까? 자, hurt가 일단 다치다, 아프다란 뜻이고요. KNEE 이거 뭘까? 무릎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쌤, 발음 잘못했어요. 저거 큰이라고 읽어요. 라고 한 친구들 혹시 있었나요? 자, 니 여기 무릎을 할때 무니는요 K가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Silent예요. 그래서 K 소리가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니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knee? 근데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질문이겠죠? 너 어떻게 무릎을 다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릎 다치셨어요? How did you hurt your knee? 해보겠습니다. How did you hurt your knee?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I hurt my knee. One more time. I hurt My knee. 자, 이런 무슨 뜻일까? hurt는 다치다, 아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무릎 다쳤어요.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I hurt my knee. 근데 얘들아, hurt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게요. 자, 현재형이랑 과거형 둘다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hurt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hurted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hurt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저 무릎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hurt. alright? 자, 그리고 또 볼게요. my knee hurts. My knee hurts.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 저 무릎 아파요. 라는 뜻이에요. 저 무릎이 아파요. My knee hurts. 해볼게요. My knee hurts. 좋습니다. 무릎 아파요. My knee hurts. 사용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Bleed. One more time. Bleed. 피나다라는 뜻이에요. 어우, 피나는 거 너무 싫어요. 선생님, 피가 싫거든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My finger is bleeding. One more time. My finger is bleeding. 자, bleed에다가 ing가 붙여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현재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피가 지금도 주르륵 주르륵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finger, 내 손가락이지? 저 손가락 피나요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친구들이 한 시간에 한 3명 정도 맨날 손가락에서 피난다고 보건실 간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되죠. My finger is bleeding. 해볼게요. My finger is bleeding. 좋습니다. 또 해볼까? 봐봐. My nose is bleeding. 이거 진짜 많이 쓰이겠다. 그쵸? Nose는 코죠? 코피란 뜻이에요. 저코 피나요, 지금. My nose is bleeding. 해볼까요? My nose is bleeding. 좋아요. 이것도 좀 무시무시한 단어지만 기억하면 참 좋은 단어겠죠? 자, 그 다음은 bruise. One more time. Bruise, 멍이에요. 새파란 멍. 아우, 멍 아파요. 그쵸?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got a big bruise. I got a big bruise. 무슨 뜻일까? 저큰멍 들었어요. big이니까 큰이란 뜻이겠죠? 저큰멍 들었어요. 해볼게요. I got a big bruise. Okay. 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stitch 나왔습니다. 꿰매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가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 가면 꿰매야 되잖아. 그쵸? 자, 나 다섯 바늘 꿰맸어. 뭐세 바늘 꿰맸어요. 이런 친구들이 속상하지만 있었어요. 자, stitch가 그 바로 꿰매다란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stitch. stitch. 좋습니다. 문장에서 볼게요. 봐봐. The doctor gave me five stitches. 이건 무슨 뜻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다섯 바늘 꿰매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ive stitches.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doctor gave me five stitches.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다일럿 다시 볼게요. Oh no! How did you hurt your knee? 어머 세상에, 무릎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fell on the playground. 저 놀이터에서 떨어졌어요. It bleeds a lot and I got a big bruise.
lot. 피가 많이 bleeding 하고 있대요. It bleeds a lot. 피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멍도 들었어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might need a stitch. 아마 꿰매야 한것 같아요. 꿰매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친구들은 꼭 조심해서 다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신나고 좋아하는 chant time입니다. 쌤이랑 같이 불러줘야 돼요, okay? Drop the beat! did you hurt your knee? Your turn. How did you hurt your knee? Good job! My knee is bleeding. Your turn. My knee is bleeding. Good job! I got a big bruise. I got a big bruise. I got 5 stitches. I got 5 stitches.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신나고 신나는 Cartoon Talk Time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기억나요? 여자애가 엉엉엉엉 she was crying, right? 엄청 울고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무릎이 되게 심하게 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선생님이랑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she's crying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많이 까졌어요. 그쵸? She scraped her knee. 무릎이 많이 까져서 지금 it's bleeding.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짜잔! 자, doctor,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Oh no! What happened? Oh no! What happened? 어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Oh no! What happened? 왜 다쳤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네요. I fell off the slide. It hurts a lot. 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다쳤구나. 자, 일단 fell off 하면은 떨어지다란 뜻입니다. 근데 떨어지다. fall off가 아니라 fell off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형으로 쓰여졌죠. 자, 어디서 떨어졌대요? slide에서 떨어졌대요. slide는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대요. I fell off the slide. It hurts a lot라고 그러죠. hurt는 아프다, 다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이 아파요. It hurts a lot. 라고 하네요. 얼마나 아파, 그치?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s bleeding and I have a big bruise. 라고 하죠. 자, bleed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bleed 하면 피나다죠? 근데 it's bleeding. ing가 붙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it's bleeding 하면은 피가 나고 있어요. 지금 피가 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It's bleeding and I have a big bruise 라고 합니다. 피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a big bruise도 있대요. bruise 무슨 뜻이야? 피멍입니다. 그래서 피나고요. 저 지금 엄청 큰 멍도 생겼어요 라고 해요. 아유, 얼마나 아플까, 그쵸? bleed. Bruise 꼭 기억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랬더니 doctor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합니다. 자, may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뭐 해야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So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하는 거니까 stitch가 꿰매다라는 뜻이죠. 아마 당신은 꿰매야 될 거예요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stitch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바늘을 꿰매야 되나 봐. 그래서 stitch에다가 es가 붙였습니다. You may need stitches 라고 하세요. 아우,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 때, 슬라이드, 미끄럼틀 탈때 절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였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I can say how I got hurt. 나는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디가 다쳤을 때, 뭐 무릎이 까졌거나 피가 날때쓸수 있는 표현들 선생님이랑 배워봤었죠? 꼭 기억하고, 만약에 다쳤을 때꼭 사용하길 바래요. 그렇지만 다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신나게 영어 공부해요. 바이바이, butterfl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표현을 복습해 봅시다.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solve problems and offer help.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Wednesday My pencil case is broken. I can ask for and offer help.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Here's the picture. 타다! 아이고야, 우리 여자친구가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죠? 물건들도 이렇게 바닥에 있고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가 offering help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단어들을 조금 복습해 볼게요. 먼저 발이 걸리다 라는 단어를 우리 저번에 배웠었는데 발이 걸리다는 trip입니다. 이 trip는 맞아요. 여행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동사로 썼을 때는 발이 걸리다 라는 아주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rip, trip, trip. 네, 그래서 I tripped 하면은 발이 걸렸어요. 근데 발이 걸리면 또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다는 fall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 fall 하면은 가을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또 동사로 쓰이면 넘어지다, 어딘가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fall, fall, fall. Very good.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이렇게 물건들이 바닥에 아이고야 떨어져서 부서졌어, 망가졌어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단어예요. broken. 자, broken은 break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break는 이제 무언가를 망가뜨리다, 부서지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근데 broken은 이미 부서진, 이미 망가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broken, broken.

0: broken. 네,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 이 broken 한건 어떻게 해야 돼요? fix.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고치다, 수리하다는 fix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fix. fix. fix. 네. 우리 단어들도 복습했으니까 그럼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Oh no, are you okay?
2: I tripped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1: Can I give you a hand?
2: Yes, please. What do I do now?
1: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2: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우리가 복습해야 할 표현 바로 땡땡 is broken 입니다. 우리 broken 아까 배웠죠? 뭔가 망가져 있는 상태, 부서진 상태를 brok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땡땡이 망가졌어를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is broken 앞에 주어에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어서 무엇이 망가졌다, 고장났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 오늘은 필통이 망가졌어라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 필통이 망가졌어. 그럼 내 필통은 my pencil case. 그러니까 my pencil case is brok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My pencil case is broken. My pencil case is broken. My pencil case is broken. Very good.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도와줄까라고 먼저 제안하면 굉장히 멋진 친구이겠죠? 그때 유용한 표현. Can I give you a hand? 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손을 줄까? 라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되는데, 이건 정말 그냥 내 머릿속에 말 그대로 내 도움의 손을 뻗어서 내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말해 보세요. 그래서, Can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 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질문이에요. 자, Can I give you a hand?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따라해 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Very good.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거 역시 내가 뭐뭐 해줄게 라고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lend me 땡땡 for you. 그래서 내가 뭐뭐 해줄게. 내가 뭐뭐 하게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 수 있게 해줘. 라고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서 let me fix i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고쳐주게 해줘. 라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 우리 복습해왔으니까 그럼 퀵하게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Put the words in order. 네, 올바른 순서대로 이 단어들을 놓아주세요. 내가 고쳐줄게. 지금 방금 배웠던 표현이죠? 뭐였는지 한번 다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3, 2, 1. 자, 내가 뭐뭐 해줄게 라는 것은 일단은 let me가 나와야 되겠죠? Let me. 근데 고쳐줄게니까 고치다. 그래서 let me fix it.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그러면 for you. 그래서 let me fix it for you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갈게요. Why is the girl crying? 왜 여자아이가 울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Number one, she tripped and fell. Number two, she fell from a chair. 이 의자에서 떨어졌대요. Number three, she took a trip to Japan. Took a trip, 그러니까 여행을. 일본으로 갔대요. 자, 어떤 게 답일까요? 3, 2, 1. 너무 쉽죠? 제가 다 답을 드렸어요. Number one입니다. She tripped and fell. 네,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해줬어요. Act it out.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우리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아이가 되어볼게요. 여러분이 여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바닥에 이미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괜찮아? Oh no, are you okay? 그래서 여러분이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 내 필통이 망가졌어.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자, 발이 걸려 넘어졌어. I 땡땡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내 필통이 부서졌어. 망가졌어. 자, 그러면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tripped. trip에 이제 과거형으로 써서 trip, 내 발이 걸어 넘어졌다. 걸려서 넘어졌다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tripped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give you a hand? 그랬더니 여러분이, 부탁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부탁해는 yes please 하면 되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는 what 땡땡 do now.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what do I do now? 였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What do I do now? 네, 그랬더니 제가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마워, thank you, that's so 땡땡 of you. 너 정말 좋다, 너 정말 친절하다 라는 뜻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3, 2, 1. That's so nice of you 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Good job. 자, 이제 우리 역할을 바꿔볼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여자아이가 될 테니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이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괜찮아? 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Oh no, are you? 땡땡,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자, 3. 2, 1. 네, are you okay? 혹은 are you alrigh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are you okay? 이렇게 갈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Oh no, are you okay?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tripped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도와줄까? 라고 멋진 표현을 하는데요. Can I give you? 땡땡. 자, Can I help you?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표현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다라는 의미에서 Can I give you a hand? 였죠? 따라해 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해. Yes, please. What do I do now?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을 하면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Let me 땡땡 for you. 자, 내가 고쳐줄게. 자, 말해보세요. 3, 2, 1. 네, fix it. Let me fix it for you. 기억나시죠? 따라해보세요.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그래서 제가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나요.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Wow,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와주는 표현을 복습해 봤어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Can I give you a hand? 라고 따뜻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예예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Teache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It's really hot this summer, isn't it?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덥죠.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싶나요? 선생님은 I feel like something cold, like shaved ice. 빙수같이 정말 차가운 음식이 땡기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자, 이렇게 오늘은 어떤 걸 먹었을 때 혹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6. Wednesday. What I like to eat. I can tell what I like to eat.
0: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볼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휴양지에 나오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here we have an elephant. 우리 코끼리가 지금 카페 사장님인 것 같고요. Here we have a zebra. 지금 얼룩말이 손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끼리가 아, 뒤에 벽에 붙인 이 best라고 써져 있는 망고인 것 같아요. 망고 음료를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하다 라는 영어 알까요? 바로 recommend, recommend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얼룩말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 아, 지금 코끼리 사장님이 들고 있는 이 음료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prefer, prefer. Good. 자, 그런데 지금 얼룩말이 뭔가를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코코넛 그림에 X차가 있죠. 아, 오, 코코넛을 싫어하나? 아,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Allergic. Allergic.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2: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1: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2: What's in this smoothie?
1: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2: Oh, I can't. I'm allergic to coconut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죠?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prefer to. 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빈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을 A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칸을 B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 표현의 뜻 볼게요. prefer라는 단어는 무엇을 선호하다 라는 뜻인데 그 뒤에 A라는 자리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A를 선호한다 라는 뜻이 되고 to 뒤에 이 B 자리에 이 단어가 오게 되면 B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망고보다 수박을 선호해. 자,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망고일까요? 수박일까요? 자, 내가 선호하는 것은 수박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단어를 먼저 쓰면 됩니다. 바로 watermelon을 먼저 쓰고 뒤에는 mango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s my favorite of all time. 자, 표현이 좀

길죠. 잘 보면 그것은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my favorite 뒤에 명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것은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음식이죠. 바로 food입니다. Let's read.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full of 자, 여기서 full of가 중요해요. 우리 full of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명사가 들어오는데 뜻은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수박과 코코넛이 가득 들어있어. 자, 수박과 코코넛을 넣으면 됩니다. 바로 watermelon and coconut. Let's read.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Very good, everyone. It's quiz time. 즐거운 퀴즈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esn't the zebra want? 자, 질문 잘 보면 doesn't가 지금 강하게 표시되어 있죠. 얼룩말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잘 봐야 돼요. 자,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것.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게 있었어요. Number one, watermelon. Number two, coconut. Number three, mango. What's the answer? Three, two, one. The answer is 코코넛. 맞아요.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했죠. 다음 퀴즈입니다.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게요. 우리는 겨울보다 여름을 선호한다. 자, prefer A to B 표현이었죠. 자, 겨울, 여름 중에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지 이것을 선호한다라는 뜻이 되죠. 여름입니다. 여름은 summer. 그리고 두 번째 칸은 winter를 쓰면 되겠죠. Let's read. We prefer summer to winter. 한번 더. We prefer summer to winter.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선생님이랑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 들어가서 role play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이 다이얼로그를 한번더쭉 연습해야겠죠? 선생님이랑 문장을 꼭잘 읽어주세요. I recommend mango ice cream. 저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It's our best selling menu item. 그것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예요.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고맙지만 저는 망고보단 수박을 선호해요. 다음 문장 볼까요?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그렇다면 이 과일 스무디를 먹어봐요.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이것은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한 음식입니다. What's in this smoothie? 이 스무디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이것은 수박과 코코넛으로 가득 차 있어요. Oh, I can't. 아, 먹을 수 없어요. I'm allergic to coconuts. 저는 코코넛 알레르기가 있어요. Well done, everyone. 연습 잘했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코끼리 역할, 여러분은 얼룩말 역할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 selling menu item. 여러분 잘했죠?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망고보다는 수박을 선호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Great. 선생님 차례입니다.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이 스무디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What's in this smoothie? What's in this smoothie? Good. 선생님 잘입니다.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여러분 잘했죠?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코코넛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Oh, I can't. I'm allergic to coconuts. Great work,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선생님이 얼룩말, 여러분이 코끼리 역할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저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한번 더.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Great! 선생님 차례입니다.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그렇다면 이 스무디를 먹어봐요. 이것은 역대 제가 가장 좋아한 음식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마지막 한번 더.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What's in this smoothie? 여러분 차례죠? 이것은 수박과 코코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마지막 한번 더.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Very good. 선생님 잘입니다. Oh, I can't. I'm allergic to coconuts. Great work, everyon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What I like to eat이라는 주제로 내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다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them? 우리 첫 번째는 나는 뭐뭐보다 뭐뭐를 선호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얘기할까요? I prefer A to B였고요. 이건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한 무엇무엇이다라는 것도 기억하나요? It's my favorite of all time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이었죠? It's full of Very good, everyone. 이렇게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차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
2: 뭐라고? 선생님 보고 싶었다고?
1: 선생님 보고 싶었다고?
0: 아유, 나도. 자, 오늘도 Chrissy쌤과 재밌게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1: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로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1: 수요일이네요. 벌써 얘들아 일주일에 반이 왔어. 곧 주말이 온다 얘들아. 화이팅 해봅시다.
0: 자, Wednesday는 듣기 하는 날이에요. 영어 듣기. 오케이? 자,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케이. 이번 주의 주제는요. I love my family였지 얘들아.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 였습니다. Family, 기억하자?
1: 오늘은 가족에 대한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0: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미션이 있대.
1: 무슨 미션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빠밤. What is the name of Jake's sister?
1: 어우, 너무 길었어. 다시 한번.
0: What is the name of Jake's sister?
1: Name이 우리 옛날에 크리스랑 배웠는데 이름이란 뜻이었죠?
0: 제이크의 여동생의 이름은 뭐니?
1: 그건 모르지요. 아직 듣기를 안 했는데, 그쵸?
0: 그럼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와야겠다, 그쵸? 열심히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3: Hi, Jake. Do you have a sister?
4: Hi, Chrissy. Yes, I have one sister.
3: How old is your sister?
4: She is 8 years old.
3: What's her name?
4: Her name is Emma.
3: Do you play with Emma?
4: Yes, we play every day.
0: 얘들아, 어땠어? 잘 들어봤어? 어려웠어? 괜찮아. 크리스랑 한 문장씩 다시 듣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들어보자. 귀 쫑긋 준비됐지?
3: Hi, Jake. Do you have a sister?
0: 조금 길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Hi, Jake. Do you have a sister?
0: 크리스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빠밤. Hi, Jake. Do you have a sister? 안녕, Jake. 너 여동생 누나 또는 언니가 아니겠지, 제이크는 남자니까. 너 여동생 또는 누나 있니? 라고 물어보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Hi, Jake. Do you have a sister? 좀 길었는데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시작! Hi, Jake. Do you have a sister? 좋아요. 자, 그럼 제이크가 뭐라 하나 보자. 잘 들어봐.
4: Hi, Chrissy. Yes, I have one sister.
0: 조금 길었어. 다시 한 번.
4: Hi, Chrissy. Yes, I have one sister.
0: Hi, Chrissy. Yes, I have one sister. 안녕, Chrissy. 나 sister 있어.
1: 여동생이 있는데 또는 누나가 있는데 몇 명이 있대, 얘들아?
0: 맞았어. 우리 천재들. 한 명의 누나 또는 여동생이 있다지요. 근데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아직 미스테리야, 그치?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Hi, Chrissy. Yes, I have one sister. One more time. Hi, Chrissy. Yes, I have one.

0: one sister. 한 명의 여동생 또는 누나가 있대. 한 명이야. 꼭 기억해. 한 명. 좋아요.
1: How old is your sister?
0: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How old is your sister?
0: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팅아? 그렇지요.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미스테리가 이제 밝혀질 준비가 됐나 봐, 얘들아. 너의 여동생 또는 누나가 몇 살이야? How old라고 물어봤지요. How old 하게 되면 나이를 물어볼 수 있을 때, 나이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How old is your sister? 잘했습니다. 과연 누나일까 여동생일까 궁금하네. 자, 제이크가 뭐라 하나 들어보자.
2: She is 8 years old.
0: 몇 살이래, 얘들아? 다시 한번.
2: She is 8 years old.
0: Mystery solved. She is 8 years old. 몇 살이래? 8가 8살인데 그녀는 8살이래요. 8살이면 얘들아 초등학교 1학년이네, 그치? 만약에 제이크가 3학년이라면 8 years old는 여동생이겠네. Mystery solved.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해볼게요. 크리스티가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1: What's her name? What's her name?
0: 뭐래요? What's her name? 그녀의 name.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이름 뭘까? 한번 들어볼까?
2: Her name is Emma.
0: One more time.
2: Her name is Emma.
0: Her name is Emma. 라 그러네요. 여동생의 이름은 Emma 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 What's her name? 읽어볼게요. 시작! What's her name? One more time. What's her name?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이크가 그녀의 이름은 Emma입니다. 영어로 다시. Her name is Emma. One more time. Her name is Emma. 자, 원래 한국말로 하면 Emma인데요. 영어로는 Emma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자연스럽게 Emma. Emma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엠마랑 제이크랑 어떻게 재밌게 누나 또 들어볼게요.
1: Do you play with Emma?
0: 뭐래요? 다시 한 번 더.
1: Do you play with Emma?
0: Do you play with Emma? 라 그러네요. 너는 play, 놀다. 누구와 함께? 엠마와 함께 노니? 너 엠마랑 자주 놀아?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과연 제이크는 여동생을 놀아주는 좋은 오빠일까요? 아닐까요? 들어봅시다.
2: Yes, we play every day.
0: Wow, one more time.
2: Yes, we play every day.
0: 들었어요, 얘들아? Yes, we play every day. 매일매일 놀아준대요.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빠짐없이 놀아준다는 거예요. 좋은 오빠네, 그쵸? 자, 그럼 두 문장 다시 한번 크리스랑 따라해볼까? Do you play with Emma? One more time. Do you play with Emma?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Do you play with Emma? Okay. 너 엠마랑 잘 노니? 라고 했더니 제이크가 Yes, we play every day. One more time. Yes, we play every day.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놀아준대요. 우리 친구들 다시 시작. Yes, we play every day. Every day에서 좀 살려줘야 돼.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day. Every day. 좋아요, 우리 친구들. 어때? 크리스티랑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읽어보고 해석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 하면 우리 미션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쵸? 우리 방금 다 해석하고 읽어봤으니까. What is the name of Jake's sister? 제이크의 여동생의 name, 이름은 뭐냐? 뭐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지금 5초 줘야지. 5, 4, 3, 2, 1. 바라바람. 뭐예요?
2: Her name is Emma.

0: 그래, 얘들아, 정답이 나왔어. 정답은 엠마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맞힌 거 맞지? 못 맞춰도 괜찮아. 자, 선생님, 근데 이거 엠마라고 읽어요? 아니에요. 우아하게 엠마, 엠마라고 읽기로 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은 빠밤 퀴즈 타임이에요. How many sisters does Jake have? 오, 다시 한번. How many sisters does Jake have? 제이크는 how many? 몇 명의 여동생을 갖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기억나요? 5초 줘볼까? 5, 4, 3, 2, 1. 확인해볼까?
1: Yes, I have one sister.
0: 몇 명이래? 그렇지요. One sister였지요. 그래서 정답은 A, B, C.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B에는 2라고 적혀 있고, C에는 3라고 적혀 있으니까 정답은 A, one sister. 좋습니다. 그럼 2번 가볼게요. Number 2. How old is Jake's sister? 제이크의 여동생은 몇 살이니? 기억나요, 얘들아? 기억나요? 5초 줘볼까? 5, 4, 3, 2, 1. 정답은?
1: She is 8 years old.
0: She is 8 years old. 몇 번에 지금 A, B, C 중에 뭐가 8 years old라고 적혀 있어요, 얘들아? A, 5 years old. B, 8 years old. C, 10 years old. 그래서 정답은 빠밤! B가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문제 3번 갈게요. Number 3. What do Jake and Emma do every day? Every day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매일매일이란 뜻이었잖아, 그쵸? Jake랑 Emma랑 매일매일, every day, 무엇을 하냐고 물어봐요. A. They watch TV, TV를 본다. B. They play, 논다. C. They read books, 책을 읽는다. Countdown. 5, 4, 3, 2, 1. 정답은?
1: Yes, we play every day.
0: Yes, we play every day. They play. 노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They play.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true or false question 갈게요. Jake has a brother. O일까, X일까? 맞아요, 틀려요? Jake는 brother. 남동생이 있다? 정답은?
1: Yes, I have one sister.
0: One sister니까 이거는 틀린 거. 빠밤. X가 되겠습니다. 5번도 가볼게요. Jake and Emma play every day. 제이크랑 엠마는 매일매일 play, 놀아요. O일까, X일까?
1: Yes, we play every day.
0: We play every day니까 O야, X야, 얘들아? 정답은 O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number 6. Jake has two sisters. 제이크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다?
1: Yes, I have one sister.
0: One sister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what's next? 여러분이 크리스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한번 듣고 잘 따라해보고 오세요.
1: Hi, Chrissy. Yes, I have one sister. She is 8 years old. Her name is Emma. Yes, we play every day.
0: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아주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행복했길 바라면서 우리 내일도 재밌게 수업으로 만나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2: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step by step. 초등영 문법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줄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유닛 1 과거 시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보니까 조금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어려웠던 친구들도요 괜찮아요. 앞으로 선생님을 믿고 수업 시간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또 그날 배운 내용 복습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법의 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생님을 믿고 수업 힘차게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 배운 핵심 내용을 퀴즈를 통해 복습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라고 하면 우리 모두 함께 Ready, Set, Quiz 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됐지요? 다 같이 Ready, Set, Quiz!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teacher, happy yesterday.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3초를 드리겠습니다. 3 seconds. 준비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B. was 였어요. 이 문장을 보면 yesterday, 어제 라는 힌트가 있지요. 따라서 빈칸에는 비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는데 앞에 주어를 보니까 the teacher is니까 is의 과거형 was가 들어갔습니다. The teacher was happy yesterday. 선생님은 어제 행복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볼 준비 되었죠? 2번 문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2. I, a book last night.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맞아요. A의 read였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B, read로 헷갈린 친구 있지는 않나요? 네,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read, 읽다는 과거형 불규칙 변화 동사라서 스펠링은 같지만 발음이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따라서 I read a book last night. 나는 지난밤에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R-E-A-D, read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입니다. We, soccer after school yesterday.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우리 친구들 찾아봅시다. 두 눈 크게 뜨고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C의 played였습니다. 이 문장에서도요. yesterday, 어제라는 힌트가 있지요? 우리 어제 학교가 끝나고 축구를 했다. 따라서 play soccer 뒤에다가 ed를 붙여서 played soccer, 축구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의 played였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 세 가지 모두 다 맞췄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역시 복습을 아주 열심히 했네요.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 유닛 1의 과거 시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동사들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오늘은 두 개의 재미있는 지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선생님도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그럼 오늘의 질문,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러 떠나 볼까요? 스텝 우리 친구들, 유닛 1의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20쪽에 아래 그림을 같이 볼게요. 오, 구두도 있고, 부츠도 있고, 운동화도 보여요. 여러 켤레의 신발이 보이는데요. 아하, 오늘 질문 속에 여러 개 신발이 등장을 할 건가 봐요. 우리 친구들, 질문을 읽을 때에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속에 숨은 과거 시제를 두눈 크게 뜨고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ancient Egyptians invented many things. Ancient라고 하면은요, 이 단어는 고대의라는 뜻이에요. 고대의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은요, invented. invent 하면 이렇게 발명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옆에 있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뒤에 ed가 붙어서 발명했다가 되겠네요. 발명하다? 발명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앞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따라서 이 중에서는 과거형인 invented가 어울리겠네요. 그래서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발명했어요. 무엇을? Many things. 많은 것들을요. The calendar is a famous example. Calendar. 짜잔.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미 많이 들어봤지요? 캘린더. 캘린더는 그 달력은 famous, 유명한 example, 사례입니다. 아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례가 달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시기에 농사 짓는 철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달력을 발명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365일 달력이 된 거랍니다. But did you know they also made the first shoes? 그런데요, did you know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 did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do의 과거형이었지요. 따라서 이것은 과거형 의문문이 되는데요, 우리가 유닛 3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너는 알고 있었니? 라고 해석합니다. 넌 알고 있었니? 무엇을? They also made the first shoes. 그들이 또한 made.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었죠? 그렇죠. make. 만들다의 과거형 made 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또한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 최초의 신발을요. 우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달력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최초의 신발도 처음 만들었었대요. 뒤에 내용도 계속 살펴봅시다. It was hard to walk on hot sand. 여기서 나온 it은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장을 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It was hard.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냐면요. To walk on hot sand. 걷는 것이요. on. 뜨거운 어디? 모래 위를 걷는 것이 힘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발이 없이 맨발로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다고 상상하니까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They used strong tree leaves to make sandals. 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use, used, 사용하다, used는 바로 사용했다, 과거형이 되겠지요. 그럼 그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니까요. 사용하다일까요? 사용했다일까요? 맞습니다. 사용했다, 과거형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그들은 사용했어요. 무엇에? strong, 아주 강하고 튼튼한 tree leaves를요. 여기 나온 leaves는요, 우리 친구들, leaf, 나뭇잎 하나의 복수형이에요. 나뭇잎 하나는 leaf, 나뭇잎 여러 개는 leaves라고 해줍니다.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튼튼한 나뭇잎들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는데요? To make sandals. 그 sandals 하면 우리가 여름에 잘 신고 다니는 샌들이에요. 샌들을 만들 때 튼튼한 나뭇잎들을 사용했대요. 고대 이집트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고무나 천, 이런 게 아니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튼튼한 나뭇잎들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었나 봐요. These early shoes protected their feet. 이러한 early 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찍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초기에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러한 초기 신발들은요. protected. protect 하면은 바로 보호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뒤에 무엇이 붙었어요? ed가 붙었죠. 따라서 보호했다. 과거형이 됩니다. 이러한 초기 신발들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their feet. 그들의 feet. 발들을요. 우리 feet 하면 발들. 발 하나는 foot이라고 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foot이랑 feet을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선생님이 암기 팁을 드리자면, foot 할때 가운데 o 있지요. 이 o를 one 할때 o로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one 할때 o 하나니까 foot은 발 하나, feet은 발 여러 개가 되겠죠? 어때요? 외우기 쉬워졌나요? 좋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발들이 그들의 발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Next time you put on your shoes, remember these clever Egyptians. Next time, 다음번에요. You put on, put on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엇무엇을 혹은 신다, 착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뒤에 your shoes, 신발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신다라고 해석할게요. 다음번에 너가 너의 신발을 신을 때 remember these clever Egyptians.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clever, 영리한, 똑똑한,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요. 영리한, 똑똑한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되었네요. 자,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현재 잘 신고 다니는 이러한 신발이 과거에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뜨거운 모래 위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 발명되었다는 거 선생님도 처음 알았는데요. 새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이러한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네, 좋습니다. 이 지문의 마무리 말처럼

친구들 학교 갈 때 신발 신으면서 오늘의 지문 다시 한번 떠올려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지문에 숨어있는 grammar point, 핵심 문법상 확인하러 함께 가볼까요? Today's grammar point, 문법사항 첫 번째입니다. 바로 made인데요. made, 우리 친구들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었지요? 그렇죠. 만들다, make의 과거형이었던 거 기억나지요? make는 과거형 불규칙 변화 동사라서 made, 만들었다 라고 써줍니다. made the first shoes, 최초의 신발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grammar point 두 번째는요, was입니다. was, 무엇이었죠? 그렇죠. 비동사의 과거형 was와 were 기억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it이 왔으니까 it was hard to 무엇무엇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grammar point 세 번째는요. protected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혹시 protect, 보호하다 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나요? 그렇다면 공책에 다시 한번 적어봐야겠지요. protect, 보호하다 뒤에 ed를 붙여서 보호해 주었다. protected their feet, 그들의 발들을 보호해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grammar point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니 오늘의 지문,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글에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네요. 우리가 아까 지문 해석하면서 미리 찾아보았죠? 다시 봅시다. The ancient Egyptians,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발명하다, 발명했다. 정답은 발명했다, invented 였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은 they used 바로 과거형 used 였죠. 따라서 B의 정답은 used. 1번 문제 보니까요. invented, used 여기 있네요.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최초의 신발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찾아 쓰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만든 사람, the ancient Egyptians,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렇죠. 재료, 맨 처음에 무엇으로 만들었었죠? 자연에서 가져온 strong tree leaves, 아주 튼튼한 나뭇잎들이었습니다. 만들었던 이유, 왜 신발을 만들게 되었어요? Walking on, 어디 위를 걷는 것이? Hot sand, 모래 위를 걷는 것이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효과, they protected, 보호해 주었다, 그들의 feet, 발들을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leaves, sand, feet,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지문 이렇게 잘 따라왔으니 두 번째 지문도 문제 없겠는데요. 함께 살펴봅시다. 그림을 보니까요. 교재 21쪽 아래쪽 그림입니다. 오? 토마토? 케첩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점심에 감자튀김 먹으면서 찍어 먹었던 그 케첩인데요. 이 케첩이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이 역사를 알고 나면 앞으로 케첩 먹는 재미가 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새콤달콤한 소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Originally, ketchup was not tomato sauce. Originally, 무슨 뜻일까요? 바로 원래, 본래, 원래란 뜻인데요. 원래 이 케첩은 was not,
was는 무엇무엇이었단데요. 뒤에 not이 왔으니까 무엇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토마토 소스, 소스가 아니었어요. 오, 그 새콤달콤한 케첩이 원래는 토마토 소스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It was fish sauce. 그것은요, 바로 생선 소스였어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 새콤달콤한 케첩이 원래는 생선 소스였다니요. 그 뒤에 내용 안 읽어볼 수 없겠어요. Europeans found fish sauce called ketchup in China. Europeans라고 하면은요, 바로 유럽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유럽 사람들은 found, 바로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짜잔, find, 찾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found, 유럽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fish sauce, 생선 소스를요. called ketchup은요, 앞에 있는 fish sauce를 꾸며주는데요. 케첩이라고 불렸던 이 생선 소스를 찾았어요. 어디서? In China, 중국에서요. 아하,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했구나. And they brought it to their countries.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뜻하는 they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은 brought. 어떤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bring, 가져가다 라는 동사 있죠? bring, brought, 가져갔다가 됩니다. 그들은 가져갔어요. eat, 여기서 말하는 eat은 그 앞에 있는 생선 소스 ketchup이 되겠죠? 그 생선 소스를 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그들의 countries, 나라들로요. 그 다음에 their people added new things to it. There, 그곳에서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갔던 그 나라들에서요, 사람들은 add, 바로 추가하다, 더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로 바꿔줬죠. 추가했습니다. new things to it, 새로운 것들을요, 그 소스예요. 아, 그 생선 소스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다가 토마토도 넣어보고, 사과도 넣어보고, 딸기도 넣어보고, 새로운 것들을 마구 추가해 보았대요. But the name didn't go away. 그러나 그 이름은 didn't, did not, 무엇뭐 하지 않았다의 줄임말인데요. 그 이름은요, didn't go away. 바로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People still called it ketchup. 사람들은 still, 여전히 그것을 케첩이라고 불렀대요. 케첩. 선생님도 안 그래도 입에 착착 붙는 이름이다 싶었는데, 그때 유럽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Over time, the recipe changed. Over time.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the recipe, 조리법. 요리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리법은 changed,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형이에요. 그 요리법은 시간이 흘러서 바뀌었어요. And now it became tomato ketchup. 그리고 이제 그것은 became, 바로 become, 무엇무엇이 되다의 과거형입니다. Became, become, became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되었습니다. 무엇이? 토마토 케첩이요. 와, 선생님이 좋아하던 그 케첩이라는 소스가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생선 소스로 시작되었다니요. 정말 신기한데요? 앞으로 케첩 먹으면서 이 지문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지문 모두 살펴보았으니까요. 이 속에 숨어진 grammar point. 짚어보러 가봅시다. Grammar point.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 found. 두 번째, brought. 세 번째,
became이에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두 어떤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변화네요. 불규칙 변화 동사의 경우 우리 친구들 현재형과 과거형을 한 세트로 외워주는 거 잊지 않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found는 find의 과거형.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find, found, find, found. Excellent. Found fish sauce. 생선 소스를 발견했다. 두 번째, brought. bring의 과거형이었지요? 다 같이 해봅시다. bring, brought. bring, brought. 좋아요. They brought it.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다. 세 번째, became. become의 과거형이었어요. become, became. 다 같이 become, became. 좋아요. became tomato, ketchup. 토마토, 케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러 떠나봅시다. 첫 번째 문제.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를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When ketchup arrived in Europe. When, 언제 그 케첩이 유럽에 도착했는지입니다. 그 케첩이 유럽에 도착한 때 나와 있었나요? 네,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볼 수는 없겠네요. 두 번째, where the name ketchup is from. 어디에서 그 케첩이라는 이름이 왔는지. 맞지요? 이 질문에서 계속해서 케첩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맞다고 볼수 있고요. 3번. Why the recipe of ketchup changed? 그 케첩 요리법이 왜 바뀌었는지 이유가 나왔나요? 이유는 안 나왔지요.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추가해 보았다라고까지만 했어요. 따라서 글의 주제로 보기에는 힘들겠네요.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케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요. 첫 번째, 중국에서 유래된 소스이다. 오,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그래도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유럽으로 들여오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 바뀌었나요? 아니죠. 이름은 그대로 케첩이었어요. 3번. 원래부터 토마토를 재료로 한 소스였다. 원래부터 토마토가 재료는 아니었고요. 생선 소스였죠? 따라서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 두 가지 질문 살펴봤잖아요. 이제 수업 마무리해봅시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발을 발명했다. 두 번째. 케첩은 원래 생선 소스였다. 이두 가지 문장, 우리 친구들이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영어로 한번 바꿔주세요. 준비되셨나요? Ready, go! Time's up. 어때요? 바꿔보았나요? 첫 번째 문장은요. The ancient Egyptians invented, 발명하다를 넣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The ancient Egyptians invented shoes 되겠고요. 두 번째, 케첩은 원래 생선 소스였다. Ketchup was 비동사 과거형이요. Originally, 원래 생선 소스였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 우리가 배운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의 유래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기대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0: 오래
1: 하고
0: 있다
1: 보니까 제가 6시 클래스라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에.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에.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0: 안 돼.
1: 예. 맨날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옷도 없어요.
0: 아, 없는데
1: 예, 막 잡았다
0: 그냥 무조건 잡는
1: 나네요.
0: 거.
1: 에.
0: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1: 저 진짜 그렇거든요.
2: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1: 네.
2: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1: 어허.
2: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1: 그렇죠,
2: 분들은, 저도
1: 그렇죠.
2: 처음엔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2: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렇죠?
2: 예.
0: 네.
2: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2: 예.
0: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오.
0: 와, 이것도 무섭죠?
2: 먹으면 나중에
0: 아,
2: 화장실에서 다
0: 그렇군요.
2: 배출하시면 됩니다.
0: 배부른 거군요.
2: 예,
0: 그냥
2: 그럼요.
0: 알겠습니다.
2: 물 드시는 거죠, 뭐.
0: Alright.
2: 예.
0: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2: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예,
0: 오케이.
2: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하.
3: What's wrong?
2: For you.
3: I'm your swimming teacher.
2: 아, swimming teacher?
3: Yes.
2: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3: In English? English swimming
2: English, 아,
3: teacher,
2: English
3: yes.
2: swimming teacher?
3: Yes.
2: 아, 처음 뵙네. 아, 오케이, 오케이. my
3: Yep.
2: head and, 저기, push the water?
3: Push?
2: 응.
3: I'll put it in the water.
2: Yeah.
3: Yeah,
2: I
3: yes.
2: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3: Listen,
2: 응.
3: don't worry.
2: 응?
3: I'm holding you tight.
2: 아, holding?
3: Don't worry.
2: 에?
3: I'm holding you tight.
2: 아,
3: Okay?
2: 오케이, 오케이.
3: Okay?
2: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3: What's the problem?
2: 응? 응?
3: Now, another problem?
2: Yeah.
3: What?
2: I have a problem.
3: Okay.
2: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3: In your mouth.
2: Drink this water.
3: 네. Listen.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Hold.
3: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2: 그럼 숨을 언제 쉬죠?
3: Another problem?
2: 네.
3: What?
2: hold 말고 하는 거 언제? When?
3: Just
2: When?
3: do it.
2: 응?
3: Just do it.
0: 네. 자,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맞아요.
0: 그렇죠?
2: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0: Ah, that's right.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5: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4: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2: 어허.
1: 완전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그죠,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1: 자, 한번 나눠볼게요.
2: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1: 여기서
2: 물 아래에
1: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2: 네.
1: 한 번 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2: 그래요.
1: I'm
2: scared까지.
1: 그렇죠.
2: 아, 나 무서워요.
1: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2: 아,
1: 그렇죠?
2: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머리니까요.
1: 머리.
2: 네.
1: 어디에? Under
2: water.
1: Water. Okay.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2: Yes.
1: That's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2: 두려운 감정?
1: 두려운 거예요. 너무
2: 네.
1: 무서워요, right?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2: 네.
1: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2: 맞아요.
1: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2: 네.
1: 이런 식으로 I'm scared, 뭐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2: 네.
1: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2: Yeah.
1: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2: 예.
1: 여러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2: Uh-huh.
1: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2: Talk
1: to,
2: with.
1: 아, with 써도
2: 네.
1: 돼요. 근데 to를 던져요.
2: To.
1: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2: I'm scared
1: to
2: talk to her.
1: 그렇죠. Oh,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쵸?
2: Yeah.
1: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2: Yeah.
1: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2: Oh.
1: 난 그들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2: 보는 거요.
1: Mm-hmm.
2: 만나는 게 아니고.
1: Yeah.
2: Yeah. I am scared.
1: 과거형으로?
2: I was scared to.
1: 그들을 보는 거?
2: See them.
1: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2: 예, 예, 예.
1: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2: 그쵸.
1: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 가지고 I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쵸?
2: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긁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1: See my mother.
2: Yeah.
1: 바로 적용됩니다.
2: 와.
1: 이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2: 예.
1: 이렇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2: 예.
1: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2: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1: 그렇습니다.
2: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죠.
1: 오케이. 자, 까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2: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was scared to see them.
2: I was scared to see them.
1: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2: Above.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2: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2: 멋있어.
1: 걱정 마.
2: 어머.
1: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2: 아,
1: 선생님.
2: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1: 아.
2: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막
1: 짝사랑하고
2: 프로포즈 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1: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2: I'm holding you tight.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1: Yes.
2: 와,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1: 걱정.
2: 예, 이거 사실 한국말로 걱정만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1: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맞아요.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2: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1: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2: 예, 했더니 저희 엄마식으로
1: 좋아요. 워리워리 예. 돈워리 워리.
2: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1: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Yeah.
1: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입 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는 느낌. So worry,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 네.
1: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2: Worry. Worry.
1: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2: 네.
1: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 hold가 잡는 거죠.
1: 맞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2: held.
1: held?
2: 예.
1: PP형은 뭘 것 같아요?
2: hold, held, held.
1: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2: 오.
1: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2: 예, 예.
1: 오케이. 자, 까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2: tight.
1: tight가 뭐 한 거예요?
2: tight가 우리 왜 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tight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1: 맞아요.
2: 꽉 조이거나
1: 뭔가
2: 그쵸.
1: 맞아요. 네.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네.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이 있잖아요.
2: 그쵸.
1: Okay,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2: 잡고.
1: Yes, there you go.
2: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1: That's right. Alright, so tight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2: 네.
1: 이런 거 할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2: 네.
1: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2: 어.
1: 나를 꽉 잡아라.
2: 꽉 잡아. Hold me tight.
1: 그렇죠. Hold me tight. Tight.
2: 아, 이거 우리 소찬이었네. 언니 노래요. Hold me tight.
1: 아~
2: 이런 노래 있어요.
1: 뭔가 어디서.
2: 네, 노래 제목인가 뭐 그래요.
1: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 될 수도
2: 아~
1: 있어요. Okay.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2: 밧줄? 밧줄? Rope?
1: 로프, 그죠? Rope.
2: Rope.
1: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2: Hold the rope tight.
1: Beautiful. 이렇게 해서 tight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2: 네.
1: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2: Hold m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2: Hold the rope tight.
1: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2: 내가 수영 선생입니다.
1: 아, 선생님입니다.
2: 예.
1: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3: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2: 뭐죠?
1: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아, 그러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2: 그러면
1: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2: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1: Why?
2: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 그런 걱정 때문에.
2: 예. What if I some water by mistake?
1: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2: 여기서 한번 끊어 볼까요?
1: Alright.
2: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해?
1: 덩어리로?
2: 네.
1: 오케이.
2: What if를 끊고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2: What if? 그러면?
1: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2: 그러면
1: 내가 뭐 하면?
2: I 조금의 물을, 조금의 물을
1: 뭘 하면?
2: 삼키면.
1: 그렇죠.
2: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이잖아요.
1: 그렇죠,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 하진 않죠.
2: 그렇죠. 근데 삼키다. 삼키다가 원래 swallow 아니에요?
1: 오, oh, you know this.
2: 근데 drink로 가야죠.
1: 아, drink요?
2: 네.
1: drink는 뭐예요?
2: drink가 음료수인데.
1: 아, 음료수죠.
2: 네.
1: I don't know. Just, you know.
2: 근데
1: 드링크. 많은 분들, 잠깐만, 이거 뭘로 써야
2: 그쵸?
1: 되지?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2: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0: 드링크죠.
1: 드링크 맞죠?
0: 맞습니다.
1: 그럼 드링크.
0: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1: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Drink,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0: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1: 야유.
0: 최근에
1: 일찍 갈게요.
0: 승희 씨가
1: 속상해요.
0: 단이요.
1: 단, 나 가요.
0: 아니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좋았어.
1: 아 그쵸.
0: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1: 확신이 안 서요.
0: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0: 아 그래도요. 예. 자 보세요. 드링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죠? 아.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없지만
1: 약간 thirsty에서 마시는
0: 그렇죠?
1: 느낌.
0: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 이거를 실수로 아 실수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드링크한다 할 때는
1: 아,
0: 드링크가 가능하겠죠.
1: 예, 예,
0: 오케이.
1: 예.
0: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죠?
1: 물에 빠졌을 때
0: 물에서 빠졌는데 예, 예.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1: 마침 목마른데 잘 됐네.
0: 아, 잘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꾹꾹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Alright, so swallow는 아,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 실수로.
0: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1: 이야, 이거 근데, 너무 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0: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1: 야.
0: 뭐 어떡할까요?
1: 어떻게.
0: 나 그 케이크 떨어뜨렸다? I 실수로.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1: Fell down.
0: Fell down.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
1: Oh,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By mistake.
1: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0: 일부러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려고.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뭐 아프진 않을까요?
1: 저 많이 해요.
0: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1: 네.
0: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1: 어허.
0: 근데 문장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1: What if?
0: What if?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1: 그죠.
0: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 아~
0: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뭐 하면 어떡하지?
0: 네, 항상은 아니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1: 예.
0: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1: 아.
0: 저 평소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저 주어부터 출발했죠?
1: 예.
0: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no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0: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1: 허락을
0: 하는 거죠.
1: 허락을 안 하면, what if 마유 says no?
0: 그거예요.
1: 와!
0: What if 마유 says no?
1: Oh.
0: You know what I mean?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1: Make a mistake?
0: Make a mistake.
1: 와우.
0: 이게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1: Oh, what if I make a mistake?
0: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러면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1: Okay.
0: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아.
1: 해야 돼요, 진짜로.
0: 네. 네.
1: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으로 할게요. 우리 또
0: I'm fine. 네. 이거요?
1: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0: 오케이.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

0: 오지만
1: 예.
0: you'll be fine.
1: 오.
0: 뭐 you'll be okay.
1: 오케이.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1: Yes.
0: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1: Hold your breath?
0: Yes.
1: Uh-huh.
0: All right. Hold one's breath.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1: 잡아.
0: 잡는 예.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1: Breath. Breath.
0: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숨 참을 수 있니? 너 숨 참을 수 있어?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그렇죠.
1: Oh.
0: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1: 예.
0: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1: 아니죠.
0: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숨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오케이, 오케이, 그.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뭔가 요가를 하거나.
1: 그렇죠.
0: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1: 근데 30초 참는 요가.
0: 그런 요가는 없죠. 아, 알겠습니다. 아, 3초로 할 걸요.
1: 예.
0: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이런 거 쓰면
1: 아하.
0: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Okay.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1: 네.
0: 그 중에 이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1: Catch one's breath.
0: Okay.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를게,
1: 네.
0: 숨을 좀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1: 네.
0: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예.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1: You'll be okay보다.
0: You'll be fine. You'll be fine. 오. Okay.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 하고 있다거나 뭐
1: 네.
0: 친구가 그렇다든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1: Okay? 예.
0: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2: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소리 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네.
0: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1: Mm-hmm.
0: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Oh, I'm scared to talk to her.
1: Yeah.

0: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ou got it.
1: Wow.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쵸? She fell down by mistake.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1: 네.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1: Oh,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1: 오,
0: 그렇죠? 오케이.
1: 그러게요.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해결! No, what's wrong?
1: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Ah,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Holding?
4: Okay.
1: Okay.
4: What's wrong?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Okay.
4: Okay, you can do it.
0: 예스!
1: 와우,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0: 그쵸? 3인칭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So,
1: 네.
0: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1: 아이고,
0: 만들어
1: 아이고.
0: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또 같이 가야죠.
0: 그럼요.
1: 네.
0: 하나 겟 하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0: That's
1: 덕분에요.
0: right.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35강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마지막 유닛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get 명사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법도 배우고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보았어요. 그 중에서 나왔던 중요한 문장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Review quiz입니다. If you don't, your brain makes you blank.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당신이 뭐 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때 make는 뒤에 목적어, 동사 원형과 함께 쓰여서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우리말 의미를 보니까 뭐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죠? 하품을 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you 다음에 올 표현은 yawn, 하품을 하다 라는 뜻의 동사 원형 그대로 써야겠죠?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If you don't, your brain makes you yawn.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울지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하는 날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that 명사절을 적용해서 독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animals, 동물과 place, 장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that 명사절을 배우고 있어요. 자, 이지 가이드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that 명사절이란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말의 형태예요. that 명사절이란 또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었죠. 명사로 쓰이는 절이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또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로 쓰일 때는 무엇이 뭐뭐 했다는 것은 과 같이 해석이 되겠죠? That he won the race surprised everyon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가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That절, that 명사절 맞나요? That 왔고요. 뒤에 주어, 동사 쓰였죠. 그래서 경주에서 그가 우승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전체 문장의 동사는 바로 surprised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어가 이렇게 길어질 때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문장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때의 대절을 진주어라고 부르고요. 그럼 앞자리는 비게 될까요? 아니라 가짜 주어 it을 쓸 수 있어요.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It surprised everyone that he won the race.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뒤에 오는 대절이 주어예요. 그가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모두를 놀래켰다, 놀라게 했다. 앞에 나온 문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 자리가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보어로 쓰일 때입니다. 네, 보어란 특히 주격 보어를 보어로 쓸 때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무엇이 뭐뭐 했다는, 뭐뭐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동사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His wish is that he makes many new friends. 그의 소망은 무엇이다? 그가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네, his wish, 주어의 보어로서 that he makes many new friends라는 절이, 명사절이 왔습니다. 주어 he고요. 그 다음 동사는 makes죠.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으로 쓰일 때는 무엇이 뭐뭐 했다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으로 쓰인 대절은 대사를 안 써도 돼요. 생략할 수 있거든요. 자, 앞에서 주어와 보어로 쓰일 때는 대절을 썼지만 that을 썼지만 목적어로 쓸 때는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겠죠? She learned plants need water to grow. 그녀는 배웠다.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to grow, 자라기 위해서. 자, 이 plants need water to grow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뭐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learned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that 명사절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고요. 이때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목적으로 쓸 때 that 명사절은 많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지 잘 보고 절로서 명사절로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at 명사절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독해 지문 풀어봐야겠죠? 스텝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스텝업입니다. 1번 지문은 지난 시간에 풀었고, 자, 오늘은 2번 지문 함께 볼게요.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animals, 동물이네요. 네, 동물, 우리 교재의 단골 주제죠? 이번엔 또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 이때까지 읽었던 글들의 동물들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또 하나 추가해 봅시다. People say monkeys and humans are close relatives. 사람들은 말한다. 원숭이와 사람들이,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네, 주어는 people이고요. 그 다음 동사가 say예요. 그런데 뒤에 또 monkeys and humans와 같이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뒤에 나온 이 주어 동사 절이 say의 목적으로서 사용된 거죠. 이 사이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은 말한다. 무엇을? 원숭이와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Relatives는 친척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대시 생략되어 있는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었습니다. Why is that? 그건 왜 그럴까? 왜 원숭이와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본적 있나요? 자, 설명합니다. We share 99% of the same DNA. 우리는 공유한다. 99%의 같은 DNA를. 네, share는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죠. 99%, 99%나 같은 DNA가 있다고 해요. 자, DNA는 뭐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DNA라고 그대로 부르면 되고요.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본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DNA라고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본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99%가 같다고 얘기하네요. This means they are blank. 그것은 의미한다. 그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 이 문장도 눈치챘나요, 여러분? This가 주어고 means가 동사죠. 근데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첫 문장에서 봤던 대로 means의 목적으로 they are 이 부분이 쓰인 거죠. 즉, 명사절이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숨어 있다? that이 숨어 있다. That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인 문장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this란 앞에 나온 문장이 되겠죠? 우리가 99%의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따가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use tools, show feelings, and live together. 그들은 뭐하죠?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산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굴까요? 바로 monkeys가 되겠습니다. 네, monkeys.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원숭이들은 tools,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보여주고 같이 산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원숭이의 그 습성을 나열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네, 콤마, 콤마 그리고 마지막에 end를 썼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문장의 경우는요, 앞부분은 몇 개가 나와도 다 콤마로 연결하고요. 마지막에 한번 end를 쓰는 게 자연스럽고 적절한 문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end를 썼죠. 네, 도구 사용, 감정 표현하기, 또 같이 사는 것. 이거는 인간도 하는 거잖아요. 인간에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네, 근데 원숭이도 한대요. 다음. On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y can also go bald.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또한 go bald, 대머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네, one interesting thing. 여기까지가 주어져.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하고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보어로 쓰였네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 부분을 그들이 대머리가 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될수 있는 거. 자, go bold는 bold가 대머리란 뜻이니까 go bold 대머리가 되다 이런 뜻이 돼요. 네,

어때요, 여러분? 원숭이도 사람처럼 대머리가 될수 있대요. 앞에서 감정을 보여주고 도구를 사용하고 또 집단 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인간이랑 비슷한데 대머리까지 비슷하다고 합니다. As some monkeys get older, they lose their hair. 어떤 원숭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들면서 그들은 잃는다. 그들의 머리카락을. 네, 여기 쓰인 as는 뒤에 비교급과 함께 무엇이 점점 뭐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some monkeys 주어 나오고 get 동사 이렇게 절이 따라오는 거고요. 몇몇의 어떤 원숭이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머리를 머리카락을 잃는다. 즉, go bald, 대머리가 된다는 거죠. It is surprising that we are alike even in that way. 자, it, 그것은 이라고 해석할까요? 아닙니다. 그쵸? that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대절은 진짜 주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고 it은 해석하지 않는 가주어예요. 자, 그럼 뒤에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alike,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것, 심지어 in that way, 그 방식으로도 비슷하다는 것은 surprising, 놀랍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대절이 진주어로 쓰인 문장이고요. 이렇게 대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왔다는 거 계속 체크해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대머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이 surprising,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라는 의미로 even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글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1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아까 빈칸이 나와 있었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문맥에 어울리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1번, stronger than us예요. 자, 볼까요? This means they are stronger than us. 그것은 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네, 더 힘이 세다고 비교하는 상황이 나왔었나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이잖아요. We share 99% of the same DNA. 우리가 같은 유전자의 99%를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힘이 세고 더 약한지 이렇게 우위를 정하는 비교의 말이 안 되겠죠. 같다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비교급을 쓰면 안 되겠죠? 다음 2번이에요. This means they are similar to humans. 그것은 뜻한다. 그들이 humans, 인간과 similar, 비슷하다는 것을. 네, 그 전체 맥락과 적합하게 맞는 표현이 될수 있다고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뒤에 they use tools, show feelings, and live together. 그들이, monkeys, 즉 원숭이들이 도구 사용하고 감정 보여주고 그리고 또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이 인간과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similar to humans, 인간과 비슷하다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에요. Good at many things를 한번 넣어볼까요? This means they are good at many things. 그것은 뜻한다. 이것은 뜻한다. 그들이 많은 것을 good at, 잘한다는 것을. 비동사 good at 하면 무엇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잘한다고 원숭이들이 뭘 잘하는지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인간과 비교하면서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질문 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1번. 인간만이 도구를 다룰 수 있다? 네, 이 말은 틀렸죠? 자, 근거를 찾아보세요. 왜 틀렸나요? 문장에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죠? They use tools. 그들은 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서 they는 monkeys, 원숭이들입니다. 원숭이들도 도구를 쓸수 있어요. 인간과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다음으로 2번. 원숭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틀렸죠? 역시 근거를 찾아볼까요? 네, 같은 문장에 있네요. Live together. 같이 산다. 즉, 인간과 같이 어떤 사회를 이뤄서 집단 생활을 한다. 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어요.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원숭이도 대머리가 될수 있다. 네, 이거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중에 하나였죠.
어딨나요? On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y can go, they also go bald.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대머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잘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재밌는 글을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아이디어. 뭐를 전달하고 싶었죠? 네,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People say monkeys and humans are close relatives. 사람들은 말한다. 원숭이와 인간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네, say의 목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온 절이 쓰였죠? 안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고요. 이어서 어떤 디테일들이 있었죠? We share 99 of the same DNA. 우리는, 여기서 우리란 바로 monkeys and humans죠? We share 99 of the same DNA. 우리는 공유한다. 같은 DNA를. 99%의 같은 DNA를 공유한다고 정확한 숫자도 말해주고 있어요. They used to show feelings and live together. 공통점 중에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보여주고 같이 산다. 다음. As some monkeys get older, they lose their hair. 어떤 원숭이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hair, 머리카락을 lose, 잃는다. 네, 이렇게 해서 원숭이와 인간이 어떻게 가까운 친척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grammar point, 짚고 가봐야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사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더 짚어볼게요. 무엇은 그들도 또한 대머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해서 그들도 또한 대머리가 될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주어 동사가 있는 that 명사절로 쓰여야 돼요. 어떻게 쓰였나요? That they can also go bald. 네, 좋아요. 보어로 쓰인 문장이었죠? 다음으로 it is surprising 하고 다음에 나올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까지 비슷하다는 것이 놀랍다. 해서 우리가 비슷하다는 것이 이 부분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로서 주어가 되어야 되죠? 주어 자리에는 is이 있습니다. 그러면 is은 가주어고 뒤에 오는 that 명사절이 진주어겠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surprising that we are alike even in that way. 심지어 그 방식으로까지 비슷하다는 것이 놀랍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that 명사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았고, 이제 3번 지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은요, place, 장소예요. 장소. 자, 어떤 장소로 우리를 안내할까요? 첫 번째 문장. In California, there is a huge sculpture called the Fork in the Road. 캘리포니아에는 거대한 조각상이 there is, 있다. 도로의 포크라고 called, 불리는. 네, 캘리포니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Cold 썼죠? 그 이름은 뒤에 나와요. 도로의 포크. 네, 도로의 포크. 뭔가 생소해요. 포크하고 로드가 길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 문장. It looks like a real fork. 그것은 진짜 포크처럼 생겼다. 여기서 it은 바로 huge sculpture. 거대한 조각상이 되겠죠. 이 거대한 조각상은 제목처럼 진짜 포크처럼 생겼다고 해요. 네, 그런데 and it shows the road splits into two ways. 그리고 이것은 보여준다. 무엇을? 길이, the road 길이 두 갈래로 두 개의 길로 split, 갈라진다는 것을 shows의 목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었을까요? that이 생략되어 있었겠죠. 그쵸? 목적으로 쓰이는 that 명사절에서는 that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그것, 즉, the huge sculpture, 거대한 이 the fork in the road라는 조각상은 보여준대요.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요. 포크하고 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두 갈래로, 두 개의 길로 갈라진 길과요. 뭔가 연상되는 게 있을까요?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Why? 왜 그럴까? 왜그 조각상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을 의미할까? A road with two branches looks like a fork. 두 개의 갈래가 있는, 두 갈래길이 있는
road, 길은 생겼다, 뭐처럼 포크처럼 생겼다. 여기서 with는 뭐뭐와 함께 무엇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branch는 나무로 쓸 때는 나무 가지고요. 길에서 쓸 때는 이렇게 갈라진 길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branch가 되겠죠? 이 두 개의 branch가 있는 길은 뭐처럼 생겼어요? 포크처럼 생겼어요. 그려놓고 보니 좀 비슷하지 않나요? 포크도 끝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크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At a fork in the road, you have to choose which way to go. 도로의 포크에서는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저 선생님이 도로의 포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속 포크랑 로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사실 관용어구입니다. idiom이라고 부르죠. At a fork in the road 하면 이때 fork는 갈림길을 의미하는 말이 돼요. 자, 이렇게 관용어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도로의 갈림길에서 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워요. 도로의 갈림길에서 have to choose, 선택해야만 한다? 자, which와 같이 이렇게 음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하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렇게요. 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하지 하고 선택해야만 하죠. In life, you have to make important choices. 인생에서 당신은 만들어야만 한다. 중요한 선택을. 자, 이제 인생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important choices, 중요한 결정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곧 선택을 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choose라는 한 단어로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make choices와 같이 make와 choice라는 명사를 써서 선택하다라는 뜻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선택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에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Then you can also say you are at a fork in the road.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도로의 갈림길에 있다고. 네, say의 목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쓰였어요. that 명사절이죠. 이 사이에는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At a fork in the road를 도로의 갈림길에서.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도로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조각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대한 심오한 주제로 흘러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제목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제목은 The Fork in the Road. 도로의 포크가 아니라 도로의 갈림길. 이렇게 관용어구로 해석을 하고요. 맞아요. 우리 계속 도로의 갈림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것은 a symbol of blank in blank. symbol 상징이거든요. 무엇의 상징일까요? 뭐에서의. 자, 그럼 알맞은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choices life를 넣어볼까요? a symbol of choices in life. 선택의 상징이다. 인생에서의. 네, 어떤가요? 자, 우리가 먼저 아주 큰 조각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포크가, 이 포크가 정말 진짜 포크처럼 생겼는데 이 포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you have to choose which way to go. 당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생을 들면서 you have to make important choices. 당신은 중요한 선택들을 인생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볼 때 1번 보기가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1번 체크하고요. 2번과 3번은 왜 안 될까요? 2번은 branches, a tree 이렇게 나와 있어요. branch는 길에서 말할 때는 갈려져 있는 이 갈림길을 말하고 tree에서는 나뭇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네, 트리 함께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나뭇가지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전혀 글에서는 나뭇가지에 대한 설명, 트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Sculptures, California. 자, 그럼 넣어서 해석해보면 조각상의 상징, 캘리포니아에서.
네, 물론 조각상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한 세부 정보일 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예요. The fork in the road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네, 도로의 갈림길이라는 이 The fork in the road라는 이 조각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여기서는 fork, 그냥 포크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도로의 포크. 자, 1번.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품이다. 맞나요? In California. 맞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있고요. 다음. 진짜 포크가 길가에 꽂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진짜 포크라고 했나요? 우리가 쓰는 이 작은 크기의 진짜 포크가 아니라 It looks like a real fork. 진짜 포크처럼 생겼지만 A huge sculpture.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포크가 아니라 포크를 닮은 큰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다음 2번. 두 갈래의 갈림길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1번 문제 풀때 확인을 했었죠? 네, 여기서 At a fork in the road, you have to choose which way to go.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도로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 The fork in the road라는 조각상이 상징하는 바는 두 갈래의 갈림길을 뜻한다는 거죠. 따라서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지 가이드 정리해 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The fork in the road in California symbolizes making choices in life. 도로의 포크라는 이 조각상,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각상은 상징한다.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네, symbolizes, 상징한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다음으로 디테일드 볼게요. It looks like a real fork. 그것은 진짜 포크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진짜 포크는 아닙니다. It shows the road splits into two ways. 그것은 보여준다. 그 길이 두 길로 splits, 갈라졌음을, 네, 갈림길을 의미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At a fork in the road, you have to choose which way to go. 자, at a fork in the road는 관용어로서 도로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떤 길로 가야지 선택한다, 라는 말, 선택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In life, you can also say you are at a fork in the road. 인생에서 당신은 또한 말할 수 있다. 당신이 도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해서 인생에서 이 도로의 갈림길이 의미하는 바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이제 grammar point 짚어볼게요. 그것은 그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해요. 자, 그러면 shows의 목적으로 뒤에 나온 표현을 찾아봐야겠죠? 보여준다. 무엇을? 그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입니다. 자, 그럼 그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란 표현 뭐가 있었죠? 도로, the road, 그다음 갈라진다, split 동사 쓰고요. into two ways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자, 뒤에 온 절은 shows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요. 이럴 때는 가운데 대시 생략되어 있죠. 된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일 때는 대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에 나온 문법 포인트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리뷰 퀴즈 나갑니다. At a blank in the blank, you have to choose which way to go. 도로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앞부분에 빈칸이 두 개나 있죠? 도로의 갈림길에서라는 관용어구를 기억해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잘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나게, 힘차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13강입니다. 오늘은 등위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등위접속사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미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Choose는 선택하다 혹은 고르다고요. 이어서 thirsty입니다. Thirsty. Thirsty 하면 목이 마른이에요. I'm so thirsty. 나 너무 목이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cafeteria. Cafeteria. 자, 이 단어는 교내 식당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급식실 가서 급식을 먹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급식실도 이 cafeteria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erve인데요. serve 하면요. 제공하다예요. 특히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하다라고 할 때 이 ser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they serve pizza 하면 그들은 피자를 제공한다. they don't serve pizza 하면 그들은 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serve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dessert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디저트나 후식이고요. 발음할 때는 강세를 뒤에 두어서 dessert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어서 both A and B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이 both가 둘 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comfortable인데요. 자, comfort라고 하면 위로 혹은 편안함이라는 뜻입니다. 명사인데요. 뒤에 able을 붙이게 되면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우리 어떤 게 편안할 수 있어요? 소파에 누우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이런 편안한의 느낌을 우리가 comfortabl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comfortable. 한 번 더. comfortable. 네, 좋습니다. 이어서 interesting인데요. interesting도 강세는 앞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interesting. interesting. 흥미로운이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하면 이 책이 매우 흥미롭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is movie is very interesting 하면 이 영화가 매우 흥미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nteresting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where입니다. 자, where도 자주 나와요. where은 무엇을 입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forget인데요. 잊다입니다. 여러분, don't forget my name 하면 내 이름을 잊지 마. 이런 의미예요. forget 하면 잊다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information 나와 있습니다. information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 줄여서 info라고 써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information 하면 정보입니다. 이어서 machine인데요. 여러분, 얘 어떻게 읽어요? machine. machine.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이 work는요, 우리 일하다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This machine is not working 하면 이 기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work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합시다. 일하다, 그리고 작동하다. 이어서 tomorrow인데요. tomorrow는 내일이죠. 그리고 somewhere 하면 어딘가에 라는 의미예요. 어떤 곳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냥 어딘가에 라고 할때 somewhere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library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library는 도서관, 책 빌리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quiet 하면 조용한이죠.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잖아요. 우리 quiet라는 단어까지 꼭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초 영문법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기초 영문법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먼저 등위 접속사가 무엇인지 의미와 역할을 공부할 거고요. 등위 접속사의 종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and, or, 그리고 but, so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이 등위 접속사라는 말을 이해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접속사부터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입니다. 접속사, 연결시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죠? 중간에 다리를 놔주면 됩니다. 접속사의 역할이 바로 이 다리 역할인데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우리 등위 접속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는요, 접속사의 한 종류입니다. 접속사가 뭐라고 했죠? 뭘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앞에 등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등위라는 말은요, 지위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예요. 지위가 동등한 두 대상을 연결해준다고 해서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등위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등위 접속사가요, 구와 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저울에 나타냈을까요? 이 둘의 지위가 지금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둘의 지위가 동등하죠? 구와 구니까. 절과 절 지위가 동등하니까 같은 지위에 있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등위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요, 단어나 구 혹은 절 같은 것들을 서로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알겠는데, 구는 뭐고 또 절은 뭘까요? 쌤이랑 하나씩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 or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I need a pen or pencil. 나는 펜 또는 연필이 필요하다. 둘중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때 등위 접속사 or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buy a red bag and a blue hat 이라고 했어요. 나는 샀는데요. 무엇을 샀을까요? 빨간색 가방이랑 파란색 모자를 샀대요. 자, 두 개의 물건을 샀네요. 뭘 샀어요? 빨간색 가방과 그리고 파란색 모자를 샀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위 접속사 and를 가지고 구와 구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가 무엇인지 잠깐 보면 구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개의 단어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구와 똑같지만 절의 핵심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해요.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었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절입니다. 절. 그녀는 영화를 보았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절입니다. 지금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 but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의미 볼까요? 나는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화를 봤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를 정리해보면 or, and, but과 같은 접속사들이 등위 접속사에 해당하는데 단어와 단어, 구와 구 혹은 절과 절처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대상을 연결해주는 말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각 등위 접속사의 의미예요. or은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and는 둘 다,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but은 무슨 뜻일까요? a하다, 하지만 b하다, 하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쌤이랑 교재 내용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나열의 and와 선택의 o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목을 잘 집중해 보세요. and는요, 나열할 때 쓰는 거고, or은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I need

need a new coat, a jacket, and shoes. 나는 필요한데 새 외투가 필요하고요. 또 재킷 하나가 필요하고 또 shoes, 신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나열을 할 때 이 and를 써주면 A, B, 그리고 C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or 한번 볼게요. Do you need heels or sneakers? Heels 하면 하이힐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두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스니커즈가 필요하세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는 그리고라고 알고 있고 or은 또는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 설명 읽어볼게요. and는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 cat, a rabbit, and a lizard 라고 하면 나는 고양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그리고 도마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혹은 기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얘네를 다 기르고 있을 때 나열할 때 쓸 수 있어요. or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or은 혹은 또는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선택을 할 때 쓰죠. 예를 들어 Would you like apple juice or orange juice? 이렇게 말하면 사과 주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 중에서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and와 or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and는 그리고 or은 또는이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얘네 둘 다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practice 1 들어가 볼게요. 1번, 기내식 신청서를 보고 접속사 and, but, or 중에 알맞은 말을 넣어 발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 기내식 옵션이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메인 코스가 나와 있고 메인 요리가 되겠죠? 그리고 음료는 어떤 것을 고를지 이렇게 골라서 체크해서 제출을 하면 그 메뉴를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디저트, 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메인 요리로는 치킨 and rice니까 치킨이랑 밥이 같이 나오는 걸 거고 fish and vegetables, 생선과 채소가 같이 나오는 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고 drinks 보면 음료죠. coffee, juice, 그리고 물 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후식으로는 케이크와 과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You can choose. 당신은 고를 수가 있는데 치킨, 닭고기, 그리고 fish, 생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둘 다 고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치킨 또는 fish가 되겠습니다. Chicken or fish. 자, 2번입니다. I want to drink some tea. 나는 티를 좀 마시고 싶어. 자, 그런데 음료수 종류 중에 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they don't serve tea. 그들은 티를 제공하진 않는다가 되겠네요. 하지만이 가장 어울리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But 3번입니다. I ordered both juice, wate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both A and B 기억나시나요?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주스와 물 둘 다 주문했어. 왜냐면 나는 목이 말라서. 자, 둘 다라는 의미로 나열하고 있으니까 and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both A and B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Which one? 어떤 하나를 would you like? 원하시나요?

아이스크림 혹은 케이크.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냐는 것이므로 or 넣어주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1번 보시면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basketball, 농구도 좋아한다. 축구와 농구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니까 and 2번, 날씨가 맑아요. 하지만 곧 또는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뒤 문장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약간 반대되는 의미니까 우리 but을 골라줍시다. 3번 볼게요. 나는 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공책 하나도 가지고 있고 또 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잖아요. And 4번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snacks, 간식은요? 쿠키랑 칩이랑 그리고 샌드위치입니다. 임으로 an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인데요. Which color 하면 어떤 색깔을 의미하죠? Do you like better? 더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나요? 어떤 색깔인가요?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Green, 초록색과 노란색이 있네요. 둘중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or 골라줍시다. 자, 이번에는 베이직 컨셉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등위 접속사 and와 or 기억나시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번에는 but이라는 이 접속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I like cats.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른쪽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Jack doesn't like cats라고 했어요. Jack은 고양이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하지만 Jack은 고양이를 안 좋아해라고 할때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but이 됩니다. 앞뒤의 내용이 반대될 때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but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But의 의미는 그러나입니다. 역시 등위 접속사고요. 앞뒤의 내용이 다르거나 서로 상반되는 내용일 때이 둘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summer이라고 했어요. 나는 여름을 좋아해. 하지만 my friend likes winter. 나의 친구는 겨울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친구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이두 문장을 연결해 줄때 but을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내 친구는 겨울을 좋아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어떤 말들을 연결해 줄수 있을까요? 나는 시험을 망쳤는데 내 친구는 잘 봤어.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대조의 접속사 but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but은요, and와 마찬가지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 This skirt is old but comfortable. 이 치마는요, 오래되었어. 즉, 낡았어요. 하지만 편안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개의 단어를 지금 but이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but too long 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매우 흥미롭지만 너무 길어요. 흥미롭고 짧으면 좋은데 흥미롭지만 너무 깁니다. 지금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 문장과 문장 혹은 절과 절을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A dog can swim. 오리는 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리는 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반대되는 절과 절을 연결할 때도 이 bu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위 접속사 but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가지 대상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위치가 대등한 두 개의 대상을 연결한다. 등, 위, 접, 속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 but이라는 애도 등위 접속사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과의 so 한번 볼 텐데요. so는 결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I don't have a jacket, so I'll buy one 하면,
나는 재킷이 없어.

0: 써서 그래서 하나 살 거야.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볼게요. So는 그래서 그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예요. 예를 들어, 나는 슬펐어요. 그래서 나는 울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얘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ractice 2 들어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 but 또는 so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but은 그러나, so는 그래서라는 의미만 기억하면 이 문장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My sister likes pizza. 내 여동생은 피자를 좋아해요.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지금 이어주는 두 개의 대상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나의 여동생은 피자를 좋아하는 거고,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but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2번입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집에 머물렀어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비가 와서 우리가 집에 머무른 거죠. 원인과 결과일 땐 so. 3번입니다. 나는 피곤해요. 나는 잘 수가 없어요. 피곤한데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곤하지만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but. 4번입니다. 추웠습니다. 그리고 I wore a coat. wore은 wear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추웠으니까 코트를 입은 거죠. 원인과 결과 so입니다. 5번. Noah forgot his homework. 노아는 숙제를 잊었어요. 그의 선생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숙제를 까먹었으니까 선생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so 넣어주시고요. 6번, 그녀는 배가 고팠어요. 그녀는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샌드위치 먹은 거죠. 원인과 결과이므로 so. 이어서 2번입니다. 학교 식당 안내문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cafeteria news니까 학교 식당의 안내문이 되겠네요. 살펴볼게요. 자, 메뉴 업데이트가 나와 있고, other info가 나와 있습니다. 자, 메뉴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고, 또 다른 정보들도 나와 있다고 하네요.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수프가 나와 있는데, 오늘 수프는 토마토 수프라고 합니다. There is no chicken soup. 치킨 수프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No라고 했으니까 안 나온대요. 자, 그리고 pizza is served. 피자는 제공이 됩니다. 근데 샌드위치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다른 정보들 한번 볼게요. We have cookies. 우리 쿠키가 있긴 한데 케이크는 없대요. 자, 그리고 drink machine is now working 이라고 했는데 drink machine이 뭐겠어요? 음료 기기겠죠? 음료가 나오는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료를 먹을 수 있겠네요. You can get juice or water. 주스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I wanted to eat chicken soup. 나 치킨 수프 먹고 싶었는데. 나도 그래. 근데 여러분, 치킨 수프 오늘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늘 토마토 수프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 토마토 수프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가 먹고 싶지만 안 나와. 이거죠? Okay, let's try the tomato soup then. 그러면 토마토 수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2번입니다. Did you hear? 너 들었어? 피자가 오늘 나온대 라고 했어요. 잘했다. 나 피자 너무 좋아 라고 했고요. 나는 사실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는데 오늘 샌드위치 안 나온대 라고 했어요. 먹고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니까 but. 이어서 3번입니다. 나 너무 목이 말라. 그들은 음료를 가지고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음료 기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물이나 주스 마실 수 있어. 이거겠죠? 따라서 so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다. 완벽해. I'll get some juice. 나 그럼 주스 마셔야지.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 속에 적용해보는 Grammar in Real Life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만화부터 한번 쭉 파악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제이크에게 여자아이가 말을 걸고 있어요.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Jake, are you going to school or the library? 라고 했습니다. School or library니까 학교 또는 도서관에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것이죠. Jake의 대답 한번 볼게요. 아,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But I have a test tomorrow. 하지만 나 내일 시험이 있어. So I have to go somewhere to study 라고 합니다. So 하면 그래서잖아요. 나 시험이 있어. 그래서 나는 공부할 곳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여자아이가 제안을 합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그러면 도서관 가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해요. It's quiet, but you can study well there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quiet는 조용한 거죠? 도서관은 조용해. But you can study well there. 너 거기서 잘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나도 동의해 할 때 I agree 라고 해요. I should go to the library. 나 그러면 도서관에 가야겠다. 조용한 데서 공부해야겠다. 자, 이어서 나도 거기 가서 너와 함께 공부할게 라고 여학생이 말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서 좋아, great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고 여기 우리말 뜻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바로 해결해 볼게요. 네, 1번입니다. 위 대화 1번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써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도서관에 가는 게 어때? 이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해서 네가 거기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가 되겠죠.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인데 but이 나왔어요. but은 하지만이잖아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 so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It's quiet, so you can study well there 하면 조용해, 그래서 너는 거기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2번입니다. 위대화 2번의 우리말 문장을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장 볼게요. 나도 거기 가서 너와 함께 공부할게 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에 갈게, 그리고 너와 함께 공부할게 가 되겠네요. 자, I will go there 부터 써주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공부할게 라는 의미로 and study with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너와 함께 라고 할 때는 우리 with you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오늘은 우리 등위 접속사의 의미와 역할 살펴보았어요. 등위 접속사라는 건 지위가 대등한 두 개의 대상을 연결해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뒤의 내용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and를 써줄 수도 있고 or을 써줄 수도 있고요. 앞뒤 내용이 특히 반대일 때는 but을 써주기도 합니다. 또 앞의 내용이 원인, 뒤의 내용이 결과일 때는 우리 접속사 so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교재 내용을 복습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다주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 268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우리 월요일 날 수혜일치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 자, 문법 진행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 개의 문장 같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덩어리가 일단 몇 개입니까? 바로 네 개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어휘부터 자, 여기 보면 willing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wil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예요. 그래서 기꺼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명사형어미 ness가 붙었더니 중등용 단어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자, 기꺼이 뭐뭐 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뭐 의지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어휘는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자, 일단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뭐예요? 뼈대부터 먼저 추려보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자,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 말은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그거부터 먼저 영문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The willingnes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다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자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이거를 뭐 갈라놔도 되고 그냥 붙여놔도 되고 상관없을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들 이제 추리셔야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장 성분이 이 의지가 어떤 의지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의지 중에서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래요. 자, 어수는 어디일까요? 바로 1번의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니까. 자, 근데 그게 이제 영문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To learn from mistake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여러분들 1번의 뒤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 하는데 중요해요? 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기 때문에 자, important가 자, 형용사 보호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형용사 보호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순상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문장 맨 끝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굳이 따져보면 영문으로는 4번 뒤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글로는 어때요? 제가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자, 2번의 뒤쪽에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글부터 재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영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자, 매우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의 이제 수혜일치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수식어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얘는 무시하시고, 자, 건너뛰고, 자, 주어에 수를 일치시키면 된다. 마지막 명사가 이렇게 복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설명 다 마무리 됐고요. 자, 요 문장 자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e willingness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수식어구가 To learn from mistakes 그 다음에 동사의 수 조심하셔야겠죠? Is 그 다음은요? Very important 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바로 전치사구가 와 있었죠? In starting a new busines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4형식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문으로는 이렇게 어구들이 제

제시가 돼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뼈대부터 먼저 좀 세워보시죠. 무엇입니까? 물건 모으는 것이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3번과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역할이 뭐죠? 매일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되죠. 세상에 기회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기회인지를 수식함으로, 이것은 지금 MA가 되겠습니다. 한 단어짜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것은 4번의 뒷자리로 들어가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진 자 영문 어구들을 또 우리가 재배치를 좀 해봐야겠죠. 자, 물건을 모으는 것은 어떻습니까? Collecting things. 그 다음에 제공해준다는요. 예, 당연히 동사가 offers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Children. 자,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무엇을? 기회를, 이렇게 돼 있네요. 기회 어디 있어요? 요것이고요. 나머지 자, 요 어구들이 4번의 뒤쪽에 배치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글부터 먼저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 형용사 구의 구조가 되겠죠.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요 부분만 여러분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길이가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자, learn some skills. learn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했네요. 기술을 배운다. 몇몇 기술들을 배우는 것인데,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수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n be used every day 라고 해서 매일매일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법적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가 things지만, 자, 주어는 전체 동명사 덩어리고요. 동명사 덩어리는 여러분들 어떻다고 했나요? 제가 단수로 취급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는 참고 주어가 아니고요. 동명사의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단수 동사로 받는다. 요 점과,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뒤에 동사는 누구의? 앞쪽에 그 선행사에 일치하는데, 요거는 지금 동사가 다행히도 can be. 자, 지금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크게 없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물건을 모으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 기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내용 기억하시면서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ecting things offers children chance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chance인가요? 자, to learn some skills. 고요.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That can be used every day.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요. 자, 2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당신의 차를 고치는 동안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수리공을 믿지 말아라. 자, 꽤 길이가 길지만 딱 세 덩어리네요. 자, 영문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주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명령문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믿지 마라. 자, 영문으로는 뭐예요? Do not trust. 자, 그리고 나서 trust가 어때요? 뭐뭐를 믿다의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여러분들 두 번째로 집어 넣으려고 저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것이 되는 것이죠. Mechanic. 자,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mechanic이라고 하는 단어는 machine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IC로 끝나는 사람 명사인데, 예, 주의해서 잘 어휘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차 고치는 동안 음악 듣는 수리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리공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수리공으로 제한 한정 수식해 준 거죠? 바로 요로요로한 수리공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역할이 뭐예요? MA가 될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2번에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2번에 뒤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자, 바로 동사와 목적어와 그 다음에 MA로 구성된 한국어, 자,
배열 다음.

영문으로 가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수혜일치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일치 부분만 눈여겨서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관계대명사 다음 자리의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한다라고 했죠. 중복생략된 명사가 선행사니까. 그런데 mechanic이 단수기 때문에 자, 현재 동사인 listen에 s가 붙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듣다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직역으로는 뭐예요? 어디어디에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해서 listen to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음악을 듣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지만 가급적이면 직역을 여러분들께 저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와 취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while he or she repairs your car.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에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자, 기계 수리공 이런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복기로 넘어가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trust. 줄여서 don't trust a mechanic. 근데 그 mechanic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who listens to music while 뭐 하는 동안에 he or she repairs a car. 이렇게 your c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이다. 이것도 지문 안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데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자, 이것이 뭔가가 지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세 정어리입니다. 어때요? 이거? 간단하죠? 이것이 힘이다. 그러면 요거는 아마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돼 있을 테니까 아마 두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This is the for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his is the force. 이것이 힘이다. 자, force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러면 요 말덩어리는 뭔가요? 역할이 이 세상에 힘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힘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MA로 보시고 두 단어 이상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요거는 2번의 뒤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아래쪽에 영문으로 가시면 3번의 뒤쪽에 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와 동사 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적 수식어까지 이런 어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대목은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다시 한번 수혜일치 공부하셨으니까 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앞쪽에 force가 3인칭의 단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그래서 motivates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한 동사는 아니지만 motivate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누구누구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켜주다라고 해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5형식 동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투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5형식 동사 지나갈 때 motivate를 암기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자, 투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로 motivate를 자, 또 외워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뭐를?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켜주는 힘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자,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force.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근데 어떤 힘인가요? 바로 that motivates us. 우리가 뭐 하도록? To express ourselves.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또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양한

0: 업체들이 건강식품 점포에서 판매된다. 딱세 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 어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요것도 사실은 허브라는 단어가 중등용 단어거든요. 허브가 뭐예요? 허브.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가거나 혹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허브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허브가 원래 약초 혹은 풀, 그 식용으로 할수 있는 그런 풀들을 우리가 허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herb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의 형용사형이 herba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게 판매된다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매된다고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니까 어구니까 동사의 뒤쪽에 오거나 문장 맨 앞에 오는 게 맞는데 요거 맨 끝에다가 한번 넣어 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단순한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부사적 수식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자, 아무런 포인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하나의, 자, 포인트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구였다면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했을 것이고, 요것이 주어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is로 받는 게 맞겠다. 이런 점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A variety of나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해 주셔야 되고, 주어는 이 녀석이 된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시면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전체 문장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variety of herbal teas are sold in health food stor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The willingness to learn from mistakes is very important in starting a new business. Collecting things offers children chances to learn some skills that can be used every day. Don't trust a mechanic who listens to music while he or she repairs your car. This is the force that motivates us to express ourselves in the world. A variety of herbal teas are sold in health food stores.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월화수 3일에 걸쳐서 자, 수의 일치,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주어의 숫자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서 충분히 숙달이 잘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복습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 항상 제가 선택하는 책들이 재밌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바로 출발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공주님이 모험을 좋아하는데 과연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표지 그림상으로는 뭔가 떠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떠나긴 떠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헷갈렸다면 오늘 many, much,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오늘 싹 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것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Scarlet stroked the unicorn.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carlet smiled. I'd love to help.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Scarlet laughed with joy as they whizzed past an angry-looking troll.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Carefully, she moved one just out of the way, then whistled to wake the dragon.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carlet stroked the unicorn. Scarlet, 이 공주였죠. 우리 이전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공주는 어떤 공주냐면 제멋대로 하는 모험을 좋아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즉 왕과 왕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주의 엄마 아빠니까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아 우리 공주는 너무 제멋대로야 조금 와일드한 것 같아 라고 약간 좀 거칠다 이런 표현들도 이전 이야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생각하죠. 오늘은 나 마음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려는 찰나에 유니콘을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Scarlet stroke the unicorn. 그래서 Scarlet이 이 공주님이 stroke는 이렇게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제 앞에 유니콘이 보이시죠?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stroke,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뭐를요? The unicorn. 유니콘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그런데 유니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 하면 I need your help, princess. 공주님, 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Scarlet은 뭔가 이런 exciting한 맞죠? 뭔가 이런 탐험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왠지 신이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제 친구인 왕자 한 명이 has been locked, 갇혔어요. lock이라고 하면은 잠그다, 가두어 넣다 라는 것인데 has been locked 해서 여기 보니까 BPP가 보이시죠? 그래서 잠겨졌다, 가두어졌다가 되겠죠. in a tower, 어떤 탑에 가두어졌대요. 한마디로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그런데 용 한 마리가 is guarding the way. 그 길을 guard. guard라는 것은 못 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키다. 막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용 한 마리가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이 말이겠죠. Will you help me rescue him? 공주님, 당신이 저를 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연 공주는 yes or no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yes라고 하겠죠. Scarlett smiled. 이렇게 웃으면서요. I love to help. 아, 물론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그리고 나서 올라탔습니다. 어디에 올라탔냐면 유니콘의 등에다가 슝 올라탔습니다. Quick as a flash. 빛처럼 빠르게. Flash라는 것은 우리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처럼 빠르게.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Set off라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숲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왕자님을 구하러 떠나겠죠. Scarlett left with joy. Scarlett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웃었냐면 with joy. 기쁨. Joy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겨워서 막 웃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As they wheezed past an angry looking troll. 뭐 하면서요? 그들이 wheeze라고 하면 슉 하고 지나가다, wing 하면서 지나가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겠죠. 잽싸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잽싸게 지나가면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니콘과 바로 스칼렛 그 공주님이겠죠. 그래서 이 둘이 잽싸게 지나가면서 무엇을 지나간다요? 바로 an angry looking troll. 화난 모습을 한 troll. troll이라는 것은 아주 뭔가 좀 이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심술궂은 거인일 수도 있고 약간 귀여운 이런 난쟁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화난 모습의 트롤을 슉 하고 잽싸게 지나가면서 기쁨에 겨워서 막 웃었습니다. 아, 너무나 지금 기쁜 것이죠. 탐험을 좋아하는데 탐험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어떻게 그 왕자님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볼까요?
1: Scarlett stroked the unicorn.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0: Arlette smiled. "I'd love to help."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Scarlet laughed with joy as they whizzed past an angry-looking troll.
1: 계속 보도록 할까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곧, they came across. 그들은, 그 유니콘과 스칼렛 공주님은 came across. 제가 일부러 뜻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Come across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 come이라는 게 뭐예요? 오다죠. 오다. 어딘가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Across는 뭔가 교차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요. 저쪽에서 B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저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come, 둘 다 쭉 오는데 딱 교차하는 거죠? 아, 뭐죠? 마주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me across라는 것은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across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주쳤습니다. 무엇을 마주쳤냐면 아까 전에 용 한 마리가 길을 지키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용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근데 뭔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much room, 많은 방이 없었습니다. 지나갈 많은 방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 방이 아니잖아요. 길에 용이 있는데 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much라는 것은 많은,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는 room이 좀 더 다른 의미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방인데 여기서는 공간이 됩니다. 여유 공간. 그래서 지나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길을 너무 꽉 막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스칼렛과 유니콘이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냐 하면은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거리 혹은 먼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타워, 그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much처럼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그 각 단어 다음에 어떤 명사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다, 많은 어떤 게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many가 되겠죠. many랑 much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A lot of,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many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many는 어떤 물건 혹은 어떤 명사 앞에 쓸 수 있을까요? 바로 many friends 혹은 아래에 있는 many cars 이렇게 되어 있죠. 즉, many라는 것은 many friends, friends에 보니까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셀 수 있다.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riends, S가 붙어있는 그런 명사들 중에서 많다는 걸 표현할 때는 many friends visited her house.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되겠죠. 두 번째, many cars, 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many가 붙어있습니다. Many cars are parked outside. 많은 자동차들이 밖에 주차가 되어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many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셀 수 있는 명사, 그런데 여러 개일 때 그 앞에 many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much. much는 셀 수 없는 것. much time, 시간 셀 수 있습니까? 시간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much time, 많은 시간이 has been wasted.

0: 낭비하다. 근데 낭비가 되어졌다.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제가 다시 써두었죠. 자, 그래서 There wasn't much room. 여기서 room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방 하나, 방두 개였다면 rooms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rooms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공간이 됩니다. 공간 한 개, 공간 두 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요만큼이 하나의 공간이지, 이만큼이 하나의 공간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갈 많은 공간이, 지나갈 많은 공간이 없다. 못 지나가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많은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A lot of food was prepared for the party. Lots of people are attending the concert. Plenty of information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a lot of, lots of, plenty of의 공통점은 이세개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도 나오고 셀수 없는 명사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lot of food. 음식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나인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A lot of food was prepared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 많은 음식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Lots of people. 사람들은 셀 수가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세명셀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are attending the concert. 콘서트에 참석하는 중이다. 참석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people은 셀수 있는 복수명사였습니다. 여러 개니까요. 여러 명이니까요. Plenty of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많은 정보, plenty of도 많은이라는 의미거든요. 정보 하나, 둘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information에 S가 붙어 있지 않고요. Plenty of information is available. 많은 정보가 is available.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바로 뒤에 셀수 있는 명사도 올수 있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Several 하면 몇몇이 여럿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Several books were stolen from the library. 여러 책들이 were stolen. 어떻게 되었다고요? 훔쳐졌다. 누가 훔쳐갔다는 거겠죠? From the library. 도서관으로부터 여러 책들이 도난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everal 같은 경우는 여러 개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books라고 셀수 있는 명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veral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만 올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무조건 a lot of 다음에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딱딱딱 외우기보다는 예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진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한번 볼까요? If I move, 내가 move, 움직인다면 one of her eggs. 여기서 her이 누구냐면 바로 그 dragon, 용입니다. 용의 알 중에 하나를 내가 움직인다면 whispered Scarlet. Scarlet 공주님이 말씀하시죠. 아, 내가 저기 용 옆에 있는 저 알을 하나 움직이면 she'll leave the path. 아마 길을 떠날 거야. To save it. 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알이니까 용이. 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 길을 좀 비키지 않을까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Carefully, she moved one. 그래서 조심스럽게 스칼렛이 하나를 치웠습니다. Just out of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그길 밖으로 살짝 치웠다는 거죠. Then whistled. 그리고 나서 whistled,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To wake the dragon. 그 용을 깨우기 위해서 들렸습니까? 네, 휘파람 소리가 잘안 났죠? 아, 이렇게 휘파람 불었습니다. 용을 깨우기 위해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The dragon heard. 아, 용이 들었습니다. 내 알. 이렇게 되겠죠. And rushed. 그리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To collect her egg. 그 스칼렛 공주님이 치운 그 알을 다시 collect는 모으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길을 비켜줬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바로 스칼렛 공주니까 유니콘이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Scarlet과 유니콘은 dash이라는 것은 딩동댕 바로 서둘러 갔습니다. behind her.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이 저기 내 알이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 뒤에 이제 길이 있었겠죠. 길을 막고 있었는데 용이 이렇게 내 알이라고 할때이 뒤를 샤샤샥 지나간다는 거겠죠. 스칼렛과 유니콘이요. 그래서 용 뒤로 샤샤샥 지나갔습니다. 서둘러서 갔습니다. and ran to the tower. 그리고 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흥미진진하죠? 다음 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복습하고 단어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on they came across a

0: sleeping dragon.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Carefully, she moved one just out of the way, then whistled to wake the dragon.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 볼까요?
2: Stroke, stroke. Scarlet stroked the unicorn. Guard, guard.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et off, set off.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Distance, distance.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Collect, collect.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앉아서 뭔가를 외우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습을 하거나 영어를 좀 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방식을 활용하면 참 좋을까요?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방법은 바로 독서인데요. 그 독서를 할 때 음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오늘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박진감도 넘치고 뭔가 좀 재밌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EBS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가시면은 지금 이 책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음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서 다시 음원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것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동 중이다. 맞죠? 이동 중이다. 혹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 그럴 때 음원만 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읽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고 소리로 다시 그 글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강의 내용도 다시 생각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음원을 활용해서 들어보는 것, 영어를 들어보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My Precious! 이 말로 상당히 좀 많이 패러디 됐던 유명 영화인데요. 영화로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한 TV 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즌1은 뉴질랜드에서 촬영이 됐고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즌2를 찍어야 되는데 영국에서 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울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의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라고 하는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조직인데요. 이곳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구의

0: 온도가 과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재앙적인 보고서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첫 번째 코너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는요.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 series to Britain. 자, 뉴질랜드가 lose A to B, A를 B에게 뺏기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반지의 시리즈,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영국에게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표현,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2: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s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표현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confirm.
2: To confirm.
1: Blow.
2: Blow.
1: To employ.
2: To employ.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firm 이란 단어인데요. 사실임을 보여주다. 어렵죠. 그냥 맞아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To confirm. Blow. 한방 날리는 거죠. 그래서 blow라고 하면 충격이나 타격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employ. 이때 employ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고용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자, 이때 studio가 복수로 썼다고 해서 이걸 have로 쓰면 안 되죠. 이때는 Amazon Studios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다음 사항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뭐 여기서 살짝 잘라도 될 것 같고요. 자,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반지의 제왕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두 번째 시즌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옮겨서 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즌1의 경우도 뉴질랜드에서 제작이 됐고요. TV 시리즈, 즉 아마존의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초에 오리지널 버전이었던 영화 같은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상당 부분이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뭔 소식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그렇습니다. Come as a major blow to. 우리가 어디에 한방 날리다, 직격탄을 날리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deal이란 동사를 쓰죠. Deal a blow to. 어디에 한방 날리다. Deal a major blow. Deal a direct blow to. 이렇게 크게 때리다, 직격탄을 날리다라고 할 때 뭐 major라든가 direct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형용사로 쓸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번 조치가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장소 변화가 변경이 뉴질랜드에겐 요거 어마어마한 큰 타격이다라는 겁니다.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그렇군요. 아마존 스튜디오가 이 드라마 첫 번째 시즌에 자그마치 4억 6,500만 달러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으로 바꾸면 일단 5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물론 이걸 다 뉴질랜드에 쏟아부은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배우들의 그 몸값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직간접 고용으로 뉴질랜드에서 약 1,90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0: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s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1: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s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2: 두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UN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UN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0: UN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1: U.S.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2: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단어 표현은 한 세 가지 정도만 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0: Landmark.
1: Landmark.
0: To spiral out of control.
1: To spiral out of control.
0: Disruption.
1: Disruption.
2: 첫 번째 단어는 landmark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나 발견을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문맥에서 이런 단어가 쓰일까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가 상당히 놀랍고 새로운 지평을 열거나 아니면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landmark decision, ruling 이런 것처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spiral out of control 이라고 되어 있군요. Spiral이라는 얘기는 막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래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Disruption. 뭔가가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혹은 혼란이나 차질이 발생할 때 cause a disruption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In a landmark report. 그렇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landmark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획기적인 발견을 담은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입니다.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조직인데 이 기관 이름을 10년째 보고 있는 저도 우리말로는 잘 못 외우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어떻게 보면 짧은데 자꾸 안 외워지더라고요. 유엔 산하에 있고요. 정말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다국적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따르면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이때 close to 할 때 to가 전치사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온난화가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는 거죠. 어디에?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일단 문장 양쪽에 카마가 찍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빼도 되는 삽입구니까 일단 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요. 전 세계는 이미 확실하게 다음의 상황을 당면하고 있다, 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Further climate disruptions예요.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

0: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거기서 중요한 거죠.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if not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닐전정 이만큼은 이라고 많이 쓰는 구문이에요. For decades to come, 향후 수십 년 동안, for years to come, 향후 수년 동안, for weeks to come, 향후 몇주 동안 아주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향후 수백 년 동안은 아닐전정, 최소한 수십 년 동안은 기후 문제가 더욱더 악화 일로를 겪을 것이, 걸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표현적으로 보면 be to blame for something이죠.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blame은 비난하다가 아니라 그랬죠. 뭐가 원인이야? 뭐가 책임이야? 뭐 탓이야? 하다 보니까 비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 to blame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다? 책임이 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악화되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람이 원인이다라고 이 협의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이 6차 보고서인데요. 5차 보고서하고 크게 달라진 것한 가지가 이겁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번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UN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2: US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0: Today's parents, 오늘은 to be to blame. for something.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To be to blame for something. 어디에 책임이 있다? 뭐뭐에 대한 원인이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본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데는 도쿄올림픽이 최소한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때 to be to blame을 쓰면 될것 같은데 최소한 일정 부분, 요런 게 사실은 좀 맛깔나게 하는 표현들인데요. 요런 뉘앙스 살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또 쉬워요. 자꾸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별 확진자는 daily COVID-19 case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일정 부분 원인이죠. 뭐에 대해서요? 일본에서 요 수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 그렇게 어프로치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Tokyo Olympics are at least blank to blame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in Japan.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때문인데?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자, 도쿄올림픽이 are at least blank to blame.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최소한 일부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partly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할 때, 원인을 얘기할 때 partly 혹은 in part 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부사 처리가 문맥의 전체 뉘앙스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합니다.
1: The Tokyo Olympics are at least partly to blame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in Japan.
2: The Tokyo Olympics are at least partly to blame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in Japan.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Earth is getting hotter.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온도는 3.3도가량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기온이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0: 얼만큼 올랐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거 자체가 땡겨지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대적인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거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3도 더 높아져. 온실가스라고 할 때 greenhouse gases라는 말입니다. 온실가스 혹은 heat trapping gases예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대기 중에서 지구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열을 가둬두기 때문에 온실가스 혹은 heat trapping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take measures 가장 보편적인 거죠. take steps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때 to take action 지금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서다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세 번째 거. 자, 여기서 어떤 거 쓰시겠어요? 이때는 세 번째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Unless immediate and large scale action is taken. 그죠? Take action이니까요.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world could be around 3.3 degrees Celsius hotter. 이것만 쓰면 되죠. Hotter than now. Blank the end of the century.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뭐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항상 시기의 기준점을 잡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은 뭐였죠? 전치사 by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도 대규모 action is taken 조치가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는 by the end of the century 금세기 말까지 2100년이 되기 전까지 3.3도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 듣고 따라합니다.
1: Earth is getting hotter. Unless immediate and large-scale action is take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world could be around 3.3 degrees Celsius hotter than now by the end of the century.
2: Earth is getting hotter. Unless immediate and large-scale action is take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world could be around 3.3 degrees Celsius hotter than now by the end of the century.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것만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spiral out of control.
2: To spiral out of control.
1: Disruption.
2: Disruption.
1: To be to blame.
2: To be to blame.
1: Greenhouse gas.
2: Greenhouse gas.
1: To take action.
2: To take acti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9강의 저는 그래머 코치 청코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말 아직 뭐 절반은 많이 남았지만서도 우리 한강 잘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강좌로 내가 영문법의 기초를 좀 넘어서서 영문법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강좌로 다 끝내겠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 문장들 써보면서 내가 다 끝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그래머 확인해 볼 건데요. 아, 동사의 형태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제 수동태를 만나볼 거예요. 수동태, 조동사 이제 함께 있지만 우리는 수동태를 먼저 오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수동태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3

학생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정말 고등학생들까지, 고등학생들도 모를 수 있는 정말 수동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딱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수동태의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강의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야옹 하면 오는 거 알죠? 오늘은 수동태의 모든 거 알아볼 건데요. 수동태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죠.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러면은 이걸 딱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밑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은 왜 그런지 강의 마지막에 확인하게 되거든요.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수동태 배우러 갈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딱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유닛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닛 20입니다. 수동태의 기초를 알아볼 건데요. 원래 이제 다른 문법 강의들도 선생님이 진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 수동태만 해도 사실은 2강, 많으면 3강, 더 많으면 4강까지도 나와요. 그 정도로 수동태가 정말 배워야 될 양이 많은데요. 우리는 한 강 안에 이걸 끝냅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막 빠뜨리고 가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걸다 다룰 겁니다. 오늘 정말 아주 알찬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수동태 뭔지 기초만 벼락치기 하고 쭉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영어에는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은요,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겁니다. 나는 방을 청소한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가 지금 능동인 거예요. 우리가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것은 동사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든 영어든 동사 부분을 딱 봤을 때 청소를 하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능동. 그럼 이제 방의 입장에서는 내 방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수동의 느낌. 하나만 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능동적으로 딱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사랑을 당하고 받고 이런 거잖아요. 요게 수동의 느낌입니다. 자, 한국말로 봤을 때 많이 어렵지 않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동태의 모든 것 오늘 다 끝내러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동은요, 동사에다가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 보기 전에 수동태 문장이 무엇인가? 원래 능동태는요, 뭘 능동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 문장에 있던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로 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동사 파트에 BPP가 대표적이죠. BPP 형태로 바꿔주면서 이 주어가 의미상 어떤 행위를 받거나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뭔가를 당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수동태를 딱 배우면은 제일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요. 동사 딱 봐요. 동사 보면 능동 수동 바로 나옵니다. Cleanse예요. 능동태입니다. 맞죠? My mother, 우리 엄마가요. Cleanse, 청소하십니다. My room, 나의 방을 청소하십니다. 능동의 문장. 수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아주 기초 영문법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my room이요. 윗문장에서 목적어거든요. 내 방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뺍니다. my room을 뺐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클린즈를 바로 쓰면은 내 방이 청소하는 건데 뭐내 방이 막 일어나서 막 청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수동태로 바꿔 줘야 되는데요.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비동사 PP로 바꿔 주는데 지금 현재 시제죠. 클린즈가 현재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my room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 맞으면서도 my room에 맞는 비동사를 써야 돼서 is를 쓴 겁니다. My room is cleaned. 요거 이제 PP 꼴이라고 하죠. Clean에 대한 과거 분사 PP 꼴입니다. My room is cleaned. 내 방은 청소됩니다. 그리고 by 써주고 여기 윗문장에 있던 주어를 뒤에다가 딱 넣어주면은 해석상도 내 방은 청소되어진다.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하면서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변화를 줬어요. 어디에 변화가 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They, 그들은요. loved, 사랑했대요. 줄리아의 new songs, 새로운 노래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과거죠. 자, 그러면 목적어인 줄리아's new songs를 주어로 뺐습니다. 줄리아의 새로운 노래들 앞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PP로 바꿔야 되는데 과거야. 그리고 여기가 복수야, 주어가. 그러니까는 과거면서도 복수에 맞는 비동사가 were이잖아.

이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줄리아의 새로운 노래들이요. Were loved 이렇게 가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by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day를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요. day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 by 다음에 쓸 때는요.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저런 게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day 하면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day라고 쓰죠. 하지만 문장이 뒤에 이렇게 나올 때에는 목적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댐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좀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Young farmers, 젊은 농부들은 use, 사용합니다. Computers, 컴퓨터들을 사용합니다. For farming, 이 농사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어인 computers를 주어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are used가 되는 거죠. 왜? 현재이고요. 복수니까는 are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들은 사용이 됩니다. 뭘 위해서요? farming을 위해서요. 농사를 위해서요. by 다음에 young farmers 넣어줘서 이제 젊은 농부들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연습 확실하게 되셨나요? 이게 기본 오브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끝난 겁니다. 수동태 만드는 방법. 근데 요거 쓰는 게 마스터가 돼야 돼요. 비동사 PP 그냥 막 비동사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제와 이 주어를 생각해서 그두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 비동사 넣어주는 게 포인트. 자, 그리고요. 이런 게참 표준편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초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초편 공부한 친구들이 알 거예요. 기초편은 정말 우리가 기초를 갈고 닦은 것이고 표준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문법책들 중에서도요, 막 외국의 문법책들, 굉장히 유명한 것들, 그런 데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요, 이런 거 있어요. 행위자 있잖아요. 행위자라 그러면은, 그 by 다음에 있던 거 있잖아요. by 다음에. by 다음에 우리가 그 주어를 여기다가 넣어줬었잖아요. 이게 행위자입니다. 근데 이 행위자를요, 안 써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어떨 때일까요? 행위자가 일반인일 때. 우리, 사람들, 이럴 때, 그리고 문맥상 너무 분명해서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을 때, 그리고요,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런데요, 역시 영문법은 한국말로 보면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거 눈으로 딱 넣어두시고요, 영어로 갑니다. 첫 문장 봐봐요. paper, 종이는요, is made, 만들어지네요. from wood,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 누가 만들어요? 아니, 종이 만드는 사람이 만들겠죠. 또는 우리가 만들겠죠. 이 뒤에 이 사람 중요합니까? 바이어스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에 의해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굳이 써주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이 능동태였다면은 누가 만들겠어요? 뭐, we 정도겠죠. 그쵸? 우리들 정도. 그러니까 이런 뭐, 너무나도 뻔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생략. 그 다음에, 앤드류는요, was invited네요. 초대하다의 invite에서 과거의 수동이니까는 초대가 되어졌어요. 어디에? 데니엘의 파티에 초대가 되어졌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초대했겠어요? 데니엘의 파티니까는 데니엘이 초대를 했겠죠. 너무 당연한 데니엘이 초대한 거라서 역시 생략. 요렇게. 이게 그거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행위자가 누군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다. 쓰면 낭비죠. 낭비. 그 다음에, my car, 내 차는요. was stolen이네요. 이거 원형 모르면 문제 있습니다. steal이죠. steal. 훔치다의 이제 PP 꼴입니다. stolen. 내 차가요. 도난당했어요. last night. 어젯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건데요. 여기다가 by를 쓰려고 하면은 행위자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내차 훔쳤는지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요. 범인을 잡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도난당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또는 누가 이렇게 훔쳐갔다라는 건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못 쓰는 겁니다. by 다음에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 재밌죠? by 다음에 무조건 뭘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 써도 되거나 못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요 넘어가서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과 의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항상 동사는요, 기본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의문이 있잖아요. 수동태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게

이 수동태가요, 비동사 PP 이렇게 만들거든요, 동사 파트를. 그럼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가 보이죠. 그러면은 비동사의 규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비동사의 규칙 뭡니까?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오른쪽에다가 not을 싹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의문문 만들 때에는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뭐 are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규칙을 수동태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수동태도 부정의문 금방 할수 있어요. not의 위치 확인하세요. 그 파티는요, was not enjoyed입니다. not을 비동사 오른쪽에다가 싹 갖다 붙였어요. 오케이? 무치 확인, 비동사의 원칙. 해석하면은, 그 파티는요, 과거인데다가 지금 수동이니까는 즐겨지지 않았네요. 그 손님들에 의해서요, 즐겨지지 않았다. 뭐 파티가 되게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그랬나 봐요. 그 다음 그 리포트는요, not의 위치 확인하세요. 비동사 오른쪽, was not finished. 그 리포트는요, on time 하면은 제때에 이런 뜻입니다. 제때에 끝마쳐지지 않았다. 얘는 기한을 넘겼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의문문 볼까요? 위치 한번 봐주세요.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싹 바꿨어요. 그러면은 뒤에 얘가 남게 되는 거 납득되시나요? 원래 주어, 비동사, PP였는데 얘네 둘만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PP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Is paper made from wood?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니? 라고 의문문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동사 원칙 따라서요. 그다음 과거로 바꿨습니다. Was this house? 이 집은 PP꼴 나오죠. Built, 지어졌니? By your grandfather, 너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니? 이렇게 의문문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의문사가 들어옵니다. 키워드는 의문사. 우리 요것도 배웠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없는 의문문이 있는데 방금 앞장면에 보신 것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요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요렇게 되는 거고 의문사는 제일 앞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살려줘야죠. How가요. 어떻게잖아요.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PP. 어떻게 종이는 만들어지니? 아, 해석 오케이. When은 언제잖아요. 언제 이 집은 지어졌니? 너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오케이. 그리고 의문사로 물어보면은, 자, 질문 나가요. 질문 나가요. 긴장하시고요. 딴짓하던 친구들 빨리 봐봐요. 의문사로 질문하면은, yes, no로 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빨리 답 정해요. yes, no로 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상식이죠. 생각해 보면 돼요.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져? 응.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문사로 물어보면은 여기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되지, yes, no로 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쌤도요, 참, 이제, 뭐, 문법 연구를 많이 하고요. 시중에 있는 문법책 거의 다 봤고요. 외국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굉장히 깔끔한 정리입니다.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거 다루어진 책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책들이 그냥 수동태 만드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막 연습만 해. 계속 막 수동태만 만들어. 근데 왜 수동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요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봐봐요.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거는 이럴 때는 수동태를 쓰면은 좋다 이거야. 봐봐요.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내 차가요 도난당했어요. 어젯밤에요. 이거를 만약에 능동태로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쳤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 누군가 이 도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 행위의 대상을 중심으로 말한다라는 거는요. 앞에 나오는 얘가 중심인 거예요. 이거. 영어는요. 앞에 나오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얘가 중요한 거죠. 이 맥락에서 봐봐요. The telephone 전화기가요. was invented, 발명되었습니다. 1870년대에 발명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행위자 자체가 생략이 돼버렸는데, 바 이하가요? 누가 발명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전화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앞으로 놓고 수동태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요.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mistakes, 실수죠. 실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능동태로 바꾼다면은 누군가가 뭐 정승이기, 정 코치가 실수를 한 거야. 근데 이 맥락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걸 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실수했는지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는 빼고, 정 코치는 빼고, 실수가 좀 있었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반에서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야, 누구야? 누구 때문에 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딱 빼버리고, 그냥 실수가 좀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숨기고 수동태로 갈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by 다음에요. 목적격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였냐면은 댐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 by가 사실은 전치사라는 겁니다. 우리 팔품사의 명동형부 대감 접전할 때그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자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요. 예에 대한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목적어니까는 대명사를 쓸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그 대명사를 써줘야 되고요. 요런 애들. me나 you나 him이나 her, it, us, them. 이런 애들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 물론 얘네 말고 그냥 뭐 tom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쓰면 돼요. 다른 애들이 그냥 쓰면 되고, 이런 사람 가리키거나 사물 가리키는 대명사들은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는 체크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은 문법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동사가 뭡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요.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ppear이라는 동사 있습니다. 나타나답니다. 얘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고요. 끝이에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없고요. 이런 거는 영어에서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arrived. 도착했다라는 거죠. 도착하다도요, 누군가가 도착했다. 끝이에요. 기차가 도착했다. 끝. 뒤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안 되고요.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얘도요, 이렇게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전부 다 목적어 없기 때문에요. 자동사기 때문에요. 수동태로 바꿀 수 없어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엑셀사이즈로 가보겠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문제 풀어봐야죠. 문제 다 푸시고요.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쭉 복습해 주세요. 주어진 동사 적절한 형태로 고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마크가요, cover, 이제 덮다 아닙니까? His face, 그의 얼굴을요, with his hands, 그의 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제로 적어주라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되는 거죠. 마크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겠어요? 덮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능동으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과거니까. covered. 이렇게 가져야죠. 그 다음에요. 그의 침실 벽이고요. 침실 벽이고요. 포스터거든요. 그러면 포스터로 덮여진 거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was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비동사 are 써주면서 are covered.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녀는요. 아주 좋은 선물을요. 자, 이렇게 되면요. 받았다가 돼야 되거든요. 과거니까. 소년에 대한 알맞은 비동사. 과거는요. was죠. 그래서 was given 돼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뒤에 형태 보세요. 나에게 그의 오래된 다이어리들을 주신 거잖아요. 전형적인 사형식 문장 아닙니까? 능동으로 갑니다. 과거니까 gave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 끝. 자, B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장 속에서요. 적절하게만 넣어볼 건데요. electricity, 전기라는 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에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집을요, 이거 뭐 합니까? 그 전기를 가지고서요, 요것은 지금 위에서 적절하게 넣어보니까는 따뜻하게 한다. 히트 들어가죠. 능동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는요, 그 전기로 음식을 뭐예요? 요리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요리합니다. 능동의 cook 되고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옷을 뭐 합니까? 능동적으로 빨죠. wash 합니다. 어디서요? 전기로 된 그, 이제 세탁기에서요.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들이요. depends on 어렵네요. 의존합니다. 무엇에? 전기에 의존을 합니다. 아, 뭐, 그러나, a century ago, 이제 1세기 전에는요, 그 전에는요, 되게 옛날에는요, there was no electricity, 전기가 없었어요. our houses, 우리 집은요, 집들은요, 딱 보니까 나무로 가열이 되어졌다. 과거이면서 수동 들어가야 되죠. were, 그리고 heated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자, 그리고요. Our food, 우리 음식은요. 나무를 태워서 쓰는 그런 난로 같은 데서요. 이제 뭐 아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얘네가 또 과거면서 PP로가 되는 거죠. was cooked 됩니다. Our food에 맞는 비동사 과거 was 되면서 cooked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우리의 옷들은요, 끝이 아닙니다. By hand, 손으로요. 빨아졌죠. 이게 전부 다 수동이 가야 됩니다. Clothes 복수거든요. Were, was도 되고요. Most things 대부분의 것들은요, 인간의 힘입니다. Human power로 행해졌다죠. 복수죠. Were done 이렇게 갑니다. 어떠신가요? 다 맞추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잠깐 복습하고 우리 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우리 수동태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알아봤는데요. 수동태 제일 중요한 건요, 만드는 법 알아야 됩니다.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법은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의 주어는 저기 뒤로 가서 by 목적격이 되고요. 동사는 BPP로 바꾸는데 그때 이제 주어랑 시제를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잘 바꿔줘야 되는 거. 자,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동태 후반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끝났고요. 후반전 유닛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유닛 21입니다.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마이그램 코치를 통해서요, 문법 필요한 거다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죠. 갑니다. 또 알고 나면 전코치 설명 듣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은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라는 게 지금 왜 따로 나눠져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딱 드릴 거예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전코치 팁. 4,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따로 빼놨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봐봐요. 4형식 문장이 이렇게 생겼죠. 5형식 문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라 그랬는데,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죠. 그래서 얘를 빼야 되나, 얘를 빼야 되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다 빼도 됩니다. 그래서 4형식은요,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이 가능해진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목적어 두 개니까, 목적어 두 개라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해지고요. 5형식은요, 얘를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얘가 남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목적격 보어죠. 얘를 원래 꾸며주려고 마지막에 있던 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깔끔한 수동태들이랑은 다르게 뒤에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좀 남아있게 되는 게 5형식의 수동태거든요.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4형식 문장을요, 그대로 수동태로 바꿔보면 돼요. 딱 기초만 다져져 있으면 이거 이해가 됩니다. My uncle이요, 주어죠. gave, 줬어요. 4형식 동사. 나에게요, teddy bear를 주셨습니다. 4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요걸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 두 개니까 하나씩 빼볼게요. 미를 뺍니다. 조심할 거. 뭐 조심할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정도 되면 바로 아는 게 여기 있으니까 이게 미지 주어로 나가면 당연히 I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요거 과거니까요. was given 되는 거 맞죠? I was given. 그다음에 테디베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테디베어가 내려오고요. 주어는 by my uncle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나의 삼촌에 의해서 테디베어를 한 마리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디베어 노란색 뺍니다. 테디베어는요. 역시 동사는 was given 되고요.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다가 별표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단다. 요거 2 적어줘야 돼요. 이게요. 이 테디베어라는 직접 목적어죠. 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테디베어는 주어졌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2를 적어주게 되는데, 2만 적는 건 아니고요.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2나 4이나 of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요. 여기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동사에 따라서요.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거의 이제 2인데요. 테디베어는 주어졌다. 나에게.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나의 삼촌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위에 이제 4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Brian은요, showed, 보여주었다. 아, 4형식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The pictures of Niagara Falls입니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들을 보여준 겁니다. us를 먼저 뺄게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we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니까는 were shown 되고요. 우리는 보여줬어요. 뭐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이요. by Brian. 브라이언에 의해서 됐어요. 이거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얘 빼내고 동사 바꾸고 그대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추가할 게 없어요. 간단하죠? 문제는 노란색, 직접 목적어가 빠지면 추가할 게 생기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들은요. 과거고 PP니까는 were shown 됩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to에다가 표시하시고 별표 3개. 얘가 왜또 to냐면은 앞장면에서 give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show도요. 둘다 to랑 어울리는 애예요. 이렇게가 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진이요. 나에게요. 보여줬대요. by Brian. Brian에 의해서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미난 건데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buy나 make나 cook도요. 사형식 동사입니다. 왜? 누구에게 뭔가를 사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요리해주다. 사형식 동사 맞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거 사람을 빼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할때 여기는 사람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을 빼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요. 봐봐요. 사람 빼면은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은 그 사람이 사줬어. 얘는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 얘는 제일 이상해. 그 사람이 요리가 되었어. 이 동사의 의미상 사람이랑 붙으면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을 빼지 않고요, 뒤에 있는 뭐뭐를에 해당하는 주로 사물, 개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테리는요, 보트 사줬습니다. 스티브에게요, 티셔츠를 사줬잖아요. 사람을 안 빼는 거예요. 얘를 빼면은 스티브가 사줬다.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노예제도 있을 때막그 노예처럼 사줬다기 때문에 사람을 빼지 않습니다. 티셔츠를 뺍니다. 티셔츠는요, 과거이면서 티셔츠니까는 was bought. 구매가 되어졌죠? 스티브를 위해서요. 자, 왜또 for이냐? buy는요, 대표적으로 for이랑 쓰거든요. 스티브를 위해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테리에 의해서요. 그 다음, 그녀는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요, a glass of iced coffee.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줬잖아요. 역시 사람이 빠지면 너무 웃겨. 내가 만들어줬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얘 빼면 안 되고요. 얘를 뺍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과거 아닙니까? was made 됩니다. 만들어줬습니다. 얘도 for입니다. 왜? make도 대표적으로 for이랑 같이 쓰거든요.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by her. 그녀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쭉쭉 갑니다. 이제 오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한거 뭐냐? 정리하고 갈게요. 방금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적어 요거, 목적어 요거. 이렇게 딱 뺐을 때두 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사람 빼니까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막 사람이 요리가 돼.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동사들은 사람은 주어로 빼지 않았고요. 오형식 갈게요.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형식 문장 일단 먼저 분석해 볼게요. His rude manners. 그의 rude 하면 무례한. 그 무례한 매너가요. made 오형식 동사 만들었다. me 나를요, angry, 목적격 보호,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이거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보호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닙니다. 얘만 빼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I로 뺐죠. 그 다음에, 과거니까는 was made 맞죠? 나는 만들어졌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박스 딱 쳐주시고, 별표 3개. angry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보어가요,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I was made angry. 이 정도 되면 고등학교 예문입니다. 이 정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이미 중학교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는요, 화가 나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 뭐에 의해서요? 그의 무례한 매너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left 하면 leave의 과거형이죠.
오용식의 left의 의미는 뭐가 뭐한

채로 남겨두답니다. 우리는 남겨뒀어. The window, 창문이 열린 채로 남겨뒀습니다. window가 빠져야 되죠. The window, 창문은요, 과거고 수동이니까는 was left, 남겨졌다. 그리고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open,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ias 정도는 생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얘가 아니고 요거예요. 윗문장에서 보어 역할하던 애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소음 때문에 못잔 거야. 밤새 깨어 있었어. 못 빼야 돼요. 목적어 뺍니다. 대의로 바뀌죠. 과거인데다가 대의니까는 were kept. 그들은 유지가 되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죠. 별표 3개. 깨어 있는 채로 유지가 되었어요. 밤새도록요. 그 소음에 의해서요. 그 다음 우리는요. 주어 consider 여기입니다. 7 숫자 7을요. lucky number 행운의 숫자라고 여깁니다.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문장이다, 진짜. consider 5형식으로 쓰면요. 완전 감탄 나오는 제대로 5형식 문장 되거든요. 요게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7이 빠지죠. 숫자 7은요. 현재거든요. 여겨집니다. is considered. 그리고 얘가 그대로 오죠. 행운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bias 같은 거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뭐 쓰고 싶으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보어를 그대로 내려줘야 된다라는 이게 포인트.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우리는요, 불러요. 5형식이죠. 한국의 알파벳을 갖다가 뭐라고? 한글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치. 한국의 그 철자를 한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게 빠집니다. 이 코리안 알파벳은요, 현재형이죠. is called 불립니다. 요거 내려옵니다. 보호가 내려옵니다. 한글이라고 불립니다.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칭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익히라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가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오면서 be given 하면은 그 사람이 주어지다. 그 사람이 지불되다. 말해지다. 보여지다. 무언가를.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 아닙니까? 이 사물이요. 주어지다, 지불되다, 말해지다, 보여지다, 그리고 이제 to 다음에 보통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사물이요.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사지고요. 요리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을 위해서. 요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건 5형식이네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그런 상태로 두어질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다, 불릴 수 있다, 그 명사나 형용사로 이런 패턴이라는 건데, 이 패턴 그대로 익히면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영어로 봐야 됩니다. 문제 풀러 갑니다. 자, 문제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다 풀어보시고요. 저가 픽한 문제, A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쭉볼 건데요. 1번에요. 이거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의미 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 적는 거거든요. 딱 봤을 때, 주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gave, 줬어요. 우리 엄마에게요, 뭘 줬어요? 꽃을 한 송이 주셨습니다.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 4형식 문장, 요거로, 요거로, 이렇게 두개 만들 수 있는 거죠? 나의 엄마는요, 과거네요, was given이네요, 꽃이 주어졌죠? 우리 아빠에 의해서. 중요한 건 얘야. 뒤에 있는 애가 빠져나오면은요, 추가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give라는 애는요, to랑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꽃한 송이가요, was given 괜찮고요. 주어졌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 빠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요. 이거 적으라는 겁니다. 자, 5번 가볼까요?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는요. 5형식이네요. 무려 5형식. 자, 이거 지금 나의 할머니는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4형식이죠, 4형식. 메이크 조심해야 돼요. 4, 5다 되거든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스웨터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사람 빼면 이상하다 그랬죠? 이렇게 조합이 안 좋아요. 스웨터를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이네요. 복수네요. are made. 그리고 for. 메이크는 for이랑 같이 씁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웨터가 만들어지죠? 할머니에 의해서. 그다음 탐은요. 사줬습니다. 나에게요. 도넛을 사줬습니다. 4형식입니다. 근데 사람이랑 by랑 조합이 안 좋아. 그래서 도넛을 빼서요. 과거네요. 도넛 한 개네요. was 돼야 되겠죠. 도넛은 사줬습니다. for를 써야 됩니다. by랑 for 씁니다. 나를 위해서 사줬습니다. 탐에 의해서요. 요렇게 되고 있나요? 또 갑니다. 그녀의 학급 친구들은요. elected 선출했답니다. 5형식입니다. 그녀를 목적어를 그 학급의 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보어입니다. 얘는요. 요거 빼면 돼요. she가 빠져나오면서 과거니까는 was elected 선출되었죠. 요게 그대로 내려오죠. 보어가 학급의 반장으로 반 친구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갑니다. 우리는요 call 5형식 부릅니다. 우리의 national flag 국기를요 태극기라고 부르죠. 목적어 빼야 됩니다. 앞으로 빼고 비동사 현재형이니까는 여기에 맞는 거 써주면서 수동 바꾸면서 보어 예를 내리는 게 핵심. 그래서 우리의 국기는
is called 분리입니다. 태극기라고요.

바이어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B번에요. 수동태 사용해서 문장 완성합니다. 여기에 많은 뭐 단서들이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 제이콥을 위한 생일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니까요. was made 되고요. 이것이라는 거죠. make에 for 붙이라는 겁니다. 제이콥을 위해서요. by me,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6번은요. 자, 제이콥은요. 그 생일 카드에 의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요. 5형식 쓰라는 겁니다. 제이콥은요, 5형식의 make의 수동입니다. 만들어졌어요. 보호해요. 행복하게요. 생일 그 카드에 의해서요. 마지막. 13은 미국에서 불운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13은요, consider 썼죠. 여겨집니다. 보호가 그대로입니다. 불운의 숫자로요, 미국에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4, 5형식. 하지만 이게 이제 고3까지 쓰는 겁니다. 복습 꼭 하시고 우리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뭐 배웠습니까?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수동태 2개 가능하죠. 왜? 목적어 2개니까. 5형식은요, BPP 만든 다음에 위에 있던 그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형태 잘 받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왜 밑에 긴지 알겠죠? 나의 삼촌이요. 줬어요. 나에게요. 테디베어 하나 줬습니다. 4형식 문장 아닙니까? 이것도 주어로 나올 수 있잖아요. 두 개가 나오죠. I was given. 내가 주어졌다. 테디베어 하나가 나의 삼촌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대신에 테디베어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거 봐야 되죠. 테디베어가 주어졌는데요. 나에게 할때 to를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수동태, 동사의 대상,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고, 요렇게 되죠? 동사가 BPP로. 하지만 4, 5 형식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되셨나요?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연습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요 태그로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만날게요. 우리 소통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함께 갈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강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맞이할 인사말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이 도표 안내문 파트가 그냥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찮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듣기 평가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듣기 평가 나중에 해야지, 아,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한두 개 매번 틀리는 친구들은 실전에서도 대수능에서도 그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표 안내문 파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Nothing happens unless you make it happen.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심지어 실수도 마찬가지죠. 뭔가 해야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나쁜 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뭔가 실수나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걸 겪지 않으면 배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뤄내야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다음번에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오늘 선생님이 15개의 지문 한번 문제 풀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가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스킬 기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안내문입니다. 자, 안내문은 뭐만 생각하라고요? 그렇지, 선택지에 있는 우리말 생각하고 일치하는 건지 불일치하는 건지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치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시작할게요. 자, 2년에 한 번 열린다. 자, 그러면 일단 횟수 혹은 이 시기를 나타낸 표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으니 가보겠습니다. 자, Lockwood Snow Festival. 동계 페스티벌인가 봐요. 저희는요, 안내하게 되어서,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몇 번째야? 15번째 annual, 연례의라는 뜻이죠. 해마다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열린다라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발표하고 공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연례의 Lockwood Festival, Snow Festival에 관련된 거니 1번 내용은 땡, 틀립니다. 정답은 아니죠. 자, 열흘 동안 진행된다. 자, 이것도 역시 진행되는 기간, 시간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자, come to festival, 페스티벌에 오셔서 and to enjoy winter activities. 겨울의 활동들을 즐겨보세요. 자, when and where, when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열흘 동안 무슨 소리? 자, 7 days니까 땡, 틀렸습니다. 그리고 장소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죠. 눈 조각 경연에서는 11개 팀이 참가할 것이다. 일단 10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봤더니 항목도 봐야 되겠죠. 눈 조각 경연이요. 조각이란 단어가 sculpture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별 활동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눈 조각 컨테스트 경연대회에 11개 팀이 참여할 것이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자, 우리가 실전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로요. 자, 여기 지금 주차가 가능하다. 파킹 찾아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내용 한번 볼게요. 눈 속에서의 즐거움은 뭐가 있느냐? 아이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만든 터널도, 그리고 눈으로 만든 미끄럼틀도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활동이 나와 있고요. 주차 찾아보겠습니다. Transportation. 교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Parking is not available. 주차가 불가합니다.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혹은 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셔틀버스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항목이 여기 5번 선택지로 나옵니다. 셔틀버스 이용은 무료.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셔틀버스 runs, 운행합니다. 셔틀버스는요, 여기와 여기와 사이를 운영합니다. 지하철역이랑 이 공원 사이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one-way fare, one-way,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걸 우리가 왕복이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round trip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가는 건 편도. 그래서 one-way는 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내는데요. 현금만 받고 1달러 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도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우리가 아까 찾았던 3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13번 도표 문제. 자, 첫 번째 문장은 도표에 대한 설명, 타이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
항목들을 한번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지, 항목들을 정리하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하는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파악해보는 첫 문장 가볼게요. 자, we는 graph는요, 보여줍니다. 비율을 보여주죠. 뭐의 비율?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응답자는 어떤 응답자야? familiar with. 친숙한 응답자요. 어떤 개념에 친숙하려? 봤더니 VR이 virtual reality. 우리가 이거 가상현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VR, VR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VR로 게임도 하고 학습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 자, 여기에 이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과 또 어떤 개념? 뒤에 나오겠죠? Those who, 어떤 사람들, were familiar with. 어디에 친숙한? The concept of augmented reality. AR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그 개념에 또 익숙한 사람들의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국에서요? 하나, 둘, 셋, 넷, 4개국에서 2022년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캐나다, 일본, 스위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VR 그리고 AR의 개념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들의 비율 한번 따져볼게요. For each country, 각각 모든 국가들이 되겠죠? 각각의 국가들에 대해서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 familiar with VR. VR이니까 파란색 bar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이 bar는요, was greater, 더 큽니다. 뭐보다요? The percentag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AR. 증강현실에 익숙한 응답자의 비율보다요. 자, 그러면 77이 70보다 높고, 74가 43보다 높고, 67이 43보다 높으며, 57이 46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든 이 국가에서 VR에 대한 그 개념의 친숙도가 AR, 증강현실보다 더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greater라는 비교급 괜찮다. 우리 비교급, 추상급, 차이, 같나 다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도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The country with 어떤 국가요?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familiar with AR.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VR에서도 가장 높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AR 개념에 대해서도 가장 친숙도를 보이는 게 비율을 보이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장 높은 AR에 대한 그 개념의 친숙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 역시 South Korea, 바로 대한민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 정보 쉽게 우리 패스 할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gap이라고 나와요. gap이 뭐였더라? 맞아요. difference, 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항목에서 또 다른 항목의 차이. 빼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서의 차이가 되겠어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VR and that of respondent familiar with AR. 자, VR과 AR의 그 개념에 친숙한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둘 사이에서의 차이. 그럼 뭐야? 요 갭이 되겠죠?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비율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어디냐? 요 간격이 가장 큰게 어디야? 여긴데? 캐나다. 캐나다 맞죠? 그러니까 3번 정보도 오케이.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In Japan, 어느 나라? 일본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VR. 자, 이 가상현실에 친숙한 응답자의 비율은 가상현실 67인데 이것은 was greater than 60%. 60%보다 더 큽니다. 보니까 60은 67은 60보다 큰게 맞죠? 그래서 4번 정보도 괜찮습니다. 5번 갑니다. The percentage of respondent familiar with VR. 자, 이번에도 VR이니까 파란색 바를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VR에 대한 개념에 친숙한 응답자의 비율과 and that of respondent familiar with AR. 증강현실이라는 AR이라는 개념에 친숙한 그 응답자의 비율이 were lower in 더 낮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국가별로의 비교인 것 같아요. 스위트란드에서 더 낮았습니다. 어디보다? 일본에서보다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있는 표현이 뭘까요? 선생님이 아까 한 10강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respective라는 단어를 그때 여러분 이 단어 꼭 알아주세요라고 해서 똑똑 복화로 빼어드렸었습니다. respective. respect는 존중,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명사의 의미도 있고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respective, IV를 붙이게 되면 각각의, 각자의라는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각각, 각자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각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스위트란드가 일본, 이 Japan보다 더 낮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각각이라고 이야기한 건 VR과 AR의 비율이 각각 둘다 낮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낮아야 돼요. 그죠? 자, 봤더니 67이 57보다 낮은 건 맞는데 43이 46보다 낮지는 않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있는 부분은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정보로 정답이 되겠죠. 1, 2, 3, 4번 다 괜찮았고 5번 정보만 이상하다. 잘못됐다. 특히 각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VR에 해당하는 정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Respectively, 무슨 뜻이라고요? 각각이란 뜻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4번 갑니다. 자, 이번에도 안내문인데 이번에는 X.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자, 일단 participant.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가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봐야 되겠네요. University of Tivoli 대학의 Campus Visit Day예요. 이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면 왜 대학별로 그 앞으로 입학생들 혹은 이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일 체험해보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Visit Day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Do you want to see? 알아보고 싶으세요? If the University of Tivoli is the right fit for you. 이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맞는지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Come to our annual campus visit event. 우리의 해마다 연례 캠퍼스 방문 행사에 오셔서 오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뭘 위해서? For prospective students. 이 행사는 누구?

누구를 위한 거야? Prospective 라고 하면 장래의, 유망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이 학생이 될, 이 대학의 학생이 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캠퍼스 투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이날, 이때, 요일까지, 날짜와 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participants, 참여자 보겠습니다. 몇 학년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third year high school student only 라고 나와 있습니다. only meeting. 그러면 3학년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맞지? 정답은 될수 없지. 입학 절차에 대한 관한 소개가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일정? 그죠? 예,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 나와 있고요. 학생회관의 auditorium, 강당에서 9시 30분에 시작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입학 절차에 대한 내용, schedule, 일정 보겠습니다. presentation, 뭔가 발표가 있대요. 그죠? 뭔가 안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dmission process, 입학 절차가 되겠죠? admission이란 단어가 입학이란 뜻이니까. 자, 그럼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드디어 캠퍼스 투어를 하고요. 오, 무료 점심도 제공이 되나 봐요. 학생 식당에서 제공되는 무료 점심. 그러니까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틀렸네. 답이 아니네가 아니죠? 답입니다.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티셔츠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티셔츠 찾아보겠습니다. 자, 1시, 오후 1시에는 Q&A가 있어요. 이 투어 스태프, 학생 그 투어를 도와주는 스태프와 함께 Q&A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가지고 있는, 이 로고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니까, 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가 will given out as a gift.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도? 그렇지, 4번도 좋아요. 등록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한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school 웹사이트가 나와줘야 되겠죠? registration 보겠습니다. 자, 등록 6시, 오후 6시까지 되고요. 9월 17일 6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웹사이트에서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점심 포함돼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 갑니다. 자, 15번도 역시 안내문인데, 실용문인데, 우리는 맞는 내용을 찾아주겠어. 자, 1번 봤더니 주제. 주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래, 맞아. them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바로 여러분들 관련된 선택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먼저 보죠. 2024 Green Future Webtoon Contest. Green이 들어가면 여러분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 미래, 즉 친환경 미래에 관련된 웹툰 경연대회. 공모전 같은 것들이 됩니다. 2024년도에 일어나는 일인데, 봤더니 theme이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자, 행사 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howcase라고 하면 얘는 뽐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창의력, 그리고 예술적인 talents, 재능을 뽐내보세요. 어떻게 뽐내는데? By creating a webtoon. 웹툰을 만들므로써요. 이 웹툰은 어떤 웹툰인데? That captures your vision of greener environment, cleaner environment.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전에 포착한 그런 웹툰, 그걸 잘 보여준 웹툰을 만들어서, 아, 나 예술적인 재능 이만큼인데, 아, 나 창의력 이만큼인데, 라는 걸 뽐내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me 보시면, renewable energy for the green future. 이더 친환경 미래가 되겠죠? 녹색 미래를 위한 재생 관련,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주제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더라? 농업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농업기술 미래는 잘못된, 정답이 아닌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출품은 제출이 되겠죠? 제출이란 단어가 뭐였더라? 맞아, submission, submit 동사로, 그리고 submission 명사입니다. 출품은 11월 31일 부터다. 11월 November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submission details 보겠습니다. 제출 세부사항이 되겠고. 자, 제출은요, 받아들여집니다. 접수가 됩니다. 10월 1일부터, 그 다음 11월 30일까지,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때까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정보, 답이 되지 않죠. 각 참가자는 두 개의 웹툰을 제출할 수 있다. 역시 submission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었던 정보 다음으로 가볼게요. 두 개의 웹툰을 제출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출은요, 업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웹사이트에요. 각각의 참여자들은요, 허락받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하도록? 제출하도록요. 오직 한 개의 웹툰을
그러니까 두 개는 땡, 잘못됐죠? 그래서 2번, 3번도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답이 아니야. 2등상은 3명에게 주어진

거기 여러분들 차트가 있죠. 그 테이블이 있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상 3명에게 주어지는지, second prize 몇명 주어져요? The number of winners 수상자의 수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 역시 땡. 1, 2, 3, 4번 다 되지 않는데요. 그죠? 5번이 답인가 보겠습니다. 수상자 winners 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한번 볼까요? The winners. 자, 우승자는요, will be decided, 결정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selection, 선정, committee,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and will be announced, 발표가 될 겁니다. 12월 30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의 웹사이트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몇 번?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우승자가 결정된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쭉쭉 갑니다. 자, 도표 문제요. 우리가 지금 계속 두 문제는 실용문 안내문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도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표 문제 뭘 유의하면서? 그치, 비교급, 최상급, 차이, 그리고 여전히 뭐뭐한다,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인지 먼저 볼까요?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 graph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보여줍니다. The share of respondent, 역시 응답자의 비율 혹은 점유율. 원래 share라는 게 공유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 비율에서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점유율, 여기서는 그냥 비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응답자? Who say reading? 뭐가? 독서가요. Is one of their personal hobbies. 그들의 개인적인 취미의 하나라고 말하는 응답자의 비율을요. According to their gender group, 그들의 성별에 따라서요. In 5 countries, 5개국에서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그래프가 되느냐?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23, 2023년도에 수행이 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사가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female이 핑크색, 붉은색 바가 되겠고, 메일은 남성은 파란색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일, 멕시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쭉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책 많이 읽을까나? 아, 독서를 취미의 하나로 말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한국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그죠? 네, 그걸 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그래프에 보여지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스페인,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장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간다 얘기했으니까 스페인은요, had the largest, 가장 큰 비율입니다.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성에 있어서요. 여성 58로 가장 높은 거 맞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아요. Who said reading was one of the hobbies, which is was 58%도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1번 좋아 좋아 답은 아니에요. The gap 나왔습니다. 차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뭐와 뭐의 차이인가 볼까요? Between the share of the female 여성들의 그 비율과 and that of male 남성들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들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자신들의 취미로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 여성과 남성들의 그 비율의 차이가 자, 그러면 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더 큽니다. 나라별로 어디가 더 큰지 보겠습니다. 자, 멕시코보다 독일이 더 큽니다. 멕시코보다 독일이 그 차이가 더 크다? 딱 봐도 더 크지 않아요? 그죠? 계산을 해도 얘는 10이고, 얘는 20이고, 이렇게 되니까 훨씬 10 정도 2배 가까이 이게 높은, 2배가 높은 바로 독일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보도 괜찮아요. 답은 아니죠. 3번 가겠습니다. The share of male, 남성의 비율입니다. 자, 리딩을 자신의 취미로 한 멕시코에서 비율. 자, 멕시코에서 남성의 비율 41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which was smaller, 41이라는 수치는 더 적습니다. 이 수치는요. 뭐보다 더 적게 되냐? Tha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그것, 다시 말하면 미국의 남성의 비율, 30보다 더 적습니까? 더 맞는데요. 30보다 41이 더 큰 게 맞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 정답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 마저 볼게요. The share of female, 여성입니다. 자, 여성의 비율, 독서를 자신의 취미 중에 하나라고 말한 미국의 여성의 비율이 그럼 44가 됩니다. 44는요, was larger, 더 큽니다. That in South Korea, 한국보다요. 자, 30이 25보다 더 큰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4번 오케이. 우리 답은
이미 구했습니다. As for South Korea, 자, 대한민국의 경우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자신들의 취미로 독서를 뽑은,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was the smallest, 가장 적었습니다. 가장 작았어요. 이 국가들 가운데서요. 그래프에 보여지는 국가들 가운데서. 그것도 각각의 성별에 따라서 각각. 자, 그러면 모든 성별을 다 통과, 두 개의 성별과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한국이 가장 적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spectively도 괜찮고 smallest도 괜찮죠. 그래서 5번 정보도 오케이. 답은 아닌 3번이 정답이니까 체크해 줬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정보 잘 확인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Summer job at Wildlife Rescue Center라고 나오네요. Rescue Center, rescue가 구조라는 뜻이에요. 누굴 구조하는 거야? Wildlife, 야생 동물, 야생 생명들을 구조하는 센터에서 여름 동안 일하는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기 Mount Donovan이라는 곳으로부터 구조된 동물을 돌본다. 바로 여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We are looking for, 저희는 찾고 있어요. Summer workers, 여름 동안 일할 그 일꾼들을 찾고 있죠. Who will take care of, 돌볼 사람들입니다. 누구를요? 동물들을요. 이 동물들은 rescued, 구조된. 얘가 구조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서 구조된이라는 의미를 만든 거예요. 이곳에서 구조된, 그러니까 1번 정보 맞죠? 정답은 아니야. 우천시라는 게 뭐야? 비가 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우천시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Rain, rainy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 나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간대 나와 있고요. On rainy days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자, 우천시에는요. Working hours may change. 일하는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2번 정보도 맞아 맞아. 3번 보겠습니다. 18세 이상만 이라고 얘기했으니 자, 18 and over 어때요? 괜찮죠. 자, 18세 이상의 나이가 있는 사람만 can apply,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requirements,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requirements는 잘 받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동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봤어요. 보고서라는 단어가 report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task, 업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reparing food for animals, 동물들에 대한 보고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물 한번 표시를 해봤더니 동물들을 위한 음식도, 먹이도 준비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먹이는 역할도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And writing reports about animals, 여기도 동물이 나오네요. 동물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번 정보도 맞아요. 답은 여전히 안 해요. 그죠?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summer workers, 이렇게 여름철에 일하는 여름 근무자들은요. will get training, 훈련을, 교육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caretakers, 우리가 우리의 돌보는 사람, 뭐 사육사들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Free shuttle bus service, 무료 셔틀 서비스, 버스 서비스가 will be provided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마지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 맞는지 여러 개의 정보가 나올 때 다 모든 정보가 맞나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5번 정보, 5번 선택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 learn more about the summer job, 그 여름철에 하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요. 우리의 웹사이트 이곳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17번 내용 괜찮죠? 자, 5번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이것도 일치하는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LCU Geography Field Trip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일 동안 진행된다 봤더니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날짜가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자, Lions Fork City University라는 이 곳.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Geography Field Trip이요. Geography, 지리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리, 현장 학습? Trip이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여행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걸 우리가 Field Trip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Lions Fork City University는요, is offering, 제공하고 있습니다. Warm Bay라고 아예 딱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6월 17일 하루 동안에 지질 현장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is one of the finest field trips in the country.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그 현장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일 동안 진행된다. 일단 답은 아니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Participants 보겠습니다. 참여자들, first year students. 1학년 학생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보니까 majoring in geography. 지리학, geography는 지리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만요. 그래서 지리학, 지리 현장 학습 이렇게 보니까요. LCU 대학에서 주최하는 바로 지리 현장 학습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지리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 모든 전공도 아니고 모든 학년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A 코스에서는 A와 B 코스가 거기 표 안에 나와 있죠. 자, Lions Fork Beach 해안의 특징을 조사한다. 해안이 뭐예요? 맞아요. 뭐 beach, coast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봤더니 coastal features 해안의 특징을 조사하는 건 바로 무슨 코스야? B 코스가 되는데 그럼 A 코스에서는 뭐하니? 경관을 탐험합니다. 이곳에 이 하이킹을 하면서 이 산을 하이킹을 하면서 경관을 탐색하는 거 탐험하는 게 바로 A 코스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참여하는 그 비용, 참여 비용은 1인당 $70가 되겠고 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번도 일단 잘못됐고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이 맞는 정보가 되겠죠. 자,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딱 이메일만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겠어요. 자, email, how to apply. 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Email the application to geography. 여기로 보내주세요. 맞는데요?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봤더니 or 아니면 drop it off. 그것을 놓고 가십시오. 그냥 방문해서 놓고 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로 와서요? The department office. 그 부서 사무실로 오셔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eadline. 마감일이 주어져 있고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이곳으로 연락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5번의 정보는 역시 잘못됐습니다. 이메일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8번은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괜찮죠? 19번 갈까? 우리 거의 절반 왔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도표 문제, 역시 우리 만나게 된 도표 문제, 뭐에 대한 도표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 자, 대부분은 이렇게 응답자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응답자의 비율인데, 5개국에서요. 여기 보니까 아일랜드부터 독일, 덴마크, 핀란드, 그 다음 일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응답한 사람들은요.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때때로 피하거나 아니면 자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때때로 피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주 피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때때로 혹은 자주라는 일단 빈도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피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혹은 자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뉴스를 피하는 그 비율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뉴스를 적극적으로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때때로 이따금씩인지 자주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연도는 지금 연두색, 파란색, 붉은색이 2017, 19, 22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연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 적은 수치로 간다고 이야기했죠. 자, 어느 나라부터 나온지 보겠습니다. For each of the 3 years, 각 3개 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3개 해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아일랜드가 보여줍니다. 보여줬어요. 뭐를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응답자의 비율이죠. 뒤에 있는 내용은 뭐야?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graph에는 그 국가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뉴스를 피하는, 때때로 혹은 빈번하게 피하는, 자주 피하는 이런 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아일랜드 1번 정보 괜찮아. 맞아. 2번 보겠습니다. In Germany, 독일 갑니다. 독일에서는요, 응답자의 비율인데, 자, 때때로 혹은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피하는 그 비율이 was less than 30% in each of the 3 years. 3년 동안 각각, 즉, 매해 3년간 여기 있는 30% 이하였다. 자, 그러면 각각의 3년 동안 30 이하였다. 29 가장 높은 수치로 30 이하가 되니까 맞는 정보가 되겠죠? 2번도 좋아. 3번 덴마크 갑니다. 자, 덴마크에서는요.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news in 2019. 자, 2019년도니까 파란색 바가 되겠고 덴마크였으니까 15가 됩니다. 자, 이 15라는 비율은요. was higher than
더 높았어요. And that in 2017. 2017인 14보다는 높았죠. 맞아요. 그리고 뭐보다는 낮았어? 2020년도에 20보다는 낮죠. 맞는데요. 그죠? 그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보다는 높고 나머지 하나보다는 낮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Finland. 그렇지. 순서대로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자, 핀란드에서는요.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19년도니까 17이 되겠습니다. 이 17이라는 비율은요. was lower. 더 낮았습니다. 뭐보다요? 여기 2017년도의 그것보다 2017년도 18이라는 수치보다 더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더 낮은 이 18보다 낮은 게 바로 17이라는 비율이 되겠고, 그리고 이 비율은 was also true. 어디에도 사실이 됩니까? 이렇게 낮았던 비율은 어디에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9년도와 몇 년도를 비교하면 돼요? 17년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19년도와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역시 더 낮아요? 얘가 더 높은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also true라는 부분이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 갑니다. 자, 1번, 마지막 국가입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did not exceed, 뭐 하지 않았어? exceed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똑똑복하에 넣어드렸던. 그렇지, 초과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비율이 15%를 능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다15 이하가 되겠죠? 자, in each of the 3 years, 역시 3개년, 이 3개의 해에서 각각 15라는 비율보다 다 낮았기 때문에 5번 정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까 골랐던 것처럼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반복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뻔히 아는 정보야. 그래서 우리는 국가, 수치, 그리고 연도, 이걸 생각하시면서 해당하는 숫자만 생각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Turtle Island Boat Tour에 관련된 거예요. Turtle 거북이요. 거북이 섬인가 봐. 거북이 섬에서 보트 투어를 하나 보지?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주말에는 하루에 두번 운영된다. 자, 주말 운영. 운영이 주말이 뭐야? Weekend. 그죠? 그리고 평일은 weekdays. 주중. 그죠? 그러면 주말과 주중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소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북이 섬 보트 투어. 가보고 싶은데. The fantastic, 환상적인 거북이 섬의 보트 투어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To the beautiful sea world. 아름다운 그 바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our time이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weekdays, 평일에 나와 있고 주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말은 몇 번? 두 번에 걸쳐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하루에 두번 운영된다? 맞는 정보. 그래서 답은 아니지. 자, 각각의 투어는요,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4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투어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이 나옵니다. 17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age 17 나옵니다. 티켓은 부킹 볼게요. 자, 티켓과 그리고 예약에 대한 거. 각각의 투어는 1인당 50달러가 되겠고요. 오직 17세 이상의 and over라고 얘기했으니 17세 이상의 사람들만 can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당일 예약, 예약이 뭐야? 방금 전에 봤던 book, booking 아니면 reservation 이란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당일에, 그날에. 자, bookings. 예약은요, must be completed,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No later than, 늦어도 2일 전에는요, 어떤 2일 전? The day of the tour. 그 투어 날에 적어도 2일 전, 늦어도 2일 전에는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일 예약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발 시간 이후에는 환불. 환불이 영어로 뭐야? Refund. 좋아요. 자, 환불 불가한지 보겠습니다. No refunds after the departure time. 출발 시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역시 맞는 정보가 되겠고요. 전문 다이버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활동이 있다. 스노클링 가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해석하고 갈게요. 각각의 투어 그 규모는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참여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즈, 스노클링 활동 있습니다. 자, 전문 다이버와 같이 하고, 그리고 열대 물고기들한테, 열대어들한테 먹이도 줄수 있는 활동도 있나 봐요. 진짜 재밌겠다. 그죠? 먹이 주면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여기 탐색을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탐색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이트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원하면 이곳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당일 예약 가능하다는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자, 21번 정보는 맞는 내용을 찾아볼게요. 타이틀이 뭐예요? Eastland High School, 고등학교예요. 이스트랜드 고등학교의 2023년도 비디오 클립, 영상 클립. 이게 뭐야? 그냥 영상의 영상. 그지? 영상 컨테스트, 공모전입니다. 1차는 내용, 출품작의 주제. 자, 이제 주제 뭐였지? 그렇지, them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theme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바로 나오네요. theme, guidelines. 지침에 대한, 안내 지침에 theme이 나와 있는데, 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 읽어보지 않아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정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shoot and share, shoot. 쏘다라는 뜻인데요. 뭘 쏠까? 봤더니, 아주 여러분들의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들을 슛 하시고 공유하세요.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공유를 해라라는 의미니까 이때 슛은 촬영하는 거겠죠? 찍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들을 촬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유를 해주십시오. 자, 누구와 함께하는 정말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이에요? 요 teachers and friends, 여러분들 친구와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찍어서 공유해 주십시오. 자, 안내 지침, 주제는 바로 뭐야? Joyful moments. 아주 기쁜, 즐거운 순간들입니다. 어디 내에서요? Our growing community. 우리의 성장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즉,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학교 생활의 정말 재밌는 순간들. 그죠? 즐거운 순간들을, 찾아서, 촬영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바로 주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 정해져 있으니까, 아웃이 되겠죠? 2번. 한달 동안 동영상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기간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Submissions. 제출은요, will be accepted. 접수가 될 거예요. From December 1st.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 14일까지요. 자, 그러면 한달 동안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2번 정보도 땡! 틀립니다. 출품할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3분 이상 안 돼?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영상의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출은요, should be uploaded.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저희 학교의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비디오 영상, 영상의 길이는 cannot exceed.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넘다, 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3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맞는 내용이죠. 3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앞에 두 개의 정보는 잘못됐고 맞는 정보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품작은 학생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내용 한번 볼까요? Entries, 얘가 출품입니다. 출품작들이에요. 출품작은요, are limited,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per student, 얘 per라는 게 뭐뭐 당이란 뜻이죠. 학생당 1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두 개로 제한된다? 아니, 딱 하나만 내라고 이야기한 거야. 4번도 땡. 학생회가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아, 쌤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그럼 학생회가 뭘까요? 일단 student라는 단어가 나오긴 할 거고 학생회는 여러분 student council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prizes 수상으로 가볼게요. 1등상은요, 오, 100만 원 상품권. 2등상은요, 50만 원이 아니죠. 100달러 상품권, 50달러 상품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상작은요, 이 수상된 영상은 will be posted, 게시가 될 거예요. 우리 학교의 앱에, 애플리케이션에 게시가 될 겁니다. 자, 이 수상을 받는 우승자는요, will be chosen, 선택이 될 거예요. 선정이 될 겁니다. By the school art teachers. 학교 미술 선생님들에 의해서 된다는데요. 그죠? 학생회는 안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5번도 땡. 맞는 정보 아까 우리가 골랐잖아.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excee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초과하다, 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어는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몇 번? 22번의 도표 문제로 갑니다. 아, 여기 보니까 college enrollment라고 나옵니다. enroll이란 단어가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학 등록에 관련된 비유를 나타냅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표에 이 단어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round라는 단어가 올림하다, 반올림하다라는 뜻이야. rounded. 그러니까 반올림이 된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 퍼센트가 정말 딱딱 이렇게 수로, 정수로 딱딱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을 해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able above, 위에 있는 표는요, shows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대학의 등록 비율을 보여줘요. 몇 세에서 몇 세? 18세에서 24세. 그리고 어디에서? From rational, ethical, ethnic group.
인종과 그리고 민족 집단, 다섯 개의 인종과 민족 집단에서요. 여기 미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도는 2011, 16, 2021년도 각각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아시아인, 그리고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미국 인디안 그리고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의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여주는 게 압도적으로 뭐예요? 에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간다 얘기했거든요. 자, 이 도표에서 대한 설명은 뭐를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부터 선택을 했는지. Among the five groups, 다섯 개의 그룹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서 Asians, 아시아인들이 가장 높은 수치죠. 자, exhibited, 보여주었습니다. The highest college enrollment rate, 가장 높은 대학의 등록률을 보여줬죠. 자, with more than 50% in each year listed in the table. 각각의 그 테이블에 그 해마다, 각 해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여줬다. 자, 50보다 높죠? 높죠? 높죠? 맞습니다. 1번 정보? 오케이. 좋아요. 자, whites로 갑니다. 자, 이제는 위로부터 순서대로 가나 봐요. 그래서 백인 가보겠습니다. 백인은요, were the second highest in terms of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among all the group in all 3 years. 이각세 개의 해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게 Asian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높은지 보세요. 그치? 다른 애들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아시아인들보다는 낮고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로 높은 거 맞고, 역시 두 번째로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정보는 맞아요. 앞에 있는 건 맞습니다. 뒤에 것까지 봐야 되겠죠? While the rate dropped below 40% in 2021. 2021년도에는요,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봤더니, 그치, 여기까지는, 16년도까지는 40% 이상이었는데, 2021년도에 38%로 40% below 아래로 떨어진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정보 둘다 확인한 거 오케이.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of both blacks and Hispanics. 자, 둘 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lacks and Hispanic 둘을 보겠습니다. 자, 이 블랙과 다시 말하면 흑인들과 그리고 히스패닉의 대학 등록 비율이 were higher than 뭐보다 더 높았어요? 35%보다 더 높았대요. 자, 각각 35보다 높은 거 맞나요? 아닌데? 그죠? 네, 35%보다 높은 거 맞지 않는데? 근데 봤더니 연도가 나옵니다. 2011년도와 2021년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35%보다 높은 거 맞고요. 맞죠? 2021년도에. 2021년도에는 35%보다 높지 않은데?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네. 3번이 앞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럼 나머지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확인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2011년도와 2021년도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40%보다는 낮아요. 뭐다 40%보다 낮은 건 맞는데 높은 건 40%보다 35%보다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치?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이 잘못됐어. 2021년도에 히스패닉에 대한 비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해석이. 자, 4번 볼게요. Among the years displayed in the table, 표에 보여지는 그해 가운데서, 세개해 가운데서, 2016년도는 가운데 있죠? 자, 2016년도가 the only year, 유일한 해입니다. 뭐, when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Hispanics, Hispanic의 대학 등록률이 was higher than that of blacks. 흑인들보다 높은 유일한 해입니다. 일단 높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봤더니, 이땐 더 낮네. 이때도 더 낮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2016년만 유일하게 높은 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좋아. 우리 이미 답은 골랐잖아. 몇 번으로? 3번으로. 5번 정보도 맞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In each year, 해마다요. American Indians and Alaskan Natives.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Show the lowest college enrollment rate.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거 맞죠? 그러니까 lowest라는 단어 괜찮습니다. lowest. 괜찮죠? 그래서 3번 역시 정답이 맞았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rushwood National Park Tour Program에 관련된 내용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봤더니 자원봉사 안내자가 동행한다. 여기 volunteer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Brushwood 국립공원의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자, walking in nature, 자연에서 걷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뭐 하는 거? 체력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즐기세요. 무료 이 공원에서의 산책을 누구와 함께?
우리의 자원봉사 가이드와 함께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 맞습니다. 1번 좋아요. 주말에 진행된

볼까요? 예, 나머지 정보 확인하시고요. 자, 걸으면서 뭘 감상할까? appreciating,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그리고 숲의 그 소리들을 감상하면서 정말 이 산책을 가이드와 함께 즐겨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말 이용 대리지 보겠습니다. 자, detail, 세부사항인데요. 언제 열어요? 운영이 돼요? weekdays입니다. 주중이 돼요. 주말에 운영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월에서 11월까지 편안하게 걸으세요. 어딜 따라서? 길을 따라서 1시간가량 약 3km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룹은 15명에서 20명, 가이드당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한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등록은요, QR코드를 스캔해서 그리고 그 투어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캔해서 신청한다? 맞는 정보가 되겠죠? 우리 이미 답은 찾았어요. 각 참가자에게 물이 한 병씩 제공될 것이다. 자, bottle of water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나오네요. note, 공지사항입니다.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이 will be provided, 제공이 될 거예요. 각각의 참가자들에게요. 그 다음, 12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must be accompanied. 여러분들, accompany가 뭘까요? 원래 Y로 끝나는 걸 I로 고치고 ED를 붙인 거죠. 맞아요.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고 동반이 돼야 됩니다. 어른에 의해서요. 자, 투어는요. May be cancelled. 취소될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그치. 뭔가 날씨의 여건이 안 좋으면 당연히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날씨가 험해. 근데 무슨 쉽게 편안하게 산책을 하겠어요. 그죠? 자, 질문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라는 5번의 정보도 맞고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진행된다라는 평일에 진행되는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4번도 갑니다. WGHS, Geography Photo Contest. 이번에도 Geography가 나왔네요. 자, 지리에 관련된 사진을 찍는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First라는 단어가 나오려나? 봤더니 first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열 번째인데요. 열 번째 제10회 연례 행사 annual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럼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역시 틀린 정보가 되겠죠. 우린 맞는 거 찾겠습니다. 1번 땡이요. The event you've been waiting for all this year.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기다려왔던 그 행사가 is finally here. 마침내 여기 있습니다. Please join Woodgate High School's 10th Annual Geography Photo Contest. 이곳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안내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참가자는요, should the use the theme of the beauty of the beauty of river crossing our city. 우리의 도시를 가로지는 강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출품 사진에 대한 주제가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역시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0MB 크기의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submissions are limited. 제출은 제한이 됩니다. 1인당 하나의 사진이고요. 오, 50MB를 더 넘으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MB는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3번도 땡. 답이 아니죠. 투표는 일주일간 실시된다. 투표라는 단어가 뭡니까? vote, voting 이란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일정 중에서 voting 보시면 여기 11일부터 13일, 11, 12, 13, 3일 동안입니다. 봤더니 일주일과 틀렸지. 그치? 그 4번도 답은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정한 사진들이 전시가 될 것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notes, 공지사항이죠. The top 10 photos selected by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선정된 상위 10개의 사진이 will be exhibited.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보 몇 번? 그렇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나온 정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곳, 이 지리 선생님의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세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도표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봤더니 굉장히 많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인지 볼게요. Win and Graph는요, 보여줍니다. Share, 점유율, 비율을 보여줍니다. EU, 유럽연합이죠. EU 28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ourism. 관광에 참여한 이 인구, EU 28개국이 되겠죠. EU 28의 인구, 사람에 대한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도에 연령별로, 그리고 어떤 항목에? 목적지 항목으로요. 목적지 봤더니, domestic, 국내를 여행하냐? 아니면 국내냐, 외국이냐?
아니면 외국만 이용하냐, 아예 여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어느 행으로 가는지, 즉 데스티네이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나이대,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The share of people and the no trips. 아예 여행 안 하는 거야. 이게 노란색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은 was over 30% in each of the

되고 좋습니다. 2번,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outbound trips. 국외로 나가는 거죠? Outbound trips only요. 그럼 국외 여행만 하는 겁니다. 바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요 표시, 15부터 7까지 나와 있는 표시예요. 자, 이것은 higher, 더 높습니다. 이제 연령대로 가겠죠? 자, 연령대 15점입니다. 25, 25에서 34살 사이에 있는 그 그룹의 비율은 더 큽니다. 더 높습니다. 자, 35에서 44는 바로 다음 비율이 되겠죠? 11.8보다 더 큽니다. 더 큰 거 맞죠?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몇 번도? 2번도 좋아. 3번, 35세, 44세 가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연령대예요. 자, 이 연령대에서는 the percentage of people and the domestic trips only. Domestic trips는 초록색, 연두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4.2예요. 이 category는요, was, 그러네, 34.2%. 34.2%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그냥 수치만 읽어준 선택지가 되겠네요. 3번도 좋아요. 4번,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domestic and outbound trips. 이번에는 국내 외국 둘 다 국내외 여행이 되겠죠? 이 항목은 was lower, 더 낮습니다. 자, 국내외 다 둘 다는 파란색입니다. 45세에서 54, 45에서 54, 23.3. 자, 이 수치가 더 낮습니다. 뭐보다 낮아요? 45에서 54. 45에서 54, 요거 지금 했죠? 그죠? 연령대 누구랑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연령대? 다음 연령대인 55에서 64의 비율, 22.5보다 더 lower, 낮습니다. 맞아요? 더 큰 수치인데?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일까?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in the 65 or over age group, 65세 이상이죠. 자, 이 65세 이상의 그 연령대에서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no trips, 아예 여행 안 하는 52.6%입니다. 이 영역은 more than 50%, 50% 이상 맞죠? 그러니까 역시 5번 정도도 괜찮은, 답은 아닌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도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6번 갑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관련 없는 거 봤더니 Sierra Basketball Day예요. Sierra의 농구 날, 농구를 하루 동안 하는 그런 캠프, 일일 캠프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Experts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루 농구하는 이 캠프가요. 농구 하루 동안 하는 이 일일 캠프가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하죠. 10대들에게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셔서 배우세요. 다양한 기술들을 누구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1번 정보 좋아요. 초급자, 뭐지? beginner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beginners only. 그러니까 13세에서 18세, 그리고 초급자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한 정도 딱 좋습니다. 팀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맞죠? 그러니까 3번도 좋고요. 자, 나머지 정보도 보시면 free throw shooting contest, 자유투죠? 자유투 대회가 4시부터 5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맞고.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은 뭐래요?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건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팀 경기는 오후부터 시작된다. 답이 없나 봤더니 잘못됐네. 그치? Skill drills. 기술을 연습하는 게 오후 1시부터고 팀 게임은 2시부터 2시 30분부터 3시 30분입니다. 시간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활동별 시간이 지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체 내용 26번까지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여러분들 잘 소화하실 수 있었죠? 많이 어려운 단어 없었고 계속 반복적인 단어들 그리고 특히 도표 문제에서는 역시 비교급, 최상급 이게 어떤 비교, 어떤 비율이 다른 비율권보다 더 높다, 낮다. 여기서 대부분 답이 갈린다라는 거,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의 똑똑고가 단어는요, appreciate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얘가요, 여러분, 진가를 한다. 즉, 가치를, 그 가치의 진가를 인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고마운 일을 해줬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진가를 인정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술작품이나 미술작품 따위를 우리가 그 진가를 인정한다는 건 감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ppreciation, appreciative라는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도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상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0: 진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디야?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도표 안내문, 정보찾기 문제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른 정보찾기 문제, 사람의 일생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 정보찾기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쭉 풀면서 확실하게 점수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목소리)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또,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오래
0: 언제 일어나서 가세요?
1: 제가 6시 클래스라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 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에.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안 돼. 예. 네,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옷도 없어요.
0: 없는데
1: 예,
0: 그냥 무조건 잡는 거.
1: 예.
0: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저 진짜 그렇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0: 그렇죠.
1: 처음엔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1: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

0: 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Right.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 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오.
0: 와, 이것도 무섭죠?
1: 먹으면 나중에 화장실에서
0: 아, 그렇군요.
1: 다 배출하시면 됩니다.
0: 배부른 거군요. 그냥 알겠습니다.
1: 물 드시는 거죠, 뭐. 예.
0: Alright.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0: 오케이. 네,
1: 슬기롭게.
0: 도전!
2: What's wrong?
1: Who are you?
2: I'm your swimming teacher.
1: 아, swimming teacher?
2: Yes.
1: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2: In English?
1: 응?
2: English, English swimming teacher.
1: 아, English
2: yes.
1: swimming teacher?
2: Yes.
1: 아, 처음 뵙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my head,
2: yep.
1: head and, 그, 저기, push the water.
2: Push?
1: 응. 그, 그, 저기.
2: I'll put it in the water?
1: Yeah, yeah, yeah.
2: yeah.
1: Yes. I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2: Listen, 응. don't worry. 응? I'm holding you tight.
1: 아, holding?
2: Don't worry.
1: 네?
2: I'm holding you tight.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2: 오케이?
1: 아, 아휴.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2: What's the problem?
1: 응?
2: Now, another problem?
1: Yeah.
2: What?
1: I have a problem.
2: Okay.
1: 그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오, 끔찍해.
2: Like in your mouth.
1: Eat this drink this water.
2: No, no, no. Listen. 응.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아.
2: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Hold.
2: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1: 그럼 숨을 언제 쉬죠?
2: Another problem?
1: 네.
2: What?
1: 그 hold 말고 후 하는 거 언제? When?
2: Just
1: when?
2: do it.
1: 응?
2: Just do it.
0: 네. 자, 오늘 네. 내용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0: 아, that's right.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1: 어허.
0: 완전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죠,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0: 자, 한번 나눠볼게요.
1: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0: 여기서
1: 물 아래에
0: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1: 네.
0: 한 번 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래요.
0: I'm
1: scared까지.
0: 그렇죠.
1: 아, 나 무서워요.
0: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1: 아,
0: 그렇죠?
1: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머리니까요.
0: 머리.
1: 네.
0: 어디에? Under water.
1: Water.
0: Okay.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1: Yes.
0: That's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1: 두려운 감정?
0: 두려운 거예요. 너무
1: 네.
0: 무서워요, right?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0: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1: 네.
0: 이런 식으로 I'm scared,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1: 네.
0: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1: Yeah.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1: 예.
0: 여러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1: Uh-huh.
0: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1: Talk
0: to,
1: with.
0: 아, with 써도
1: 네.
0: 돼요. 근데 to를 던져요.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1: I'm scared
0: to
1: talk to her.
0: 그렇죠. Oh,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쵸?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Yeah.
0: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난 그들 보기가 무서웠어.

0: 막 이러면서.
1: 아, 보는 거요. 만나는 게 아니고.
0: 왜요?
1: 예. I am scared.
0: 어, 과거형으로?
1: I was scared to.
0: 그들을 보는 거?
1: See them.
0: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1: 예, 예, 예.
0: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1: 그쵸.
0: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오. I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그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아,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음흠.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긁은 적 있거든요.
0: 오.
1: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0: see my mother.
1: 예.
0: 바로 적용됩니다. 와. 이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1: 예.
0: 이렇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1: 예.
0: 아,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죠.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아래로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1: above
0: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
1: 멋있어.
0: 걱정 마.
1: 어머.
0: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1: 아,
0: 선생님.
1: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0: 아.
1: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막
0: 짝사랑하고
1: 프로포즈 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0: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1: I'm holding you tight. 어?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0: Yes.
1: 와,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0: 예, 이거
1: 사실 한국말로 걱정 마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0: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1: 예, 예.
0: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1: 맞아요.
0: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1: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0: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1: 예, 저 연마식으로
0: 좋아요. 워리워리 돈워리
1: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0: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Yeah.
0: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입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So worry,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1: Worry. Worry.
0: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hold가 잡는 거죠.
0: 맞아요.
1: 응.
0: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1: held.
0: held?
1: 예.
0: PP형은 뭘 것 같아요?
1: hold, held, held.
0: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1: 오.
0: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1: tight.
0: tight가 뭐 한 거예요?
1: tight가 우리 왜 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tight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0: 맞아요.
1: 꽉 조이거나
0: 뭔가
1: 그쵸.
0: 맞아요. 네.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네.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 있지 않나요?
1: 그쵸.
0: Okay,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1: 잡고.
0: Yes, there you go.
1: 안정감이 so, 들 수밖에 없네요.
0: That's right. Alright, so tight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1: 네.
0: 이런 거 할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1: 어.
0: 나를 꽉 잡아라.
1: 꽉 잡아. Hold me tight.
0: 그렇죠. Hold me tight.
1: 아, 이거 우리 소찬이었네 언니 노래요.
0: 아.
1: Hold me tight.
0: 아.
1: 이런 노래 있어요.
0: 뭔가 어디서.
1: 에이, 에이, 노래 저. 노래 제목인가 뭐 그래요.
0: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 될 수도
1: 아.
0: 있어요. Okay. So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1: 밧줄? 밧줄? 로프?
0: 로프, 그죠?
1: 왜?
0: 로프.
1: 로프.
0: 로프.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1: Hold the rope tight.
0: Beautiful. 이렇게 해서 tight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1: Hold me tight.
0: Hold the rop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1: 내가 수영 선생님입니다.
0: 아, 선생님입니다.
1: 예.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0: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1: 뭐죠?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아, 그러니까.
0: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0: Right.
1: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0: 그런 걱정 때문에.
1: 예. What if I in some water by mistake?
0: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1: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Alright.
1: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0: 덩어리로?
1: 예.
0: 오케이.
1: What if를 끊고 보면은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0: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1: What if? 그러면.
0: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그러면,
0: 내가 뭐 하면?
1: 아이, 조금의 물을.
0: 뭘 하면?
1: 삼키면.
0: 그렇죠.
1: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이잖아요.
0: 그렇죠.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 하진 않죠.
1: 그렇죠. 근데 삼키다.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0: 오, 근데, you know this.
1: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0: 아, 드링크요?
1: 네.
0: 드링크는 뭐예요?
1: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0: 아, 음료수죠.
1: 네.
0: I don't know. Just, you know.
1: 아이, 근데 드링크.
0: 많은 분들, 잠깐만, 이거 뭘 써야
1: 그쵸?
0: 되지?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1: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0: 드링크죠.
1: 드링크 맞죠?
0: 맞습니다.
1: 그럼 드링크.
0: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1: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Drink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0: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1: 아유.
0: 아유, 최근에
1: 일찍 갈게요. 최근이가 속상해요.
0: 단이요.
1: 나 가요.
0: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좋았어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1: 확신이 안 서요.
0: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0: 아, 그래도요.
1: 예.
0: 자, 보세요. 드링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죠?
1: 아.
0: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없지만
1: 약간 thirsty에서 마시는
0: 그렇죠?
1: 느낌.
0: 그렇죠.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드링크한다 할 때는 드링크로 가능하겠죠.
1: 예.
0: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죠?
1: 물에 빠졌을 때
0: 물에서 빠졌는데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1: 마침 목마른데 잘 됐네.
0: 잘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꾹꾹 들어가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so swallow는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 실수로.
0: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1: 이야, 근데, 너무 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0: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1: 야,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어떻게.
0: 나 그 케이크 떨어뜨렸다?
1: I
0: 실수로.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1: Fell down.
0: Fell down.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
1: Oh,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By mistake.
1: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0: 일부러요? 아, 그러니까 웃기려고.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뭐 아프지는 않을까요?
1: 저 많이 해요.
0: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1: 네.
0: 삼키는 거예요, 물을. 근데 실수로.
1: 어허.
0: 근데 문장 처음에 모르셨겠어요.
1: What if?
0: What if? Mm-hmm.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1: 그죠.
0: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 아~
0: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뭐 하면 어떡하지?
0: 네, 항상은 아니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1: 예.
0: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1: 아.
0: 저 평소 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부터 출발했죠?
1: 예.
0: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no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0: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1: 허락을
0: 하는 거죠.
1: 허락을 안 하면. What if 마유 says no?
0: 그거예요.
1: 와!
0: What if Mayu says no?
1: Oh.
0: You know what I mean? So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1: Make a mistake?
0: Make a mistake.
1: Wow.
0: 이게 실수하다예요.
1: 응.
0: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1: Oh, what if I make a mistake?
0: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러면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1: Okay.
0: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아요.
1: 해야 돼요, 진짜로.
0: 네. 네.
1: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으로 할게요. 우리 또
0: I'm fine 막 이거요?
1: 예.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0: 오케이.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1: 예.
0: You'll be fine.
1: 오. 뭐,
0: you'll be okay.
1: Okay.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1: Yes.
0: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지 않아요?
1: Hold your breath?
0: Yes.
1: Uh-huh.
0: Alright. Hold one's breath.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1: 잡아.
0: 잡는 예.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자,
1: breath.
0: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1: Breath. Breath.
0: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숨 참을 수 있니? 너 숨 참을 수 있어?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그렇죠.
1: Oh.
0: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1: 예.
0: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1: 아니죠.
0: 안 되는 겁니다.
1: 오.
0: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숨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1: 오.
0: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오케이, 오케이. 굿, 굿.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뭔가 요가를 하거나
1: 그렇죠.
0: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1: 근데 30초 참는
0: 아,
1: 요가는 못
0: 그런 요가는
1: 봤어요.
0: 없죠. 아, 알겠습니다. 아, 3초로 할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Seconds.
0: Okay.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1: 네.
0: 그 중에 이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1: Catch one's breath.
0: Okay.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를게.
1: 네.
0: 숨을 좀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1: 네.
0: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예.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1: You'll be okay보다.
0: You'll be fine. You'll be fin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하고 있다거나 막
1: 네.
0: 친구가 그랬다던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1: 예.
0: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2: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네.
0: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그쵸,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1: Mm-hmm.
0: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Oh, I'm scared to talk to her.
1: Yeah.
0: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ou got it.
1: Wow.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1: yeah.
0: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쵸. She fell down by mistake.
1: Mm-hmm.
0: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1: 네.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이거는.

0: What if도 들어가고 my mistake도 들어가고
1: 오,
0: 그렇죠. 오케이.
1: 그러게요.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Yeah, no, what's wrong?
5: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5: Holding?
4: Okay.
5: Okay.
4: What's wrong?
5: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5: Okay.
4: Okay, you can do it.
0: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0: 그렇죠. 3인칭이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네.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1: 아이고 아이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또 같이 가야죠.
0: 아, 그럼요. 네. 하나 겟 타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덕분에요.
0: That's right.
1: 네.
0: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유용한 영어 표현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Trends. 네. 유행입니다.
0: 네, 유행 트렌드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know what the trends are now.
0: 네, I don't know what the trends are now.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유행인지 저는 몰라요 라는 의미죠. Mm-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1: Oh, it's Richard.
0: 네.
1: I kind of expected that.
0: 네,
1: Richard.
0: 왜죠?
1: He's our friend. You know? Okay, He's so not very trendy.
0: Yeah, so you know him. You know him really well. Uh-huh. 그래서 리차드 씨가 유행에 대해서 유행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Mm-hmm. 먼저 요약 문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0: for sure. He says next, is that really true?
1: 네, 정말인가요? 지금 리차드 씨는 이 트렌드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0: Yeah, yeah. It's like a bamboo handbag.
1: I would have said the same thing.
0: I'm saying the same thing, 네. and I know trends.
1: 네, 저도
0: where
1: 잘 몰랐거든요.
0: Where are these bags?
1: 그러니까 where? In the U.S. or in a, another country?
0: Yeah, what country is it?
1: Is that really true? 그거 정말인가요? 하고 약간 쉬면서 네,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0: He says next,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1: I can't believe 하면 믿을 수 없다.
0: Yeah.
1: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 can't believe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을 하면 매번 믿을 수 없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정말 뭐뭐하다. Mm-hmm. 그냥 강조하고 있어요.
0: Yeah.
1: I can't believe how busy I am these days 하면은 yeah.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말로 못 믿겠다. 신뢰를 못 하겠다가 yeah. 아니고요. 정말 너무 바쁘다.
0: Of course. You're just really, really busy.
1: 네. 그래서 yeah.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Out of the loop이라는 것은 이 loop, 이런 고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yeah. 뭔가 사정을 모르겠죠.
0: Yeah, because you're not in the circle, you don't know what's happening, yeah. right?
1: 그래서 요즘 상황, 요즘 인기 있는 거, 트렌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0: But was that always the case? Let's find out.
2: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0: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1: 그렇지만 지금 out of the loop, 지금 요즘 상황, mm-hmm. 현재 진행 상황을 모르는 이 형태가 mm-hmm. 항상 the case. Mm-hmm.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It's not the case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0: It's not true
1: 하고
0: 똑같은데. It's not true, right?
1: That wasn't or I wasn't always like that.
0: 항상
1: 그렇지는 않았어요. Mm-hmm. 예전엔 달랐어요.
0: Yes, he was 언제? different before mm-hmm. when. Mm-hmm.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1: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생 때는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여기서 절망적으로, 필사적으로.
0: Desperately.
1: 여기서는 이제 절망적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진짜 필사적으로. 그거 없으면 mm-hmm. 정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mm-hmm. 필사적으로 그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다 갖고 싶어 했대요. Mm-hmm. At least for clothing. Mm-hmm. 적어도 옷에 관해서는. Mm-hmm. Clothing, of course, it includes shoes.
0: Yes, including shoes 네. as well. Right?
1: 그래서 신발까지 포함해서.
0: Mm-hmm. Why? He says,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1: 또래나 친구들?
0: Peers.
1: 네, 그래서 peers는 보통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의 친구들.
0: Yeah, the people who are the same grade as you.
1: 네, 아니면 That's 뭐 cool. 한두 살 위아래 정도까지도 peers.
0: Oh yeah, they 네. could all be your peers, 네. right? As long as you're similar in age
1: And
0: or status,
1: exactly.
0: whatever you're doing.
1: And you consider each other friends.
0: Friends, yeah.
1: yeah. 그래서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deathly라는 것은 진짜 죽을 정도로라는 건데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과장해서 정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 뒤에 이제 조건이 붙어요. 만약 이러이러하지 못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가 두려웠대요.
0: That's right. Let's find out.
2: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like for instance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0: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1: 네, 중간에 이제 hip 하는 것이 나오는데 hip 자체가 보통 유행과 관련이 있어요. 유행을 yeah. 잘 알고 있는, 세상
0: It's
1: 물정을
0: hip.
1: 잘 알고 있는. Yeah, it's hip. Yeah, hip하다라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최신 유행을 잘 알고 있는 mm-hmm. 사람도 he's hip. She's hip 할 수 있고 아니면 that thing is hip. It's
0: the
1: popular.
0: The thing is hip. 네. Wow. These shoes are hip.
1: 네. 그래서 if I didn't have the coolest, 가장 멋지고 hippest, 가장 유행을 따르고 newest, 새로운 트렌드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0: Yeah.
1: Would they tease
0: they would say
1: me?
0: Say something, tease you or 네. think less of you, right?
1: 놀리거나 무시할까 봐
0: right?
1: 걱정을 했던 거예요. Mm-hmm. 예를 들어서
0: For example, like, for instance,

0: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1: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거요. 아까 클로딩이라고 했는데 운동화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Yes.
1: 신발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봐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여도 혼자서 걱정을 했고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 말은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유행을 안 따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0: Right.
1: 이런 말이죠.
0: So it means what took me from A to B. Mm-hmm. I cared, but now I don't care.
1: 어떻게 해서 I don't know what changed me.
0: Yeah, yeah, that's a good one.
1: 나를 어떻게 무엇이 바꿔줬는지.
0: Uh-huh. And he says, it's his guess, right?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1: 점차 사라지다.
0: Fade away.
1: 네. Fade 하면 뒤에 전치사들이 이제 뭐 fade in.
0: Oh yeah.
1: Fade.
0: You can fade in. 네. Fade,
1: fade out.
0: Out.
1: Fade away 이런 것들이. Mm-hmm. 나오는데요. 꼭 전치사만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fade 그 in 하면은 점차 어떤 소리 같은 게 fade in, 영상 효과 같은 것들이 점차
0: right.
1: 들어오는 거죠. fade out 하면 갑자기 뚝 끊기는 것이 아니고 점점
0: no.
1: 어두워지면서 빠져나가는 거.
0: Yes.
1: fade away니까 이것도 갑자기 어느 날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0: no.
1: 조금씩 Slowly. 조금씩 사라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0: Slowly.
1: 네.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Mm-hmm. 여기서 말하는 own items라는 것은 이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내
0: yeah.
1: 취향.
0: Just whatever he wanted.
1: 네, 그래서
0: right?
1: 제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기 시작해 한 것 같고 그래서 mm-hmm.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그 최신 유행하는 물건들을 다 갖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That yeah. desire, 그 욕구
0: yeah.
1: sort of faded away.
0: Just faded away.
1: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 타요. He's not sure. He's guessing.
0: Yeah, he's just guessing, right? Because
1: yeah.
0: he doesn't know what happened. Mm-hmm. Remember?
1: Just time.
0: Time
1: passed
0: With
1: and
0: getting
1: you know,
0: mature.
1: He
0: I don't
1: grew
0: know.
1: Up, maybe.
0: Yeah. yeah. All righ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I'm not much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these days. So I went on the internet and searched newest trends 2019, and the top link that popped up, I clicked on, and it said that bamboo handbags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Is that really true?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like for instance,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be not much for doing something. 동사 ing 하면은 뭐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annot believe 아니면 can't believe how 하면은 너무 뭐뭐한 것을 직역하자면은 믿을 수가 없다인데요. 너무 뭐뭐해서 놀랍다. 정말 뭐뭐하다. 감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를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개 준비했거든요.
1: Let's take a look. If only I were hip enoug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I don't even know what the trends are anymore. I can't keep up.
0: 다시 한번 볼까요?
1: Tyler says,
0: If only I were hip enoug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If only 하고 사실은 only if 하고는 달라요.
1: Oh, for sure. 네.
0: So only if 하면은 if인데 only가 앞에 조건을 더 한정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1: Yeah, I'll do this only if 네. you pay me.
0: 그건 이제 그거고 if only 이렇게 하면 뒤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서 if only I were 하면은 이건 거의 I wish I were.
1: Yeah, it's like I wish I were. 네. If only I were 3 inches taller.
0: 네, 이럴 수만 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지금과는 반대되는 바람이나 소원 같은 걸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If only I were hip enough, hip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행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거고
1: yeah,
0: to, yea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그러니까 아, 요즘 트렌드가 뭔지 좀 안다면 좋을 텐데 잘
1: right.
0: 모르겠다는 이야기고요.
1: Mm-hmm. You can do internet search like Richard
0: yeah.
1: did.
0: Yeah.
1: Lauren says,
0: I don't even know what the trends are anymore. 트렌드 요즘 유행이 뭔지 더 이상 모르겠다.
1: Mm-hmm.
0: I can't keep up. Mm-hmm. Keep up 하면 뭐죠?
1: Keep up means you can't follow. There's too many things. It's constantly changing.
0: Yeah. 그래서 keep up with the trend라고 할 수도
1: yeah.
0: 있겠고요. Keep up with your friends.
1: Yeah.
0: For example, your friends are doing all these things and you don't know what they're doing.
1: What they're doing. Like, I can't keep up with them, 네. right? I have no idea what they're doing.
0: 네. 그래서 keep up with라는 이 전치사와 다른 내용이 살짝 mm-hmm.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요즘 유행이 뭔지도 모르겠고 따라가기 힘들다
1: yeah.
0: 라는 말이었습니다.
1: For sure. Yeah. All right, perfect. So there's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so,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또는 남이 뭘 하든 그냥 내가 정말 그냥 관심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의 바로 이 문장 활용해서 나 진짜 신경 안 쓰거든 이라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문장 만나보죠.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분명히 굉장히나 많이 쓰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은요, 있는 그대로, 통째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문장 자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자체가 내가 이제 원할 때 툭툭 내뱉을 수 있도록 입에 익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 사용된 동사 care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뭔가 이렇게 신경 쓰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우리가 사용하죠. 이런 예문글에서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ohn deeply cares about how he looks. John deeply cares about how he looks. 존은 deeply, 깊게, 깊게 cares.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근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까? About how he looks. How he looks,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 즉, 존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care, 신경 쓰다. 의 뜻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는요, 이 care가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혹시나 읽어볼게요. I took a day off because I needed to care for my brother. I took a day off는 내가 하루 휴가를 내고 쉬었다는 거예요. Take a day off가 하루 쉬다라는 뜻이니까 같이 기억해주세요.

해보시되, 자, 왜 그랬답니까? Because 설명을 하는 거죠. I needed to care for. Care for는 병간호하다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I needed to care for my brother. 내 동생이 또는 뭐 형이 아팠나 보죠. 그래서 그네 동생 또는 형을 간호하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좀 하루 썼어. 라는 의미로써 이 문장 해석이 됩니다. Care, 신경 쓰다 또는 뭐 care for. 이때는 이제 for와 항상 함께 가요. 그러면 병간호하다라는 뜻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건데, 근데 요런 어떤 그 care이란 동사의 뜻만을 가지고서는요, 오늘의 문장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I couldn't care less. 뜻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는 진짜 신경 안 써. 난 정말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뜻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이제 위트 있게 의역을 해보자면, 아, 내가 알게 뭐야. 무슨,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걸 한번 해석해보세요. I couldn't care. care는 뭐 이제 신경 쓰다니까. I couldn't care. 나는 신경 쓸수 없었다. less는 덜이란 뜻이잖아요. 덜. 그러니까 나는 덜 신경 쓸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왜 이게 내가 알게 뭐야라고까지 활용된다는 거죠?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뽕뽕뽕뽕 생겨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오늘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가정법 과거랑 조금의 우리가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워낙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두 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법 과거는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형태로 쓰여 있으나 그 뜻을 우리가 현재로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I couldn't care less. couldn't 과거 시제가 쓰였지만 그냥 뜻은 현재로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었다. 뭐 이제 과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신경을 쓸수 없다. 마치 can't가 쓰여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과거로 적혀 있지만 의미는 현재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괄호 치고 even if I wanted to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even if I wanted to 과거 시제로 적혀 있지만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것도 어떤 그 현재 의미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서 요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맥락이 되냐면요. 자,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덜 신경 쓸수 없어란 맥락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도 신경을 이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신경을 썼어야지 내가 신경을 덜쓸 수가 있는데, 신경을 원체 안 썼기 때문에 신경을 덜쓸 수가 없다는 거죠. 신경을 쓴 정도가 이미 0이야. 없어요. 그러면 더 신경 쓸 수는 있지만, 덜 신경 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I couldn't care less가, 난 지금도 신경 하나도 안 써.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볼게요. 이럴 때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couldn't care less about sports. I couldn't care less about sports.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는 스포츠에 그냥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신경을 영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난 그냥 신경 안 써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친구가 말을 하는 겁니다. I got the highest score on the test. 내가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약간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B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I couldn't care less. 무슨 뜻이 됩니까? A가 막 자랑한 거에 대해서 B가, 야, 내가 알게 뭐냐. 네가 점수 받은 거, 뭐 내가 그거 뭐 신경 안 써. 야, 내 점수나 신경 쓰는데 바빠, 나는. 정도의 뜻으로 I couldn't care less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있는 그대로 외웠다가 활용하기 너무 좋다는 거죠. 해서 뭐 내가 알게 뭐야, 난 신경 안 써라는 뜻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I don't care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되, 한 가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I couldn't care less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I could care less로 쓰기도 한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맥락상으로는 틀린 표현이나 원어민들도 그냥 I could care less. 내가 덜

신경 쓸 수도 있어. 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거니까. 잘못된 표현이네, 표현이지만 이렇게 쓸 때도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나는 당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없는 거죠? I couldn't care less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about 하고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How much money you make? 당신이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드는지 버는지에 난 관심 없어요. 라는 뜻이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care less about how much money you make. 자, 이 문장은 어떨까요? 조금 길어졌어요. 별 3개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질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사실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라는 문장. 와, 진짜 긴데.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생각한 거예요. 그쵸? She though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뭘 생각한 거예요? I would be jealous. 내가 질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 질투한 겁니까? Of her new boyfriend.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질투할 거라고.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지만. 근데 사실, but actually,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I couldn't care less.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 couldn't care less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요거 평소에 쉽게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입에 익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네, 제가 아까 이 동작 설명할 때 please don't pull for your life 그랬어요. Don't pull for your life. For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좀 이상하죠? 죽기 살기로라는 뜻이에요. 안간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게 for your life. 또는 for dear life. For dear life는 아까 제가 이 동작 할 때 don't push for dear life 그랬죠? 그래서 for your life, for dear life, 아니면 for her life, his life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거니까요. 그럼 대화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1: Did you just hear that? No? I mean, yes! What was it?
2: It's right behind you. Run for your life.
0: 네, 첫 번째 대화문 봤는데요.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인가 봐요.
1: Oh, did you just hear that?
0: 이럽니다. 방 들었어? 저 소리?
1: Did you just hear that?
0: 그 소리 들었니?
1: No. I mean, yes.
0: 아니? 그리고 번복하죠?
1: I mean, 내 말은 yes.
0: 듣긴 들었어.
1: What was it?
0: 왜? 뭐였는데? 왜? 빨리 해봐. 해봐.
1: It's right behind you. Run for your life.
0: 이래요. 네 바로 뒤에 있어. It's right behind you. 네 뒤에 있어. Run for your life. 빨리 도망가. 죽기 살기로. For your life. Run for your life. 달려. 죽기 살기로. 이런 뜻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3: How did you survive in the fridge for an entire day? We clutched each other for dear life.
4: How did you feel?
3: Desperate, but hopeful.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봤는데요. 조금 이상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3: How did you survive in the fridge for an entire day? How did you survive?
0: 어떻게 생존했죠?
3: In the fridge.
0: 냉장고 안에서.
3: For an entire day.
0: 하루 종일. Entire day.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냉장고 속에 갇히는.
3: We clutched each other for dear life. Clutch.
0: 막 이렇게 부여잡다라는 뜻이에요.
3: Clutch. We clutched each other.
0: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대요. 혹은 부여잡고 있었대요.
3: For dear life.
0: 정말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다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대요.
3: How did you feel?
0: 어떤 기분이었죠?
3: How did you feel?
0: Oh, desperate. 절실했죠.
3: But hopeful.
0: 그렇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희망적이었어요. 이런 뜻이었죠. 네,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자주 읽고 소리 내서 읽어보셔야 귀에 익습니다. 그리고 내 거가 되죠. 그러니까 자주자주 읽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5: Yes, hi again. We got to stretch out our wrists and our arms today. How did that feel?
6: Really good,
5: right? Next time, we are going to move downward, and we're going to stretch our ankles and our legs. So, behold.
0: 오늘 우리 손목하고 팔 좀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발목이랑 다리 풀어볼 거니까요.
5: Stay with me.
0: 그러면 영어 표현은 우리 for dear life, 그리고 for your life 표현 배워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주자주 복습하시고 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볼 때까지 내일 봐요. 안녕! Bye! See you tomorrow!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혜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혜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무슨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인지 한번 이야기 속에서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2: Sí. Listo para levantar la casa.
3: Seca, ¿no? Hay que secar.
1: Luckily, they're building the house today. The reed that R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Well, did you get the answer? 그래요. 여러분 잘 캐치하셨네요. 일주일 내내 분류한 갈대, 그것이 바로 주재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갈대섬과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sort it all week. 일주일 내내 분류됐다. sort it, sort. 분류하다거든요. ED부터서 분류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Take a listen.
4: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2.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네, 잘 들리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버티어오고 있는 갈대섬과 많이 닮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Okay.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5: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루벤의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분류한 갈대가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들렸구나 확인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2: Sí. Listo para levantar la casa.
3: Seca, ¿no? Hay que secar.
1: Luckily, they're building the house today.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자, 여기서 look lot reed island. 내용이죠. 여기에 좀 더 힘을 줘서, 네, look a lot. 발음하실 때 look a lot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Like the reed island. S가 보이지만 묵음인 거 아시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네. Google listening 2.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끝까지 발음하신다고 해서 read 하시면 안 돼요. Google listening 3.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한 번 더.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orted all week.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sort it all week.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때 RT 보시면 이 소리 자체가 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이런 경우에 R 소리로 전환이 됩니다. 플립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sorted, sorted. 그리고 드 사운드로 끝났지만 뒤에 이어지는 에, I mean, 어라는 모음의 소리로 연결되다 보니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sorted all week.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다 내용어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sorted all week. Okay, Google listening 2, sorted all week. Google listening 3, sorted all week.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try.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One more time.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르지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4: Go, go listening. 1.
6: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4: 2.
6: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people,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Who can wait,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look like 하게 되면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a lot 들어갔어요. 그러면 look a lot like 하게 되면 많이 같아 보인다는 거죠. 뭐와 같아 보인대요? The Reed Island, 갈대성과 같아 보입니다. That blank all this time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Hold up, 뭔가를 버텨오다, 지탱하다 라는 의미인데 시제가 has been ing죠.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견뎌오고 있는, 버텨오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오랜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텨오고 있는 그 갈대성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Luckily, 운 좋게도

0: They are building the house today. 그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늘 집을 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 building, 지금 막 하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a building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The read, 갈 때는 갈 때인데 that Reuben's father, Reuben의 아버지가 뭐한 a week. 자, 캐치하셨죠, 여러분? 여기 들어갈 단어 sorted인데 발음하실 때 sorted. sort가 분류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때 동사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변하죠. sort, sorted, sorted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루벤의 아버지가 분류한 갈대를 얘기하죠. 그것이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뭐? 이거였어요. ingredient, 재료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모두 캐치하셨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100% 도전해 보시고요. Give a shot.
1: The people who can wait look a lot like the reed island that has been holding up all this time.
2: Sí. Listo para levantar la casa.
3: Seca, ¿no? Hay que secar.
1: Luckily, they're building the house today. The reed that Reuben's father sorted all week i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 안 들린다고요? 네,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과 함께 시청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청취 연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습해 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on another great episode of 출근 영어. And of course, in our show, we are going to cover some great English sentences and phrases that we can use inside the workplace, at the office. So, let's go to work together. 같이 출근해요.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oday's main dialogue. Let's take a look. 새 부품을 주문하셨나요? Did you order the new parts? 상사가 아직 승인을 주지 않았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remind him?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line by line.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is dialogue. Did you order the new parts? Did you order the new parts? 새 부품을 주문하셨나요? So, 주문하는 거는 order이죠, right? Of course, in business, we order a lot of things. We send things. We order things. Okay, the new parts. 새 부품이죠. Parts is 부품. 특히 이렇게 공장에 있는 뭐 기계에 뭐 부품들이 많죠. So did you order the new parts? So 상사가 아직 승인을 주지 않았어요. Okay, so 상사가 승인 approval 아닐까요? All right, let's take a look. Our supervisor hasn't given me the green light yet. 아, 생각보다 완전 다른 답이 나오네요. Alright, our supervisor는 상사죠. Of course, boss, the boss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boss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upervisor, 뭐 팀장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그러면은 다 boss가 될 수 있으니까 제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our supervisor이 될 수가 있어요. Hasn't given me the green light yet. 아, 여기에서 왜 갑자기 신호등이 나올까요? 파란 신호등. 네, 우리 운전할 때 파란 신호등 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가는 거죠. Right? If we have the red light, of course we stop. So, give someone the green light means give them permission. 허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승인을 받는 거죠. Right. 아직도 주지를 않았어요. 승인. 그래서 승인을 green light라고 표현을 합니다. So, approval. He hasn't given me the approval ye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green light가 business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right. Why don't you remind him? Why don't you remind him? 자, 그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또 다시 여쭤보죠. 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why don't you가 좋은 패턴이죠. Why don't you? 여기서 그냥 you should remind him. Should보단 why don't you를 이 question으로 바꾸면은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it's a little bit nicer and more polite. Okay? You should. Why don't you? You see the difference?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Did you order the new parts? Our supervisor hasn't given me the green light yet. Why don't you remind him?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righty, so we have green light, not red light. Okay, so green light, of course, is not for driving. 네, 신호등이 아니, 파란 신호등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승인하다. So basically, if it is green light, 뭐 우리 차는 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go, you can do it. 이런 뜻이죠. Alright, so yes, I give you permission. 허락을 주는 거예요. All right. The president gave us the green light for the renovation. The president gave us the green light for the renovation. 자, 사장님은 우리에게 개조를 허가했다. So, 개조할 때 아무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We need someone's approval. So, the president gave us the green light. And usually, you get the green light or you give the green light. 네, 이렇게
동사가 get or give로 많이 씁니다. All right. So, or you can say we have the green light as well. So it means you can do it. Next sentence. All right. I got the green light to redesign the website. I got the green light to redesign the website. 자, 나는 웹사이트를 재설계하기 위해 승인을 받았다. 네, 마음대로 웹사이트를 막 고칠 수 없죠. Right? You need the green light. So, I got the green light. 아마 상사에서 그 허락을 받았겠죠. To redesign the website. Okay, so anytime you have a project and you need approval, you need permission, it's like, okay, did you get the green light? I got the green light. I have the green light. Okay, somebody told me you can do it. Go! Alrighty, next one. Why don't you is a great pattern. Why don't you is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should, 뭐 you should do this는 거기도 조금 제안이지만 좀 더 강하죠. So why don't you, 모든 게 질문으로 되면은 좀 더 부드러워져요. So why don't you get some rest? Why don't you get some rest? 좀 쉬는 게 어때요? You should get some rest. 좀 더 강하죠? Okay. Why don't you talk to the manager? Why don't you talk to the manager? 자, 매니저와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You should talk to the manager. Well, it's a little bit stronger. 그러면 어떨까요? 뭐 한번 해보죠. 네, 좀 가볍게.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Yeah, why don't you listen to 출근 영어? You know, you can learn some great business English there. Okay. All right, now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It's time to practice out loud. You want to speak out and, you know, try to kind of go with the flow. 자, 흐름이 중요합니다. So let's practice. Did you order the new parts? Our supervisor hasn't given me the green light yet. Why don't you remind him? Why don't you remind him?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ind versus search. Find versus searc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ind 그리고 search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find. find는 뜻은 우연히 찾다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F 발음입니다.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F, F, 윗니 하고 밑에 입술만 닿는 거예요. find, find. 오케이? Okay? 그리고 마지막 소리가 D 소리로 끝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으 소리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find가 아니고 find. find. Very good. 오케이. Okay. find의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find는 우연히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찾은 결과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the word find is used when we not intentionally find something. Okay, so when we unintentionally find something, and also we use the word find for things that we found or have not found. Let's take a look at some examples. I found my car keys. I can't find my phone. She found her earring. Find, 우연히 찾다. Fi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found my car keys. 차 열쇠를 찾았어. Okay.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처럼 뭔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찾았다.

그럴 때 I found my car keys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찾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 I am looking for my car keys. 그래서 find보다 look for, 찾고 있다. look for를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I found my car keys. 또 하나 볼게요. I can't find my phone. 내 전화기를 못 찾겠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찾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찾지 못한 상태라서 결과에 가깝죠.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라고 표현합니다.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여기 can't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can 하고 can't를 구별해 주셔야죠. 완전 반대의 말이니까. can't 같은 경우는 조금 모음을 더 길게 해주세요. I can't find my phon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found her earring. 그녀는 귀걸이를 찾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찾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시 결과 찾았다라는 말이니까 she found her earring.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She found her earring. She found her earring. 다음 단어는 search입니다. 네, search는 주의 깊게 찾아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search 발음해 볼게요. 네, search. 오케이, 여기서는 R 발음 힘을 주시고 마지막 CH 발음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earch 아니에요. 네, 이거는 외래어고 영어식 발음은 search. search. 여기 EA가 U라고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search. Very good. Okay. search는 주의 깊게 찾아보다, 검색하다. 네, 온라인에서 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수색하다. Okay. 그리고 결과보다 찾는 과정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find하고 많이 다르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a cure.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I'm searching for the truth. Search. 주의 깊게 찾아보다. Searc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a cure. 네, 이거는 정말 뭔가 깊게 뭐를 찾아보는 거니까 search라는 단어가 맞죠. 아무래도 search는 find보다 훨씬 더 진지한 내용에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외는 그냥 뭐 온라인에 뭐를 검색할 때는 search라는 단어를 쓰지만 근데 그 외에서는 되게 진지한 내용들은 search 많이 사용해요. The scientists are searching for a cure. 두 번째는요.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경찰은 그 건물을 수색했어. 네, 수색하다도 search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The police searched the building.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진실을 찾고 있어. 네, 이것도 진지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I'm searching for the truth. 뭔가 그냥 가볍게 우연히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정말 집중을 하면서 깊이 찾는 거예요. I'm searching for the truth.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searching for the truth. I'm searching for the truth.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find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찾을 때 find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find는 특이한 게 주로 뭐를 찾은 결과 혹은 못 찾은 결과에 주로 find
혹은 didn't I found it 아니면 I didn't find it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리고 search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뭐를 찾아볼 때 search라는 단어를 써서 좀 더 진지하게 뭐를 찾을 때 search 사용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를 검색할 때도 search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 관련된 주제를 소주제로 나눠서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이렇게 별칭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잖아요. 자, 반면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 말도 있습니다. 자, 서학개미란 말이 당연히 영어권에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단어는 없겠죠? 어쨌든 외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렇게 그냥 풀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거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 뭐 하락과 더불어 반등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ndividual investors라든가 retail investors, 자,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특히 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서학개미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투자하다 동사로 invest죠. 거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어디 안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in을 항상 붙입니다.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자, 이렇게 대문자 두개 붙으면 강세는 뒤에다 줘요. US stock market. US stock market. 이렇게 강세 주의하세요. 들어보세요.
1: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0: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자, individual investors wh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하면 서학개미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 주로 뭘 많이 이용합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요즘 많아, 뭐 거의 다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 앱 많이 이용하는데, 웬만한 증권사 모두 앱 형태로 많이 사용하죠. Stock trading app. Stock trading app. 즉, 주식 거래용 앱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Stock trading apps. Stock trading apps.
0: Most investors use stock trading apps. 그래서 주식 거래도 상당히 편해졌어요. 핸드폰으로 그냥 쭉쭉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펀드에서 간접 투자 방식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식 방송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다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ETF란 게 있죠. 요거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많이 저기 투자하십니다. 여기도요. Exchange Traded Fund. 요거 약자거든요. 이 Exchange가 지수라는 얘기고요. Traded 요거 상장 지수, 즉 지수에 연계해서 지수에 맞게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끔 설계한 그런 펀드를 ETF라고 그러죠. 이제 그 테마가 많겠죠. 어떤 뭐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혁신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환경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자, ETF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시면 되고, 이게 아, 펀드구나, 지수 연계형 펀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 ETF, ETF, Exchange Traded Fund, Exchange Traded Fund.
0: 뭐의 약자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I invest in US stocks 해도 되고 I invest in ETFs 그러면 나는 ETF에 투자한다. Invest in ETFs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볼까요? 작년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서학기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학기밀은 딱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 중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0: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강세 뒤에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from last year. 강세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from last year. Many Koreans started to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from last year.
0: 불확실성 들어보신 단어 있으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걸 뭐라고 그래요? certain이라고 하죠. 확실하지 않은 건 uncertain. 그것의 명사형은 uncertainty. uncertainty.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불확실성. uncertainty. 들어보세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패닉 상태에 빠지다. 패닉은 영어 단어니까 주식시장에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투매에 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막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폭락하면 뭔가 좀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뭐 그런 조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패닉 상태. Fall into a panic. Fall, 빠지다. Fall into a panic. 이건 좀 알아둘게요. 주식시장 관련해서 뭔가 패닉 상태에 빠지다. 너무 주가가 한꺼번에 내려가면 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진다든가. 투자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Fall into a panic. 들어보세요.
1: Fall into a panic. Fall into a panic.
0: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장 폭락 사태를 crash라고 표현을 해요. crash. 충돌이죠. 충돌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는 걸 market crash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market crash.
1: market crash. market crash.
0: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좀 폭락하는 그런 주식시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격이 됐었죠. 그게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서 패닉 상태에 빠졌던 마켓 크래시.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불확실성이 높은 탓에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 정확히 1년 전 사태.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높아서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자, 문장 조금 여기까지 잘라보세요.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과거 동사. Fall의 과거, fell. 자, 문장 이해되시죠? 들어볼게요.
1: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Due to a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 stock market fell into a panic.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점을 치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서 거의 폭락 사태를 겪었다가 바닥을 치고 이제 아주 급격한 경사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됐죠. 많은 주식이 그래서 회복을 하고 뭐 7, 8배, 10배 오른 주식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 반등 쪽 단어들을 오늘 정리하면서 유의미하게 좀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rebound. 어? 농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공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잡는 것도 rebound지만 동사로 쓰면 바닥을 치고 튕기는 거예요. swiftly 하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치고 찍고 올라가는 걸 rebound라고 하죠. rebound swiftly. 빠른 속도로 반등하다. 들어보세요.
1: rebound swiftly. rebound swiftly.
0: 듣고 이해도 해야 되고 내가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반등을 rally라고도 합니다. 이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stock market rally 이러면 반등이에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를 rally라고 합니다. stock market rally. 들어보세요.
1: stock market rally. stock market rally.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다. 최고치를 경신하다. 자, 이런 말들 뭐 지수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런 경우도 있고. Break its previous high.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연습할게요. High가 여기선 명사예요. High가 최고치란 뜻입니다. Break은 깼다라는 얘기죠. Previous는 그 이전. 이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즉, 최고치를 경신했다. Break its previous high. Break its previous high. 들어보세요.
1: Break its previous high. Break its previous high.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지난 1년간 빠르게 반등해왔다. 반등세를 보여왔다. 자, 약간 완료시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stock markets.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1년간 rebound swiftly. 그거 아까 배운 거 써볼까요?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Have rebounded, 그죠? Have rebounded swiftly, 빠른 반등을 보여왔다. Over the last year. Over the last year. 이건 기간에 걸쳐서죠. 지난 1년에 걸쳐 아주 빠른 반등세로 회복을 해왔다. 그죠? 자, 들어볼게요.
1: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has rebounded swiftly over the last year.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0: has rebounded swiftly over the last year.
1: 좋습니다. 자, 서학 게임을 설명하려면 꼭 필요한 문구부터 복습을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서학 게임을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0: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Invest in the US stock market.
1: 자, 주식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클 때는 주가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Uncertainty 들어볼게요.
0: Uncertainty. Uncertainty.
1: 반등의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 rebound swiftly 이것도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One more time.
0: Rebound swiftly. Rebound swiftly.
1: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마무리가 됐네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 이전 방송 놓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예요, 혹은 뭐 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핵심 패턴은요, 바로 It is a good day for 무엇입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기에, 그걸 하기에 와,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씨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요,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나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씨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바로 It is a good day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It is a good day for 무엇,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하기에 좋다라는 거를 떠나서요, 일단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It is a good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명사 자리에 여러분이 지칭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요, 오늘 뭐 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day를 여러분이 넣으면요, It is a good day,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day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thing 위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쓰면은 어떤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오늘 날씨 좋네, 혹은 뭐 하기 좋네 라는 얘기만 될 수가 있으니까 특정 행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or 명사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뭘 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이 일 자리에 여러분이 이제 뭘 하기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for 일, 이 자리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뭐 하기에 좋은 날이다 라는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오늘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씨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산책이란 명사를요, 바로 walk라는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It is a good day for a wal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산책하기에 정말 오늘 날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It is a good day for a walk.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walk.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walk. 아, 오늘 산책하기에 정말 날 좋네요 라는 표현, It is a good day for a walk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게 공기도 좋고 세차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0: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차하는 거를요, car was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오늘 세차하기 정말 딱 좋은 날씨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입니다.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세차하기 정말 날씨 좋다 혹은 와, 오늘 세차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소풍 가기에 정말 알맞은 날이네요. 혹은 소풍 가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씨네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풍은 여러분이 단어 잘 아시잖아요. 그쵸? 피크닉을 넣어서요. It is a good day for a picnic.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바로, 와, 오늘 소풍 가기에 정말 날씨 좋네요. 혹은, 와, 오늘 소풍 가기에 좋은 날이네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picnic.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 picnic.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들이 가기에 정말 오늘 날씨 좋네요. 혹은 와, 오늘 나들이 가기에 정말 최적의 날입니다.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소풍을 피크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풍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나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들이는요, 바로 아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의 개념, 피크닉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이 그냥 나들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나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날씨네요. 좋은 날이네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good day for an out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날이다.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다. 혹은 좋은 날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t is a good day for 어떠한 일로 얘기라는 거 살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good day for a walk. It's a good day for a walk. It's a good day for a car wash. It's a good day for a car wash. It's a good day for a picnic. It's a good day for a picnic. It's a good day for an outing. It's a good day for an out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요, 약간 응용을 해서 변형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와, 오늘 산책하기 정말 날씨 좋네요. 혹은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라는 거를 It is a good day for a walk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요 정말 산책하기 좋았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좋은 날이었어요.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is a good day for 이래서 It was a good day for 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 하기에 정말 날씨 좋았어요. 날이 정말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라는 걸로 It was a good day for a walk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한 번만 더. 시작!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라고 얘기를 해서 It was a good day for 일로도 과거로도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It is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세차하기에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세차하기에 좋은 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t is not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기에 지금 날이 좋지 않아, 날씨가 좋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It is not a good day for 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차하기에 별로 날이 좋지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not a good day for a car wash.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t a good day for a car wash.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기에 좋다, 좋은 날씨다, 좋은 날이다 라는 거를 그렇죠. 바로 It is a good day for 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즐겁게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 You can build up your happiness and confidence at the same time. 자, 행복과 자신감 함께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무엇이든 요 10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요 10분 덕분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주 뿌듯한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앞에 나온 내용의 핵심 부분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리법과 요리 재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언제까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핵심은 언제까지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언제까지 해야 하죠? 이게 핵심인 거죠. 영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When이 들어갈 텐데 그 앞에 by가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세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핵심은 언제까지라고 할 때는 그냥 by when, 그 다음에 뒤에 should I, 해야 될까요? should I,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by when should I, 자 발음은 by when should I가 맞고요. 이걸 열심히 지금 외워봐야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얘가 중요하니까 얘를 찾아서 실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You get to learn the rules about this phrase, right? 언제까지, 언제까지 공통적이고요. 확정해야 하나요, 하나요도 다 공통적이고 확정, 반환, 끝내다, 여기에 있다. 이거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언제까지란 느낌에 by를 붙이면 바로 말이 되는데요. By when should I? 그러면 확정에 현혹되지 말고 얘는 confirm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Confirm. 그래서 by when should I confirm it?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질문. by가 없다면 어떤 뜻일까요? When should I confirm it? 그죠? When should I confirm it? 이러면은 이거 언제 확정해야 되지? 기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이 궁금할 때 그런 거고요. 얘는 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전에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얘를 확정해야 될까?

언제까지 그걸 반납해야 될까? 반납 돌려주는 거죠. Retur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By when should I return it? 됐고요. 언제 끝내야 되나요? 그거를 언제까지니까 By when should I finish it?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사실은 눈이 가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좀 도움을 살짝 더 드리고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아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ready? Your turn. 언제까지 그걸 확정해야 하나요? Alright. 맞습니다. By when should I confirm it? 됐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걸 반환해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요. Ready? Your turn. 네. By when should I return it? 됐죠? 마음 편하게 보셔도 돼요. 자, 언제까지 그걸 끝내야 하나요? Alright. Your chance. 네. By when should I finish it?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 Your turn. 맞습니다. By when should I stay here?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Step 2. 자, 바로 언제까지 제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이거 앞에 나왔던 거 By when should I? 까지는 되게 쉽잖아요. By when, 언제까지 should I confirm? 됐고요. 뒤에 아까 it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바로 my reservation. 됐죠? 그래서 발음 reservation 아니고요. reserve가 동사지만 이렇게 예약이라고 할 때는 reservation처럼 발음이 L로 바뀝니다. reservation. 자, 그 다음에 차를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나요? 외국에 나가서 렌트를 했었을 때, 그죠? 그래서 rental car service를 이용하시면 다 써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궁금할 때 뭐 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by when, 그쵸? should I return? 간단하고요. 뭘요? 정해진 차량이면 the car. 여러분 차라고 생각한다면 my car 이렇게 지칭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여기로 하면은 here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By when should I return the car here?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기말 보고서를 끝내야 할까요? 자, 끝내다라고 하는 표현 아까 finish 나왔죠? 예, 글자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 by when 언제까지 기한이에요. 그죠? the deadline. 일종의 마감 날짜까지 있으니까 by when 그 다음에 should I, 그 다음에 끝내다 finish.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기말보고서니까 final paper, final report 다 좋습니다. The final paper. 주로 이러면 학생의 느낌인 거죠. 그죠? 예, paper 이렇게 쓰면 됐죠? 연결 다 됐고요. 아, 이 중에서 다 기억하실 필요조차 없고 다 기억하려는 것도 과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열심히 하면 신기하게도 다른 게 기억이 나요. 응용도 되고.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Try it again.

Why did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가 언제까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무리 늦어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렇죠.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요 단어 대신에 my 뭐 예를 들면 plane tickets 뭐 비행기 항공권을 그렇죠?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티켓이니까. 반응은 뭐예요? 금요일까지니까 역시 by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의 옆에란 뜻의 by가 시간에도 그때를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y Friday,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t the latest,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late가 늦은 건데 later, 더 늦은, latest, 가장 늦은 at, 그 시점까지.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란 표현이 at the latest, 빨리 하면 at the latest. 어렵지 않죠? 네, 반대 표현은 at the earlies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자, 그러면 이거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ebsa.co.kr.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0: 김근리 씨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쌤의 Go Go Listen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야기 전체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이 진행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떠하다고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s quite cozy. The bundle of reed is heavier than I thought, so I think it will be very sturdy. The house made of reed which will stay for a year against the wind.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0: 네, 잘 들어보셨죠?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일을 해서 너무 지친 상태가 되겠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 is quite cozy. 이것은 꽤 아늑하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도와줬지만 나는 정말 지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2.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0: 네, 어렵지 않게 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그것은 꽤 아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도와줘서 기분은 좋은데 일을 하는

0: 너무 지칩니다. 즉, 내가 도움이 되어서 기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번더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s quite cozy. The bundle of reed is heavier than I thought, so I think it will be very sturdy. The house made of reed which will stay for a year against the wind.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0: Ready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ll right, let's go for it.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 is quite cozy. 어려운 거 없어요. It is를 제외한 quite와 cozy가 내용어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철자 유념하시고 발음하실 때 quite 하지 마시고 quite. T 사람들은 약하고 quite 여기서 발음을 꽝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quite. cozy 하실 때 우리말처럼 그냥 지읒이 아니라 여러분 cozy 벌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처럼 cozy. 이걸 느끼시면서 발음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is quite cozy. 흉내 내보세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2. It is quite cozy. 오, 잘하시는데요? 네. Google listening 3. It is quite cozy.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One more time.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그런데 빨리 말하면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I've 하실 때 입모양을 윗니로 아래니에서 살짝만 대주시면 돼요. I've. 그리고 helped가 아니라 help 담으시고 t. helped. 근데 사실 t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약하죠. I've helped. 이렇게 I've helped. But I'm, but 접속사. I am 모두 다 요 세 가지가 덩어리, 청크로 발음되는 기능어입니다. But I'm. T 사운드가 중간에 껴있죠. 플랩 현상에 의해서 But I'm 이렇게 되고요. So 강조해 주시고 Exhausted 사운드 안 들리죠? Exhausted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드시죠? 네. Google listening 3.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One more time.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Excellent.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그럼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함께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 is quite cozy. 2.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0: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anks to the blank입니다. 뭐뭐 덕택에 thanks to 아시죠? 누구 덕택에? 빈칸. Father's devotion. 아빠의,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It is quite cozy. 꽤 그것이 아늑합니다. 이런 의미죠? The blank read is blank that I thought. 자,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빈칸이죠. 두 번째 빈칸에는 bundle of something이에요. bundle of 하게 되면 뭐뭐의 한 다발, 뭐뭐의 묶음 이런 의미로 갈대의 한 묶음,

0: 다발이 is 한 다발을 하나로 치기 때문에 동사 is가 쓰였어요. 빈칸 that I thought 했습니다. is 어떻대요? 아하, heavier, heavier. 더 무거운 거죠. heavy, heavier, heaviest. 형용사의 변화도 아셔야 돼요. 뭐보다요? that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갈대 묶음 다발이요. 오, 더 무거워요. So I think.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요? It will be very blank 했는데, 빈칸에 들어간 한 단어, sturdy. sturdy는 단단한, 뭐, 튼튼한, 견고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막 흐물흐물거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우니까 굉장히 견고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돼요. 집 자체도 그렇고요. The house made of reed. 자, 갈대로 만들어진 집은요, which will stay for a year. 1년 동안 잘 그렇게 쭉 유지가 될것 같은데, 뭐에 어떻게 해서? 빈칸 against the wind. 바람을 거슬러서. I feel good that I've helped. 제가 도움이 되었어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일을 해서 너무 지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얼마 길지 않으니까 100% 도전해 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anks to the father's devotion, it's quite cozy. The bundle of reed is heavier than I thought, so I think it will be very sturdy. The house made of reed, which will stay for a year against the wind. I feel good that I've helped, but I'm so exhausted from working.
0: 청취 잘하시려면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면서 캐치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and very confusing words. Messy versus cluttered. Messy versus clutter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messy 그리고 cluttered입니다. 많은 분들이 messy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cluttered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일단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어지러질 때 messy하고 cluttered를 사용하는데 아주 살짝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messy부터 시작할게요. messy, 지저분한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messy. messy. 발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강세를 잘 해주시면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messy. messy.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을 좀 강하게 살짝 길게 해주시면 돼요. messy. messy. My room is mess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볼게요. 네, messy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를 messy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깔끔하지 않은 거를 messy라고 하죠. 뭔가 지저분할 때. 이거는 dirty하고는 좀 달라요. dirty는 이제 더러운 거지만 이거는 지저분한 거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hat a messy room. This kitchen is so messy. Art can sometimes be messy.

messy, 지저분한, mess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hat a messy room. 네, 영어로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방이네. 이게 뭐야? What a messy room. Okay?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What a messy roo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kitchen is so messy. 이 부엌은 너무 지저분해. This kitchen is so messy. Maybe the forks and spoons are all out on the counter. The dishes are not done. You know, everything is a mess. This kitchen is so messy. 마지막 문장은요. Art can sometimes be messy. 오, 예술은 때때로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Art can sometimes be messy. 어느 분들은 art should be messy. Art should be messy.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rt can sometimes be messy. Art can sometimes be messy. messy, 그 다음에 cluttered 한번 볼게요. 네, cluttered, 어수선한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단어가 길죠? 자, 일단 중간에 이렇게 TT 있을 때는 미국식 발음으로는 T를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렇게 butter, better,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cluttered 보다는 cluttered, cluttered, okay? Cluttered. Very good. Okay. Cluttered. Cluttered는 지저분한 물건들로 뒤덮인 거를 cluttered라고 합니다. 그래서 messy는 untidy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cluttered는 untidy plus things are crowded. Okay? 그리고 어질러진 거는 이렇게 cluttered. 뭔가 물건들이 다 사방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cluttered라고 합니다. Okay, 문장도 한번 볼게요. My desk is so cluttered.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Cluttered, 어수선한, cluttere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desk is so cluttered. 내 책상이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여기서는 messy뿐만 아니고 그 mess가 책상 위에 다 이렇게 crowded,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상이 잘 안 보인 거예요. 이런 거를 cluttered라고 합니다. My desk is so cluttered. My desk is so cluttered. Oh my goodness.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오, 이 문장 발음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Cluttered with clothes. 여기서는 clothes는 Z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닥에는 옷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래서 cluttered 같은 경우는 어지럽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널려 있는 이런 게 cluttered라고 합니다.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바닥이 안 보여. The floor was cluttered with clothes.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사무실은 책으로 어질러져 있어. 네, 그래서 cluttered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messy보다 좀 더 한 단계 더예요. 뭔가 너무 다 나와 있는 느낌?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The office is cluttered with book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messy. 이거는 지저분할 때 쓰는 말이죠. messy. My room is so messy. My desk is so messy. 근데 거기다가 어지러지기도 했는데 뭔가 다 널려져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cluttered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주식 시장, 주식 투자, 이번 주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원금 손실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투자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만,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식 관련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수익률. 그죠? 얼마의 돈을 벌었다. 얼마의 돈을 잃었다. 그죠? 그런 얘기라든가. 투자 기법상 단기로 투자하는 건지, 장기로 투자하는 건지, 그 기업의 성장 잠재성을 보는 건지, 분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흔히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한 8, 9개 정도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일단은 수익과 손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단기 투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기는 쉬워요. short이라고 하죠. short. 장기는 long 하면 되는데, short과 long을 그럼 investment에 어떻게 붙일 거냐 얘기예요. 그냥 short investment? 살짝 부족합니다. term이 있어야 돼요. short term investments. term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간의 투자, 단기간의 투자에서 여기 기간이듯이 short term investments 들어보세요.
1: short term investments. short term investments.
0: 반면 장기 투자는 long term investments. 간단하죠? long term investments. investments. 여기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long term investments. long term investments.
0: short term, long term. 됐네요. 자, 유심히 지켜보다. 요 말은 왜 하냐면, 그날 장 자체를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단타하시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분기별 실적이라든가, 성장 잠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절대 눈을 떼선 안 돼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죠? Keep an eye on. 이 표현 추천드립니다. Keep an eye on. 뭐를 자꾸 쳐다보다라는 얘기인데, 예의주시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들어보세요.
1: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0: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동향과 시장 움직임에 항상 유심히 어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을 만든다면 투자자들은 시장 동향, market trends 하면 돼요. market trends를 keep an eye on 해야 된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investors, 투자자들은 일반화시켜서 S 붙이고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시장 트렌드, 즉 시장 동향에 keep an eye on. 뭐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죠?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다시 한번.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Investors need to keep an eye on market trends.
0: 오케이, okay, very good. 자, 그다음에 수익과 손실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수익을 보다, 즉 돈을 벌다, 손실을 보다, 돈을 잃다, 이 내용부터. 수익은 profit이라고 하죠. profit, money, 뭐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을 money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profit 앞에다가 동사 두 개만 넣어볼게요. earn, 벌다는 뜻이에요. earn a profit, 읽어보세요. earn a profit, 혹은 turn a profit. turn도 써요. 뭘 돌리다는 뜻인데. 그냥 term과 profit이 친구처럼 붙어 다녀요. 얘도 마찬가지고. earn a profit, turn a profit. 그냥 수익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1: Earn a profit, earn a profit, turn a profit, turn a profit.
0: 그럼 반대의 표현도 같이 해야죠. 수익만 볼 수는 없죠.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손실은 loss라고 합니다. 근데 이 loss는 안 좋은 거니까 앞에 안 좋은 동사가 붙어요. suffer는 뭘안 좋은 걸 겪다 할때 쓰는 동사죠. suffer. 그렇죠? suffer. 고생하면서 뭘 겪다 할때 suffer 하는데 suffer a loss. suffer a loss. 그래서 손해를 볼 때거나 손실을 봤다라고 할땐이 표현을 씁니다. 읽어보세요.
1: Suffer a loss. Suffer a loss.
0: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익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분산하다 spread out. 퍼지게 하는 거예요. spread out. 부동산이니까 강세 뒤에 주시고 one's investments. 자,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 주식이나 일부 주식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겠죠. 그죠? spread out one's investments. spread out one's investments. 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식도 투자하고 펀드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킨다. spread out one's investments. 중요한 투자 기법이죠. 들어보세요.
1: spread out one's investments. Spread out one's investments.
0: Okay. 주식시장에서는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누구나 하는 얘기죠. 자, 큰 수익, 큰 손실. 자, 그러면 아까 earn a profit, suffer a loss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large나 big 같은 거 넣어주면 됩니다. 보세요. You can earn a large profit. 무슨 말이에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 But also suffer a big loss. You can을 생략한 거예요, 여기다가. But also suffer a big loss.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Large, big 들어간 거 보이시죠?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earn a large profit, but also suffer a big loss in the stock market. You can earn a large profit, but also suffer a big loss in the stock market.
0: 한 기업에 투자할 때, 한 기업에 여러분이 주식을 사요. 그럼 이제 주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 전망, 미래 성장 잠재성, 분기별 실적 보고서,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만들어볼까요? 사업 전망은 business prospects, S 붙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S를 붙였어요. business prospects, 이게 전망이에요. prospects, prospects. 자, 들어보세요.
1: business prospects. Business prospects.
0: You need to look at the business prospects of the company. 그 기업의 사업 전망을 좀 잘 봐야 돼. 자, 미래 성장 잠재성. 자, 잠재력, 잠재성이라는 단어 상당히 좋은 단어 아실 텐데요. Potential 할 때 그게 뭐예요? Potential이죠? Future growth potential. Future, 미래, growth, 성장, potential, 잠재력, 미래, 성장, 잠재력. 그대로네요. Future growth potential. Potential. 들어볼게요.
1: Future growth potential. Future growth potential.
0: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 발표하죠. 1, 2, 3월 1분기 quarter라고 합니다. 분기 quarter. 그거마다 실적 보고서를 earnings report라고 해요. 주의할 건 s를 붙여야 됩니다. earning이 아니라 earnings report. earnings report. 일반적으로 실적은 여러 가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earnings report라고 합니다. For each quarter, for each quarter, 이건 분기죠. 각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라고 하죠. 어떤 예상에 부합하거나 넘어가면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arnings report for each quarter. Earnings report for each quarter.

0: 가능성이 앞으로 20년, 10년 뒤가 굉장히 밝은 그런 업종이다. 그럴 때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을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세요. Future growth potential. 그것이 어마어마하다.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이거 아시는 단어예요? Enormous.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Is huge. 마찬가지예요. Is huge. Is enormous. 저 회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마어마해.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Enormous. 들어보세요.
1: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at company is enormous.
0: 정리합시다. 유심히 지켜보다. 자, 주식 투자하면 시장 동향을 잘 봐야 되죠? Keep an eye on.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0: 수익 보는 거에 반대. 손실 보다. Suffer a loss. 기억나시죠? 들어볼게요.
1: Suffer a loss. Suffer a loss.
0: 기업 투자할 때 미래 성장 잠재력. Future growth potential. 들어볼게요.
1: Future growth potential. Future growth potentia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손실과 수익 이야기하면서 한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잠재력, 뭐 전망 이런 얘기까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그 이전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에 저희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그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 여러분 질문 답변 드려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우, 와주셔서 고마워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ING 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ank you for ING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문장 구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Thank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대상이요, 다른 사람일 때도 여러분이 thank 뒤에 그 대상을 넣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고마운 거는 상대방에게 많이 고맙다 보니까 thank you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던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주어는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를 빼고 thank you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떠한 문장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마운 이유를요, 행동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필요해요. 바로 for ing를 넣어서 그 행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ing로 우리 동사 뒤에 ing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hank you for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ING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다라는 동사? 그쵸? 바로 come입니다. 그래서 come 뒤에 I를 붙이면은요, Thank you

0: for com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고마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coming.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와주다? 그치, 바로 help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도와줄 때는요, help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까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하고 나서 helping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바로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럼 우리를 도와주셔서는 그쵸? me 대신에 us를 넣어서 thank you for helping u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Thank you for helping me. 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helping 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해서 저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Thank you for com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의 화답이 될 수 있겠죠. 아우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일단 초대해 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invite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뒤에 대상을 넣으면 어떤 대상을 초대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inviting 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inviting me. Inviting me. Inviting me. T 소리를 살짝 굴려서 낼 수도 있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미 자리에 우리를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nk you for inviting us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제 사정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이해해 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understan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 사정, 여러분 situation이라는 명사 많이 보셨죠? 상황으로. 그래서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통해서요. 어떤 행동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바로 Thank you for ing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겸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sit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더 심화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응용할 문장은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걸 바로 Thank you for coming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뒤에다가 thank you 뒤에 all 넣어주세요. Thank you all.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와주신 모든 분들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처럼, 그쵸, Thank you all for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Thank you all for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Thank you all for in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바로 Thank you for helping me 였습니다. 그러면 절 도와주신 점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thank you for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제가 그 행동한 점에 대해서 정말 당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조금 더 강조되는 의미는 이렇게 I want to thank you for ing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거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I want to thank you for ing까지. 자, 오늘은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Thank you for ing 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back here.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도전을 하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도전이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도전 또 해야 돼, 이거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고요. 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기회는 주어지네. Unless I give up, I'll be given countless chances.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져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또 다른 10분간의 행복 찾기의 출발점,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with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문제가 수그러드는 데에는 예, 몇 개월이 걸렸다. 뭐 예를 들면 이때 수그러들다는 뭐지? 요건 재료예요. 자, 요리법은 뭡니까? 어떤 시간이 걸렸다 이런 표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은요, 어떤 시간이 걸렸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요? 그렇죠? 들었다라고 하면 it took이고요. 걸린다라고 이렇게 늘상 그런 것처럼 하면은 it tak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다 문명의 이기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 비행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은 is no wonder. 정말 전혀 의아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 시간이 얼마나 걸려? 연습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내용을 가지고 예문 간단한 걸 보면서 네, you'll be able to build up your confidence with these sentences. But how? Like this. 그걸 고치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용기가 든다. 정말 오래 걸렸다. 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걸 고치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러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뜻의 take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take의 동작의 느낌은 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ake. 그렇죠? 그러면 걸렸다니까 it took가 되겠죠. it took 7 days 아니면 it took a week.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에 라는 뜻의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took a week. 그렇죠? it took a week to fix it. it took a week to fix it.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걸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늘상 그렇다는 얘기니까 it takes a long time 이런 얘기죠. 뭐 하는 데예요? 그걸 만든다, to make it 아니면 to build it 좋습니다. It takes years, a long time 대신에 years를 쓰셔도 돼요. It takes years to build it. 하나 만들어서 뚝딱 나오는 게 make라면 그것을 쌓아서 좀 공을 들여서 나오는 게 build이 되겠습니다. 됐죠? It takes years to build it. 변화를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표현에도 takes 쓰시면 돼요. 왜? 용기 너 일로 와봐. 너가 필요해. 제 거잖아요. 그래서 it takes courage. 구전 똑같아요. It takes courage. 뭐 하는 데예요? To change. 그렇죠? It takes courage to change. 이렇게 추상적인 시간 표현 말고도 쓰일 수 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서 말도 안 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짜증이 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forever예요. It takes forever. 보세요. It takes forever to get back home. It took forever to get back home. 그래서 늘상 집에 오는 게 오래 걸리는 그런 도로 사정이면 it takes라고 쓰시고요. 어제만 그랬다면 it took forever.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호체에서도 아 걔는 맨날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죠? It takes forever for him to finish his job.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가려드립니다. 예. 요걸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Number one. 그걸 고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Your turn. 네, it took a week to fix it. 됐죠? 요거는 길게, 요거는 짧게. It took a week to fix it. 그걸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 라고 할 때는요. Years. 됐죠? Your turn. 네, it takes years to build it. 자, 세 번째는요. 변화를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용기를 앞에 쓰시면 되겠죠? Okay, your turn. Yeah, it takes courage to change. 맨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끝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It, 네, your turn. 네, it took forever to get back ho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살짝 더 보기로 할까요? Let's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문제가 수그러드는 데에는 3개월이 걸렸어. 수개월이 걸렸어. 뭐 몇 개월이 걸렸다 중요하지 않고 포인트는 3개월을 쓰면 돼요. 5개월이면 5개월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걸렸다니까 it took. 그렇죠? 네, 3 months. 되게 쉽죠? 발음은요. 3 months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실제로 들리는 발음은요. 그냥 3 months. 이렇게 스 발음만 들리게 보통 발음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to 문제가 잦아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고. 근데 문제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problems 쓰셔도 되지만 모든 것들이 라는 뜻으로 thing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for things. 그렇죠? 뭐 하는데요? to calm down. 주의하세요. 이거 calm down. 그건 내려온다는 뜻이고 얘는 calm down이죠. 그러니까 calm down은 내려오는다는 뜻이고요. 얘는 calm down. 애리 부금이에요. 그래서 it took 3 months for things to calm down.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면 it takes years. 그렇죠? 예, 뭐 하는데요? to build. 그렇죠? 예, 뭘요? good reputation인데 그런 평판이 있는 거니까 하나 집어넣어서 a good reputation. it takes years to build a good reputation. and it takes seconds to destroy it. 그렇죠? 그걸 사라지게 만드는 데는 수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평소에 늘상 더 열심히 그렇게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이거 뭘까요? It takes courage.
그렇죠? 아까 나왔죠? To change. It takes courage to change. 그런데 yourself 하나만 쓰시면 어렵지 않네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하니까 나 맨날 똑같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I'm right behind you, alright? Supporting you. 여러분, 앞에 나왔던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Try it again.

어린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문제가 수그러드는 데에는, 잦아드는 데에는 3개월이나 걸렸어. 좀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반응은요. 와, 너 진짜 힘들게 그런 중요한 교훈을 배웠구나. 교훈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얼마가 걸리건 간에, 그죠? 자, 영어로는요. 시간 표현, it took 3 months to, 그렇죠. calm down인데 뭐가요?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래서 문제가 사그러던 데는 3개월이나 걸렸어. 그랬더니, 너 배운 거네, 그렇다면. You learn a big lesson. 근데 쉽게 배운 거예요? 어렵게 배웠죠. 그래서 어려운 방식이 the hard way예요. 이거 표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you learn a big lesson the hard way.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come. 어디 오시는지 알고 계시죠? ebse.co.kr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s a lot.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길을 잃었다 라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기분 느껴질 때 우리 힘든데요, 재밌죠? 어린이들을 위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도리를 찾아서 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도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길지 않은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Keep swimming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keep이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죠. 가장 첫 번째로 keep, 뭔가를 가지고 있다 란 뜻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문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Please keep the change. 자, 여기서 말하는 the change는 잔돈이거든요. 그래서 keep the change는 그 잔돈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잔돈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 주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뭔가 우리가 편의점에서 현금 주고서는 물건을 살 때 이런 경우에 쓰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잔돈 그냥 가지세요 같은 말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에선 잘 안 합니다. 근데 외국에선 종종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keep the change, 동사 keep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put on a coat to keep warm? 자, why don't you라는 거, 왜 넌 그거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그래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 why don't you put on a coat? 코트를 put on, 입지 그래,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warm, warm, 따뜻한이란 뜻이잖아요.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코트를 입지 그래와 같은 뜻으로 자, 이 문장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keep 여러 의미로 우리 자주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봤던 두 개의 예문과 다르게 오늘 우리는 keep의 쓰임을 어떻게 공부해 볼 거냐? 자, 보세요. 뒤에 뭔가가 따라 나오죠? keep가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요. keep 다음에 동사 ing가 붙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것을 합쳐서 계속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keep과 지금 보고 있는 keep ing 그 쓰임을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 또 역시나 읽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문부터 봅니다. I'll keep studying until I'm ready for the test. I'll keep studying, keep studying, study라는 공부하다라는 동사 ing 붙어서 keep 뒤에 쓰였죠. 그러면 계속 공부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I'll keep studying이니까 나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라는 뜻이죠. 언제까지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Until I'm ready.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근데 준비가 되는 거죠? For the test. 시험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I'll keep studying until I'm ready for the test. 이 문장은요, 내가 시험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세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험 준비를 공부했다? 그럼 저는 공부 계속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시험에 준비가 됐다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다라는 그뜻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이 문장 해석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이 문장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요. 가요. 시작. John keeps losing his phone every few months. John keeps losing.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존이 계속해서 lose, 잃어버린다는 거죠. 존은 계속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His phone. 그의 핸드폰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존은 걔 맨날 걔 핸드폰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Every few months. 몇 달마다. 아, 해서 구체적으로 뭐두 달마다, 세 달마다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걔몇 달마다 계속 핸드폰 잃어버려요. 걔 습관이에요, 그거. 정도의 뜻으로서 이 문장 봐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keep ing가 쓰이면 계속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 돌아와서 just keep swimming은요, 그냥 계속 수영하렴이란 뜻이 됩니다. 이 Finding Dory,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리가요, 이제 작은 물고기인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 스스로 되뇌이는 거죠. 아, 그냥 계속 수영해. 계속 수영하다 보면 내가 또 어디론가 가게 돼 있어. 내 친구를 만나든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야. 요런 의미로서 just keep swimming. 유명한 대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우리도 길을 잃을 때마다, 그래, 뭐 내가 너무 놀랄 필요 없이 계속 하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장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 길을 따라서 다섯 블럭 쭉 직진해서 가세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근데 쭉 직진해서 다섯 블럭을 가세요 라는 맥락 안에서 keep ing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에게 한다라는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계속 운전하세요라고 문장 시작해 볼수 있겠죠? Keep driving. Keep driving. 계속 운전해 가세요. 그렇죠? 어떻게 운전해서 가는 겁니까? On this road.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가세요. 얼마만큼 가야 돼요? 다섯 블락 가라고 했잖아요. Four, five blocks. 문장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Keep driving on this road for five blocks. 한번더 시작. Keep driving on this road for five blocks. 다섯 블록 이길 따라서 쭉 가세요. 그러면 뭐 이제 원하시던 곳이 나올 겁니다. 정도의 뜻으로서 keep ing 활용해 봤고요.
이 문장도 만

들어볼게요. 그들은 심지어 영화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되게 비매너거든요. 그럼 안 돼. 그렇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자, 그들은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문장 시작을 해볼게요. They, 그들이니까. They,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다. Kept talking. 이게 중요하죠. They kept talking.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 문장 80% 완성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계속 얘기했어요. 뭐한 후에도요. Even 때가 있었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가 말을 했다는 거죠. Just keep swimming. 우리에게 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Just keep studying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네, 제가 아까 오늘의 스트레칭을 웬만큼 끝내고 나서 These stretches are addictive 이렇게 얘기했어요. Addictive 무슨 뜻일까요? 중독적이다 이런 뜻이죠? Addictive. 근데 이게 꼭 중독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물한테도 많이 써요. 뭐 사람이 중독적일 수도 있고 음식이 중독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사실 갖다 붙여도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어디에다가도 사실 갖다 붙여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표현이 될 거예요.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Are you having chocolates for lunch? Didn't you have chocolates for breakfast as well? I did. Chocolates are highly addictive. Please stop me. 네, 첫 번째 대화문 봤는데요. 저한테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Are you having chocolates for lunch? 너 지금 설마, Are you having chocolates? 초콜릿 먹고 있어? For lunch? 점심으로? I am. 맞아. 그러고 있는 거 맞아. Did you have chocolates for breakfast as well? 뭐, 초콜릿 아침으로도 먹지 않아서 as well? 그거 역시 그거로도? 그래, 그런 뜻이죠. Didn't you have chocolates for breakfast as well? 그랬더니, I did. 그랬지. Chocolates are highly addictive. 오늘의 표현, 여기에 딱 나왔어요. Chocolates are highly addictive. Highly, 높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굉장히란 뜻이에요. Chocolates are highly addictive. 초콜릿 너무 중독적이야. Please stop me. 제발 나좀 멈춰줘. 지금. 이런 뜻이었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볼게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like that? You're so addictive. 네, 두 번째 대화 봤어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like that? 왜 그렇게 staring, 쳐다보다, 좀 빤히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고, 째려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빤히 보다라는 뜻이겠죠? So why are you staring at me like that? 그렇게 지금 왜 그렇게 날 빤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You're so addictive. 당신 너무 중독적이에요. 스윗하다. You're so addictive. 사물에게도 쓸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쓸수 있다고 했죠? So you're so addictive. 당신 너무 중독적이에요. 굉장히 달콤한 말이었어요. 두개다 봤는데요, 대화문을. 자주자주 연습하시고 이거 사실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외워놨다가 나중에 써먹도록 하세요. Yes, we did it. We got to stretch out our ankles and our knees, right? So more stretches to come later, but great job. Next time we are going to stretch out various parts, like our hips, by doing one of the variations of easy pose. 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발목이랑 다리 좀 간단히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자세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골반이랑 옆구리도 좀 스트레칭 할수 있을 거예요. 영어 표현, addictive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중독적, addictive. 꼭꼭 써먹으시고요. 우리 내일 볼 때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Bye, I'll see you tomorrow. Take car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rends, 유행.
0: 네, 유행,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related to trends, of course. Mm-hmm. I love following food trends.
0: 저는 음식 관련 유행을 따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내용인데요. Mm-hmm.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사라 씨입니다.
0: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한 줄 한 줄 분석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사라 씨의 이야기를 전체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Alright,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0: 네,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볼까요?
1: Sarah said,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0: 네, I love following trends. 저는 유행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데, 트렌드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or 그러니까 trends in general, all kinds of trends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1: Right.
0: Or particularly, 구체적으로 right. 특히 뭘 좋아하냐면 food trends. Mm-hmm. 특히 음식 유행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So much that, so much so that, 워낙 뭐뭐해서 이런 결과까지 있다.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계속해서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유행 없나 찾고 있다는 거죠.
1: All right, very interesting.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편이라고 해봤고, 트레인 하면 딱 상상되는 모습은 한 명만 타고 가는 건 보통 트레인이 아니죠. 보통 그냥 it's a car,
1: That's a car,
0: it's a
1: right?
0: motorcycle or something like that.
1: For it to be a train, there have to be many, many cars connected together. We call them each car, right? Many
0: 맞아요.
1: cars
0: 네.
1: of the train, and then
0: 그렇죠.
1: there's lots of people on it. So,
0: 일반적으로.
1: yeah.
0: 네.
1: So when there's a trend and you follow it, we can say you're following the train, right?
0: 네. 그래서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열차라는 거는 한칸한 칸, 이한칸한 칸도 car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자동차와는 비교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I'm all aboard that train. 저는 그 트렌드가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Alright.
1: And you know, how forward is she? She says,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0: 네. 자, 앞자리의
1: Front row.
0: 네.
1: Front row.
0: front row, row 하고 보통 어떤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문서 작업할 때 줄, 그러니까
1: It's a row. Yeah.
0: 행과 열이 있죠. 행,
1: Yeah.
0: rows and columns.
1: 어, yeah, rows and columns.
0: 그 row가 이제 row가 이제 줄인데 보통 열차에서는 front row를 따지진 않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1: Yeah.
0: She's talking about like shows,
1: Yeah, like a
0: performances,
1: show. Think of
0: theater.
1: when you're at the movie theater, you can be in the front row. There
0: 네.
1: are rows of seats at the movie theater,
0: 그렇죠.
1: right?
0: 물론 영화 같은 경우에는 I personally prefer the back row seats. I want to watch from far away. 그런데 공연 같은 거볼때 가까이서 가수를 보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1: You
0: 그게
1: want
0: 이제
1: the front row.
0: 앞자리인데 그래도 뭐 앞자리가 가장 열심히 듣는 자리고 그거랑 first class ticket 1등석 티켓을 사가지고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튼 이 유행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Because I'm all about food trends. All about food trends는 이제 직역하면 나는 이 푸드 트렌드에 관한 거다라고 되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좋아하는 거.
1: Yeah, she really likes it.
0: 네.
1: Everything about it, she likes it.
0: Yeah.
1: Perfect.
0: Oka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1: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0: 앞에 나오는 이 like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1: That's
0: 같고요.
1: right.
0: I know, 저 이런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은?
1: The trends or the people following the
0: 네.
1: trends.
0: 그래서 그게 트렌드가 됐든지, 따라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든지, 낮춰보면서, look down.
1: Yeah, look down on.
0: 네.
1: Look down on.
0: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냥 내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그렇게 볼 때는, look down at something.
1: Oh yeah, I'm going to look down at my cards.
0: 네, 그냥 정말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는 거는 at이라고 하고,
1: Yes.
0: look down on이라고
1: On.
0: 하면 낮춰보고 되게 무시하고 이런
1: Yeah.
0: 거를 가리켜요. 이게 반대로 올려다 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when you look up at the ceiling,
1: Oh yeah.
0: 그냥 천장이 나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보는 거고, look up to someone 하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걸 말해요.
1: Yeah, you respect them, right?
0: 네. 그래서 I look up to him 하면 이거는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고 I look up at him because he's taller than me 이런 의미. 정말로 그냥 위를 보는 거죠.
1: Yeah.
0: 그래서 그렇게 낮춰 보면서 이렇게 as in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oh, 어떻게 말하죠?
1: So, what did they say?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0: 네. 왜 모두가 다 똑같은 배로 뛰어드는 거야? Jumping onto the same boat. Jumping on the same boat, jumping onto it.
1: And we have an expression, when you're in the same boat, it means you're in a similar
0: 네,
1: situation.
0: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탈 것을 묘사할 때 앞에 전치사가 in이냐, on이냐는 항상 헷갈리는 문제예요.
1: Yeah.
0: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헷갈리는데 보통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on이라고 많이 하죠. You're on the train, you're on
1: On
0: the
1: the
0: bus,
1: bus.
0: on the subway.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뭔가 천장이 있고
1: Right.
0: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1: You're in.
0: in인데.
1: Like in the car, right? If you're on the car, that means you're physically on top of it.
0: You're a stuntman.
1: Oh, yes, you
0: 네.
1: are. I hope you are so you don't get hurt.
0: Exactly. 그런데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you're on the boat. You're yeah. on a boat.
1: You're on the boat.
0: 그래서 배를 실제로 탈 때는 그런데 이 we're in the same boat 이 말할 때는 mm-hmm. 같은 상황이다. 우리 지금 동병상련을 mm-hmm. 겪고 있다. 같은 처지이다라고 할 때는 mm-hmm. 그때만 또 in을 쓰더라고요.
1: Oh yeah, for sure.
0: 좀 달라요.
1: In the same boat.
0: 네, 이거는 그냥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mm-hmm.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on을 쓰고 있죠. Mm-hmm. 모두가 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배를 타고 왜 가는 거지? 아까는 열차 비유였고 이번엔 배 비유가 나왔습니다.
1: Mm-hmm. But you could just as easily say train in this case as well.
0: Yeah, jumping mm-hmm. on the same train.
1: So she says nex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0: 여기서 you know가 두 번 나오고 whatever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라 씨가 지금 즉석에서 어떤 예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you know 생각하는 그 공백도 들어갔고
1: yeah.
0: 뒤에 나오는 whatever를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whatever.
1: No.
0: 하지 않고 빈칸이에요.
1: Yeah.
0: Yeah.
1: It's just kind of like a blank.
0: Yeah.
1: Like, you know, get your own blah blah blah.
0: 그래서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fashion.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이런 것들. 지금
1: what would you say for food trends though? Your
0: taste.
1: own sense of taste? Okay, I guess.
0: Something like that. Hmm.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쭉 그냥 나열을 하는 대신에 whatever라고 지금.
1: Whatever.
0: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자신만의 감각이 있어야지라고 mm-hmm. look down on those people 낮춰 보면서 mm-hmm.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대요.
1: 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1: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0: 네, 그런데 그런 유행이 I think it's just fun. 그냥 mm-hmm. 재밌는 것 같아요.
1: Yeah.
0: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왜 모든 게 그렇게 serious? 진지해야 되죠?
1: Mm.
0: All right?
1: She say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Yes, it is.
0: 예를 들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at the moment in Korea, 지금 한국에서는 everything is about everything. 모든 게 다 이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사실 mm-hmm. pearl milk tea. 밀크티까지 안 가더라도 다 블랙슈거, 흑당 워낙 여기저기서
1: yeah.
0: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mm-hmm. 흑당 펄 밀크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고
1: That's right. And she says,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0: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At the moment는 앞에도 나왔죠. 현재 mm-hmm. 보이는 게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Well, 사방에 그거밖에 없어요.
1: Yeah. That means you see it a lot. Of course yeah. you see other things too, but you see it a lot.
0: 맞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보이죠. 그런데 과장하고 있고요.
1: Mm-hmm.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then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1: And then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0: 네, 그래서 you've 이거를 이제 사실은 you've got이라든지 다른 동사를 쓰려다가 you have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을 붙이지 않고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1: Mm-hmm.
0: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다가 다시 주어로 시작을 mm-hmm. 해서 그렇게 like that, 그렇게 come out like that, 그렇게 나온 유행들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문장을 여기서 말해줬는데 그 like that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1: Right.
0: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1: yeah.
0: 블랙 슈거 그러니까 흑당이 들어간 것들을 yeah.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1: Mm-hmm. So let's see some other examples.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0: 예를 들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이냐면 흑당 케이크나 흑당 아이스크림 흑당 빙수 같은 거 있잖아요.
1: Mm-hmm.
0: 그것을 앞에 Like that, mm-hmm. 그렇게라고 했습니다.
1: Things like that, right? Mm-hmm. And lastly, she says, but I say more of it. Mm-hmm. I love it. I think it's great.
0: But I say more of it, 이것도 그냥 글로만 접했을 때는 I say mor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get one's own 이용해서 첫 번째, 저는 드디어 저만의 방을 구했습니다. 또는 저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I finally got my own roo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I finally got my own room. One more time. I finally got my own room.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전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항상 뭐 빌려서 타다가 he decided to get his own bicycl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He decided to get his own bicycle. He decided to get his own bicycl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현재 어디에서는이라고 할 때 at the moment in 지명 말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영국에서 지금 그게 정말 인기 있어요는요. 어떻게 할까요?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예는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At the moment in Canada, it's not available.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At the moment in Canada, it's not available. One last time. At the moment in Canada, it's not available. Great. Let's take a look at Sarah'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Some people can be quite anti-following trend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have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 어떤 것이 유행일 때, 대유행일 때 어딜 가나 있잖아요.
1: Oh, that's right. 네. You could say, I see it everywhere. 네. I see it everywhere.
0: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도 보여요. I see it everywhere.
1: Yeah.
0: It, 이 부분은 사실 물건 여러 개인 경우에는 I see

0: them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행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아니면 물건 하나, 한 종류를 right. 말할 때는 I see it 가능합니다. 그래서 I see it everywhere.
1: Yeah, I see it everywhere.
0: Yeah, the black sugar craze. Yeah. I see it everywhere.
1: I see it everywhere. Cakes, cookies, everything.
0: 네.
2: All righ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just started watching this old popular show because I love following trends years after they're over. It seems real trendy to have a podcast, and you all know how much I love following trends, so I'm happy to announce the release of my very own podcas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Trisha says,
0: I just started watching this old popular show. 그러니까 old popular show니까 지금은 popular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right. 인기 있었던 오래전에 나왔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대요. Because 여기는 이제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지만 because I love following trends years after they're over. 아, 저는 유행이 몇 년 지난 후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1: All right. Pat says
0: it seems real trendy 또는 really trendy라고 really? 할 수도 있는데 구어체에서는 real 뭐뭐뭐 많이 쓰더라고요. Yeah. 그래서 it seems real trendy to have a podcast.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요즘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Mm-hmm. And you all know how much I love following trends. 여러분 모두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들한테 쓰는 말이죠. 제가 유행 따라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1: Mm-hmm.
0: So I'm happy to announce the release of my very own podcast.
1: Wow.
0: 그래서 팟캐스트 있는 것이 유행이고 저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안내합니다. 제 팟캐스트를 release. release라는 것은 출시, 만들어서 발표, mm-hmm. 발행 이런 mm-hmm. 것을 말하죠. 그래서 드디어 팟캐스트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 All right, great. Yeah.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Mm-hmm.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Bye-bye.

0: These metal axe heads were found in a field in England. They are 3,000 years old. They never had wooden handles, so they may have been used instead of money for buying things. The gold cup and the metal axe heads were both made in a time called the Bronze Age.
1: Oh, one sheet, please.
2: 또 다른 물건들을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0: So first one is the gold cup.
2: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골드 컵, 이제 금으로 만든 컵인데 모양이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아마 농사 진 사람이 농부가 쟁기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딱 밀어가지고 찌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컵이 it was made from a single piece of gold. 그러니까 이 금 한 피스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it was probably used for a special occasion. 자, here is our first word, occasion. 행사. 네, 금으로 이렇게 만든 컵은 되게 특별했겠죠? 그래서 특별한 행사 때만 썼을지 안 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케이. 자, 옆에 보면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Metal axe heads. 자, 쇠로 만든 이렇게 도끼? 뭐 머리 부분? 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도끼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나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 they may have been used instead of money for buying things. 자, instead of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뭐뭐의 대신에 그러니까 이걸로 돈으로 썼을지 안 했을까 이런 말을 하네요. 이런 모든 거는 언제 어떤 시대에서 만들었냐면은 Bronze Age 청동기 시대 네, 이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Gold coins. As time went on, people began using coins. When archaeologists found the leg bone of a cow, it looked very ordinary. But when an x-ray was taken, 20 gold coins were shown buried inside it. This treasure was hidden and then forgotten for 2,000 years. Coins like these have also been found in France. Perhaps their owner traveled to France and brought the coins back to Britain. Horses may have been important to the people who made the coins. The gold coins were used in a time called the Iron Age. 네, 친구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전을 돈으로 썼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o, what kind of coins? 여기 gold coins, 금화. 네, made of gold. 자, 정말 아주 신기한 이런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they found a leg bone of a cow. 소의 이게 어떤 다리뼈를 찾았는데 자, it looked very ordinary.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하게 보였다. 자, here is our third word, ordinary. 평범한. 평범하게 보였는데 야, 이 x-ray를 찍었는데 그 안에 20개 금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골드 코인스 이런 코인들이 여기저기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그림을 여기 보면은 the gold coins were made during the Iron Age. 자, 또 다른 시대인데요. Iron Age는 철기 시대. 네, 이때 골드 코인스가 나타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All right. So, that is it for today. 또 많은 거를 배웠죠. All right. 자, 우리 그 metal axe 이게 도끼로 쓴 게 아니라 돈으로 썼다. 오, 네 그리고 이제 gold coins 대해서도 이 정말 이 소뼈에다 넣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Al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reading and please come back for more next time. See you soon. Bye.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here. Something weird.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책을 읽다 보니 벌써 책을 끝낼 때가 되었네요. 바로 읽어보면서 오늘 완독의 경험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공주님은 왕자를 구출해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는 변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영어 작문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The key to the doors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Quickly, Scarlet found it and opened the door.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You saved me! Now I can return home."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this time wrapped around her eggs.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Goodbye, princess. I hope to see you again."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한 권의 책을 완독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영어책을 한 권을 알차게 읽을 수가 있다. 나의 힘으로 읽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영어 감정도 좋아지고요. 할 수 있다는 그 성취감도 높아지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e key to the door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자, 지금 이전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유니콘과 바로 그 스칼렛 공주님이 왕자를 구하러 탑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용이 막고 있었는데 용을 어떻게 그 알을 잠깐 치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샥 하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지금 왕자님을 구출하러 거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바로 볼까요? 그래서 the key to the door. 아, 이 탑에 들어가는데 열쇠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는 is in the knot. knot이라고 하면은 바로 옹이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있는 옹이요. Knot of the willow tree. Willow tree는 이렇게 가지가 쫙 멋있게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의 옹이 속에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라고 call the prince. call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화하다 이런 의미로 흔히 쓰이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외쳤다가 되겠죠. 그래서 왕자님께서 외쳤습니다. 아, 그 열쇠는 옹이 안에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탑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Quickly, 재빨리, Scarlet.

found the scarlet sheet. 아,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고요. And opened the door.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그 왕자님께서 rushed out.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문맥상 천천히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나올 리는 없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rushed. 막 아이고 살았다 이러면서 급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급히 밖으로 나왔고요. And cried. 그리고 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하면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이라고 외쳤습니다.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 부분 의미를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My stepfather. Stepfather이라는 것은 의붓 아버지가 되겠죠. 나의 의붓 아버지가 나를 가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가뒀냐면 to steal. 훔치기 위해서. 무엇을 훔치냐면 my throne. throne이라는 것은 바로 왕좌가 되겠죠. 나의 왕의 자리입니다. 나의 왕의 자리, 왕좌를 훔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 가뒀어요. 근데 나를 구출해줘서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네요. You saved me.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다. 스칼렛과 유니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Now I can return home.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쪽 부분에 to steal이라는 파란색 부분에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는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to steal 같은 부정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동사가 원래 동사였는데 지금은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가 지금은 동사가 아니지만 여전히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문장을 조금 더 좀 더 복잡한 문장도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작문을 할 때도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작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는 변신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아까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나의 의붓 아버지는 나를 가뒀습니다. To steal my throne. 나의 왕좌를 훔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o steal 한번 볼까요? 부정사죠. To steal. 이 안에 부정사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steal이라는 것만 따로 똑 떼서 보면은 steal은 훔치다가 되겠죠. 자, 훔치다는 원래 동사였습니다. 동사가 지금 현재 앞에 to가 붙어서 부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steal이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사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여기는 lock도 보면은 앞에 stepfather, my stepfather 이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still도 앞에 원래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는 항상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가 포인트예요. To steal my throne. 이 동사 이후에 와야 되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여전히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사는 주어를 갖는다. 두 번째, 동사는 시제가 있다는 제가 추후에 나오면은 적용을 해서 Fun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였던 to steal. steal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된다면 여기서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나 이 steal이 필요로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면 그것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훔치기 위해서 나를 가뒀다. 그러면 훔치다, steal. 지금은 동사가 아닐지라도 이 still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집니다. 훔치다라는 것은 뭔가를 훔치다. 그 뒤에 대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안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훔치냐? 바로 my throne, 나의 왕좌. 라는 것을 왕좌라는 그 왕의 자리 그것을 목적으로 적어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He left early.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To catch. 잡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the train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He left early to catch.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To catch. 잡기 위해서. 뭘 잡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래서 원래 catch라는 것은 동사였잖아요. 그럼 무엇을 잡는지를 적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뭘 잡냐? 아, 기차를 잡기 위해서, 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catch는 동사였고 지금은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to와 catch가 합쳐져서 부사,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0: 지금은 동사가 아닐지라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보도록 할까요? Her goal is to be happy. 그녀의 목표는 그녀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목표는 is to be happy,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는 be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동사는 뒤에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I am happy처럼. 그래서 어떤 상태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her goal is to be.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그녀의 목표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ppy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Her dream, 마지막 예문입니다. Her dream is to be free. 그녀의 꿈은 is to be free.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지금은 자유가 없나 봐요. 자, 그런데 her dream, 그녀의 꿈은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be 다음에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그게 바로 free가 된다는 거죠.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My favorite pastime is playing the guitar. 자, 이곳은 지금 여기 있는 playing과 아래 문장에 있는 collecting은 동사가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명사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pastime은 바로 취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is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playing. 뭐죠? 동사가 동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사로 쓴다라는 것이죠. 연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동사가 변신을 해서 동명사, 즉 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사로 쓸지라도 playing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래 ing가 없었던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play에서 나왔겠죠. 동사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 play라는 것은 뒤에 무엇을 연주하는지 그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guitar를 적어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his hobby. 그의 취미는 is collecting rare books. 그의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아주 희귀한 책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collecting도 바로 collect라는 동사가 변신을 해서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명사일지라도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무엇을 모으는지 그 무엇에 대한 목적어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동사는 변신을 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key to the doors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Quickly, Scarlet found it and opened the door.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You saved me. Now I can return home."
0: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그들은 다시 그 길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And parted as friends. Part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바로 부분. 일부분 할 때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분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잖아요. 뭔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part라는 동사로 쓰인 것을 한번 볼까요? parted 할 때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part, 부분으로 나뉘는 것 바로 헤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오다가 parted as friends, 친구로서 이제 남아있었다, 이제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그 용은, 길을 지키고 있던 용은 had gone back to sleep. 다시 잠을 자러 갔고요. This time, 이번에는 아까 전에 스칼렛 공주님이 알을 건드렸잖아요. 용도 뭔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방해받기 싫은 것이죠. 이번에는 wrapped around her eggs.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쌌습니다. 그녀의 알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 다음은요.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the unicorn said. 유니콘이 말하기를 Goodbye, princess. 공주님, 이제 안녕히 가세요. 안녕. I hope to see you again.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And with a huge smile. 그리고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huge smile 웃으면서 Scarlet went inside. 그래서 Scarlet 공주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hinking, 생각하면서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나는 골랐다. 맞죠? 무엇을 골랐습니까? Adventure, 바로 모험입니다. After all은 결국, 나는 결국 모험을 골랐어. 라고 하면서 아주 흐뭇한 느낌으로 그 왕궁 안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이 공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탐험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책을

0: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도 들어봐야 되겠죠. 음원을 들어보고 정리해볼까요?
1: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this time wrapped around her eggs.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Goodbye, princess. I hope to see you again."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Not. Not. The key to the door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Rush. Rush.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Throne. Throne.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Part. Part.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Adventure. Adventure.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제가 유니콘 앞에 있는 유니가 숫자 1을 의미한다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mono도 숫자 1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mono가 들어가는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monopoly, monorail, monotonous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어디선가 들어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monopo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ono는 1이죠. 자, 근데 poly라는 것은 팔다라는 것입니다. monopoly, mono, 하나가 파는 거예요. poly가 팔다, to sell, 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명이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팔게 하고 나만 팔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독점이 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monorail. mono. 우리 보통 mono는 1이고요. rail 하면 기찻길이죠. 근데 기찻길 보통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철길이 쫙 나 있잖아요. 자, 그런데 rail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모노레일이 되겠죠. 우리 지상철의 기차 같은 거 보면 레일이 하나 있고 거기 위를 쫙 다니는 이런 모노레일. 그렇죠. 이 기차끼리 하나만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기차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monotonous.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보니까 모노는 1이고요. monotonous 할 때 여기에 tone이 들어가 있습니다. T-O-N-E. E는 지금 삭제되어서 맞죠? 탈락해서 없지만 그러면 tone이라는 것은 어조, 말투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The unicorn and the princess.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톤이, 말투가 높낮이가 없고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지루하겠죠. 이렇게 쭉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톤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단조로운, 지루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모노는 1인데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의를 놓치셨다면 아래에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